자, 조창미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찬양 함께 하시면서 6월 22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젠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여러분들 격하게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오늘 내가 흘린 땀방울이 비록 우리의 눈으로 결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지금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쌓여가고 있고요.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익어가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거두는 때에 기쁨으로 함께 거두는 우리 모든 뿜뿜라디오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오늘도 월요일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는 LIVE 라이브 뿜뿜라디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출석 체크하시고 오늘의 한 구절 말씀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거기는 왜 얼어서 처리를 하시죠? 퀴즈예요. 자, 오늘의 말씀 퀴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뿅뿅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까지 단문의 1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남겨주시는 분 중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과 함께 오늘의 출석 체크,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동시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하면서 말이죠. 예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7618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자,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출석 체크와 더불어서 말씀 퀴즈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뿜뿜 두 글자 딱 물으시면 샵 0981번으로 남기시고요.

받아보시는 문자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빈칸 채워주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것 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정답 남겨주신 분 중 추천 통해 선물 깨하신

6867816 남병수 하청수 이예리 충현이 누나 우리들의 해영 우해영 피아노 치는 등등이 김효성 1964님도 입장.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해봤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14분이고요. 자, 오늘 출석 체크와 더불어서 오늘의 말씀 퀴즈까지 함께 풀고 있습니다.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 한 구절 함께 묵상하자고 전송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 이제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예, 받아보시면 오늘 말씀을 받아보시면 누구라도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뿅뿅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에 들어갈 뿅뿅은 무엇일지 두 글자 정답까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힌트를 조금 드릴까요? 기자로 끝납니다. 네. 기자로 끝나는 말은 여기 우리가 기자로 끝나고 이거 배추 셀 때나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굉장히 어떤 명언계의 어떤 또 클래식이죠. 내 인생에 이것은 배추 셀 때나 하는 것이다. 김장할 때나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이 기자로 끝나는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설공씨 오늘 아침 오프닝 문자 매일 아침 오프닝 문자 안 믿는 친구에게 보내주거든요. 친구가 그 성경의 명언이 맞네 라고 하네요. 그럼요 이게 그 성경에 굉장히 진리가 담겨 있잖아요. 진리 is 명언이다. 그죠? 진리가 진짜 명언이지. 그래서 많이 전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받으시면 혼자서도 보셔도 좋지만 이렇게 안 믿는 분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공유해 주세요. 공유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의 명언이 많다. 친구 멘트가 좋네. 자, 승기씨, 이무기밖에 안 떠오른다. 속상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자로 끝나는 이거. 이무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무기 하지 않으냐. 그 명언이 많다고 지금 해놨는데, 지금 이무기가 뭐야, 이무기가. 승기.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2067님이 입장 맞춰주셨고, 6622님도 함께하고 있고, 이병욱 입장 맞춰주셨네요. 정병기라고. 승기, 증승기 아니에요? 맞네. 기자로 끝나는 거, 증승기. 맞네, 그죠? 잘했다. 이병욱 잘했네. 자, 찬양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힘차게 찬양하면서 이 아침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J6 자유를 얻게 하면 저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 또 흥을 슬쩍 올려봤네요. 자, 김효성씨. 건디, 제가 버스 아니라고 했죠. 춤추고 싶어도 못 추니까 오늘은 좀 잔잔한 발이로 가자니까. 아우, 세상에. 건디는 이래서 거룩한 매력의 소유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매일 아침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예, 둠칫둠칫 찬양으로 흔들어 제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예, 좀 쳐주세요. 예, 버스 안에서 이렇게 슬쩍슬쩍 리듬 맞춰주시면, 주위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세상에 뭐예요? 그럼 그때 이제, 귀에다가 싹 하나 꽂아주는 거지. 같이 들어볼래? 아무래도 바로 이제 이게, 예, DJ가 바로 선물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런 스토리, 그런 에피소드 실제로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야. 상상만 해도 막, 막 두근두근 하네. 설레고, 예. 자, 에피소드는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주세요. 아시겠죠? 파는 DJ가 깔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미라미 박보람이 눈팅만 할까 하다가 찬양이 신나서 글을 안 남길 수가 없네 유후 라고 흥을 잔뜩 올려주셨어요. 아, 우리 또 이렇게 회사 다니시는 라미라미 박보람이, 예, 지금 너무 신난 것 같으니까 조금만 가라앉히실게요. 아시겠죠? 부장님 보고 계시니까 조금 가라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겟사 0717 최여원 오기스까지 함께 달려가고 있고요. 자, 이제 오늘의 말씀 퀴즈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뿅뿅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의 거두리라. 여기에 들어갈 뿅뿅 두 글자는 무엇일지 정답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정답은 무엇일지 이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 정답은 기자로 끝나는 이것. 배추 쓸 때나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었을지 정답은 바로 1, 2, 3, 4기. 죄송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1, 2, 3, 4기라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거두는 때가 있다고 우리 함께 나눴죠. 그러니 오늘 흘린 노력 헛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자고요. 자,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을 남기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 전송해드립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자, 포기 이행시도 바로 달려갈게요. 포기하지 말고 포기 이행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명식의 선을 행하면서 저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와, 아, 또 너무 월요일 아침에 너무 신났네요. 예. 요찬양이 이렇게 특별한 어떤 추억이 있죠. 우리 뿜뿜 라디오에서 이제 몇 년 전에 335가 모여가지고 그 소소한 어떤 그 소모임을 한번 가졌더랬습니다. 이 방송 외적으로 소모임을 한번 가졌었는데, 우리 뿜뿜 라디오를 사랑하는 또 우리 애청자들, 우리 뿜뿜뿜이들이, 우리 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저기 어디 그 무슨 뭐 도서관 같은 데를 대관을 해가지고, 예, 도서관이 아닌가요? 뭐죠 그게? 무슨 카페 같은 데를 이제 대관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그 DJ가 잠깐 이렇게 또 참석을 해가지고 이벤트로, 깜짝 이벤트 서프라이즈로 그 다들 모여 계신 곳에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이제 그 요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들어간 거예요. 깜짝 출연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즐겁게 이 찬양을 올려드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 게 문을 박차고 이렇게 푹 하면서 쫙 나가야 되는데 거기가 이렇게 미닫이 문이었어요. 그래서 드르르륵 하면서 그래서 뭐가 좀 덜컹하더라고. 잘 안 열려. 드드드드드드드드드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좀 부침이 있게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따로 이제 스테이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제가 회중들에게 이제 둘러싸여온 거예요. 어느새 예 그 둘러싸여가지고 거기서 출구 없는 어떤 그 무대로 함께했었는데 또 그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그 면과 면이 너무 가까이

아주 해가지고. 예, 상당히 함께 호흡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DJ 들숨 날숨이 다 느껴지는 어떤 그런 무대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반겨주시고, 건디나 이러면서, 예, 너무 막 이렇게 하셨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너무 가까우니까, 이렇게 서로가 조금 이렇게 무한해 하시는. 민망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 약간 그런,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음에 이런 무대를 좀 가질 일이 있다, 그럴 때는 간주가 없는 걸 고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간주 없는. 그래서, 아니면 간주 점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상당히 좀, 예, 서로가 좀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만 치기에도 마디가 너무 길어가지고, 예. 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재미난 추억이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진정한 팬미팅이 아닐까 싶네요. 띠니띠. 예. 맞아요. 팬미팅은 아니고 그냥 미팅이었어요. 예, 진정한 미팅. 예, 패밀리 미팅. 예, 팬 미팅이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어떤 분이 함께 하셨습니까? 또 한번 합시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요원하죠? 네.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대관, 그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네. 예, 기억납니다. 라면서 도서관을 외대관 해요. 아, 제가 잘못, 얘기를 잘못 나왔어요. 도서관이 아니라 뭐였지? 뭐죠? 카페 맞죠?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 그냥 오라는 대로 와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재밌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풀어봤죠? 예, 풀어봤고 이행시 하고 있었어. 맞아, 이행시 하고 있었어요. 포기로 이행시.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으로 포기 이행시 받아봤는데, 자 과연 어떤 분들께서 남겨주셨을지 빠르게 치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치고. 예, 자 볼까요? 포기 이행시 합니다. 이병욱 씨의 첫 번째 도전이네요. 포도 맛있죠. 기차 타고 사러 가자. 예, 어디까지 가려고? 예, 근처에서 해줘요. 예, This is 택배.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0님, 포기하지 말라고 해서 다시 보냅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선물 언제 오죠? 예, 미안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그 창원 극동 방송의 모든 어떤 선물을 예, 그 담당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또 섭리 가운데 진행하고 계시는 예, 우리 또 권사님께서 좀 장기간 지금 부재 중이세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덜컹거림은 있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0네 기억해 둘게요. 예,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보경 포장하지 말고. 기척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아야, 그럼요. 기가척의 복음 전해야지. 그죠? 예,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말씀. 0691님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는 하나님이 다시 주십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잘했습니다. 또 분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 기원이 아버님 포항 국제 불빛 축제, 기장 멸치 축제, 건디의 선택은 어디가 더 낫냐고, 예, 어디가 더 땡기시냐고, 예, 저는 약간 저는 파이어워크 좋아해요. 예, 불빛 축제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금 머네, 예. 기원이 아버님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 김미영 씨 포기하지 말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좋습니다. 자 라미라미 박보라미 박보라미 포기해 버릴까 그만둘까 하는 기로에 섰지만 극복하고 계속하고 있는 다이어트. 와, 대단하네. 대단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그 이겨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항상 그렇잖아요. 뭔가 체중 조절 하시는 분들, 운동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문턱을 넘기가 너무 힘들어요.

들고 이 음식을 여기서 내가 그만둘까? 아, 그래도 계속 해볼까? 그만둘까? 계속 여기서 이제 이겨내는 게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라미 씨가 그걸 하고 있네요. 예, 다이어트 시작한 지 사흘 됐다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감사드리겠고 예,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이 고비네요. 예, 작심삼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짐은 너무 멋있었어.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아시겠죠? 그 마음으로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7618님, 포청천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가능하다. 예, 그 작두 내려가시는 분 아닌가요? 예, 그좀 무서운 분인데. 기도하는 사람, 예, 억울한 사람은 없게, 예, 없어야 되겠죠? 예.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 하창수 씨, 포기해, 기도해. 예,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 그이 얘기 통해서 선물 받으실 분, 제가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 당첨 문자 받으신 분은 클릭하셔서, 링크 클릭하셔서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게 신나셨는데, 뜀박질 신청해 봅니다 라고 이병욱 씨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 찬양이죠. 뜀박질 웨이오미 찬양합니다. 아, 달리기요, 달리기. 예. 우리말로 뜀박질이죠.

네, 9시 39분이고요. 자,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작은 코너 코코노 시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코노 시간 랜덤 찬양 퀴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찬양 퀴즈 이 코너는 세상에 참 다양한 그 음악의 장르들이 있죠. 그 장르들을 가지고 찬양을 한번 불러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찬양을 새로운 장르로 바꿔서 들려드리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잘 들으시고 요 찬양의 가사가 어떤 찬양의 가사인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그런 간단한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불러드릴 찬양의 장르, 오늘 소화할 장르, 어떤 장르일지 랜덤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스템이 다 있어요. 원판이 제가 보는 원판이 있습니다. 요 원판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뭐 많이 있거든요. 뭐 락발라드, 뭐 R&B, 90년대 힙합,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뭐 타령,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오늘 등장하게 될지 돌려 봅니다. 입으로 하는 거예요. 또또또 따라라라 따라. 자, 오늘의 장르. 아, 이게 나오네. 아, 이거 너무 오랜만인데 동요 나옵니다. 동요. 동요로 오늘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요를 정말 오랜만에 또 소화를 하겠네요. 네, 여러분들도 동심으로 돌아가서 요 찬양 잘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부를 찬양이, 야, 이게, 이건데, 제가 오늘 지금 악보를 받았거든요. 요게 동요로 소화가 돼요? 된다고? 알았어요. 자, 좋습니다. 자, 요 찬양을 동요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요게 조금 길어요. 그래서 바로 후렴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후렴으로. 잘 듣고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동요라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그 에코를 좀 넣어야 돼요. 동요니까 에코 넣어야지. 예, 어른코 말고 에코 넣어야 되거든요. 코코코코코코. 요거는 에코. 요거는 에코. 요거는 어른코. 요거는 에코. 그죠? 예.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렴 갑니다. 후렴 갑니다. 즉흥적으로 지금 멜로디 라인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작.

짠짠짠.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이게 길과 같아가지고 짧게 쳐냈더니 너무 짧아졌네. 자 임팩트 있는 이 무대. 자, 이 무대 제목 무엇일지. 아 월요일 아침부터 이게 아 조금 이렇게 많이 지금 마음이 예 그러네요. 자 과연 제가 불렀던 이 곡의 가사는 어떤 찬양의 가사였을지 정답을 오늘 건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는 중이신 것 같은데 라고 남겨주셨는데 사람 제대로 봤네. 예. 오늘따라 그런 생각 많이 든다. 날이 흐려서 그런가? 예. 아니면 불혹이 접어들어서 그런가요? 약간 좀 이전이랑은 조금 다르네. 동요를 소화하는 게 약간 예전 같지 않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좀 조금 절치부심해서 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요 맞음 트로트 아님 이렇게 해주시는데 조금 더 해볼게요. 자 한 시작. 차차.

0: 짠짠짠.
1: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남겨주신 분 중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네, 이 정도 했으면 됐어요. 그래도 뿜뿜 라디오는 힌트를 쥐어 짜내는 그런 라디오죠. 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겁니다. 이 찬양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정답 공개할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오늘의 정답 정확하게 남겨주신 분죠.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저는 잠시 후 10시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세요.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창원극동방송 방송가정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옮겨가기 위하여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인도했던 친구들의 스토리,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의 그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그 말씀에서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나누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보였던 그들의 믿음, 그 첫 번째는 여러 상황과 다름, 차이 가운데서도 하나됨을 이룹니다.

0: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인정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은혜의 길을 발견했음을 나누었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맡기고 보는 단순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들 것을 달아내렸다. 말 들으면 참 황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 뜯어라는 말, 아포스테가조라는 말인데 이게 지붕의 덮개를 벗기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가족 구조와 아주 관련 있는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하고 외부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계단을 통해 쉽게 지붕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서민들의 집의 지붕은 들보를 중심으로 작은 나무들을 걸치고 짚으로 덮고 진흙을 발라 놓았기 때문에 쉽게 벗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신앙은 무례함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믿음을 빙자하여 무례함을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수님은 무례함을 우리에게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이들의 믿음도 사실 무례함과는 거리가 멀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찌됐든 지붕을 벗길 때 방 안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흙먼지가 쏟아져 내리게 될 것이었고 그 가운데 느닷없이 병자의 침상을 그 가운데를 달아내는 데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뜯어진 지붕은 그들의 그 굳은 결심을 나타내는 결과물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이들이 이렇게 지붕을 벗기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병상을 달아내리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나,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그들이 단순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된다는 믿음이 그들을 단순하게 만들었죠. 여러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거다 하는 그 믿음이 그들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그래서 지붕을 뜯어 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 어떤 이론이나 상황을 설정하지 않고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 생각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 맡기고 보자는 단순한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기적은 단순성에서 나옵니다. 여기 단순하다는 것은 하나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하나다는 이야기겠죠. 돋보기 초점이 하나에 맞춰질 때 태양빛이 불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인은 너무나 복잡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라 나약해지고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2절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하다는 말을 하플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단순하다, 순진하다는 뜻이고 영어 성경은 싱글 포커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해지고 싱글 포커스를 가져야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죠.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한 일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였습니다. 그 결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단순성이 강력해지는 비결이죠. 교회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생각하며 마치길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기적이 필요한 시대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 땅에 기적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그려놓고 사는 어떤 것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라클 메이커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기적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장유중앙교회 이경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5-313-4268, 313-42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0: 다시 복음으로 목포극동 방송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1: 내가 한 교회를 한 5년 쉬었어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방학했죠. 5년 동안 어떻게 내가 생활했을 것 같습니까? 국정방송 들으면서 믿음 생활했어요. 교회에 못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계기가 된 게 새끼라 방학한 사람들 빨리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더만, 아 이런 코너도 있네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사연을 은혜 받으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 계기를 통해서 나도 이제 마음을 먹고 내년에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녀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새끼라를 통해서 더 마음이 네, 그래 빨리 이제 결단을 해야지 하면서 다시 교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고속방송 아니어서 내가 교회 방학 5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고속방송이 내 믿음에 진짜 저축이었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고속방송에 나에게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0: 말씀과 찬양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르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목포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연 함께했습니다. 98.1 진주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가슴에 새기며 느헤미야의 심정

으로 북녘당과 복음통일을 위해 간구하게 하소서. 훼파된 북한의 교회들이 회복되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는 꿈을 꾸게 하소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소서. 극심한 박해와 위협 속에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의 생명으로 붙드시고 믿음을 보전하여 주소서. 그들이 품은 복음의 진리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친히 채워주셔서 생명력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소서. 북한의 해킹 조직과 SNS 심리전, AI 활용 위장 취업, 불법 여하부리 등 모든 기만 행위가 차단되게 하소서. 이들의 악한 속임수가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 우리의 국가 정보 자산과 안보가 흔들림 없이 지켜지게 하소서. 북송은 곧 사망선고라는 절망적인 위협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억류 북한군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을 지켜주소서.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 인도적 구출 작전을 신속히 단행하여 그들이 자유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소서. 서해 위성 발사장 증설과 핵미사일 과시, 반서방 연대로 체제를 유지하려는 모든 헛된 시도가 멈추게 하소서. 북한 지도부가 군비 증강에 쏟는 힘을 민생을 돌보는 데 쓰게 하시고 한반도 평화와 상생의 길이 살 길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6월 22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달릴게요. On air, on air. 여러분들과 함께 빨간불을 켜놓고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2부도 여러분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서 입장하시고 또 방송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뭐 코너를 한다든지 뭐 뭘 게임을 해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뭐 방송 참여하시다가 갑자기 선물을 내어드리는 방송이 우리 뿜뿜 라디오이기 때문에 그냥 DJ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 감동하심 대로 감동하심을 받아서 DJ 마음대로 그냥 선물을 냅다 뿌리는 그런 라디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방송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복영씨 뿜뿜 2부 시작하는 로고송이 참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성훈님도 2부 입장합시다 라고 예, 우리 또 많은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을 채근하고 계시네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 나 대신 좀 채근 좀 해줘요. 아시겠죠? 예, 나 너무 많이 했어. 예, 나 너무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끼리 예, 알아서 채근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2919님 함께하고 있고요. 김효성 어우야 오랜만에 2부도 출석하신다고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아직도 버스 아니에요? 예, 버스 아닙니까? 그 버스가 조금 신호가 많이 걸렸으면 좋겠네. 정수와 입장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 전해드리고 기리기리 정창 기리띠도 함께 달려가고 있어요. 시험지 채점해야 되는데 아우 세상에 뿜뿜 라디오랑 함께 한다고 지금 채점 못하고 있어요. 그냥 놀다가 해야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건디 그 1부에 마지막에 그 코너를 했어요. 예. 뭐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동요를 부르는 그런 그 코너를 했는데, 그거 하고, 반응들이 많이, 예, 뜨거운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건디 무슨 일이 있다에 한 표 걸어본다라고. 예, 월요일부터 용 쓰시네요. 라는 뭐 문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갖가지 어떤 그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 디저이가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없잖아? 되게 외로워요. 예, 나 혼자 하고 있는, 나 혼자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청취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박광진 저도 왔습니다. 비 오는데 운전 조심하세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김화경님 그리고 하창수 씨도 입장을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9507님 피디님 금요일에 현관 바닥 물청소하다가 슬리퍼를 신었는데 쭉 미끄러져서 아찔했었습니다. 문고리 잡고 다리는 쭉 펴졌지만 다행히 일어났어요. 너무 한순간에 사고가 날 뻔했는데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와, 진짜 큰일 날 뻔하셨네요. 이건 진짜 큰일 날 뻔하셨는데 현관 바닥은 또 그게 다르잖아요. 바닥 재질이 좀 미끄러운 그 재질 아니에요? 대리석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런 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그 물청소는 좀 위험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물티슈나 이런 걸로 좀 닦아주십시오. 예, 물청소, 그,는 진짜 위험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 좀 미끄러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9007님. 예,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괜찮으신가요? 다리는 괜찮으세요? 예, 안부 한번 여쭙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라겠고.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 벌써 월요일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서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일어나, 이제. 이제 일어나시고, 이제 그, 누워 계신 지 한 시간째 됐잖아요. 예,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약간 그런 때는 있어요. 저도 약간 그랬어요. 예, 저 눈을 떴는데, 오늘 주일인가?

월요일인가 주일인가 그러다가 정신 번뜩 차렸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또 교회 사역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약간 헷갈린다 싶으면은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9240님까지 함께 달려가고 있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입장 계속해서 기다려보면서 찬양 함께 합니다. 지명현이 찬양해요. 내 진정 사모하는 날.

0: 뿜뿜 라디오 월요일 2부 코너 행복 백화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1: 흘러간다 행복백화점
0: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세상 곳곳에 우리 사랑이 흘러가는 시간 라디오 아나바다 행복백화점.

0: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두 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아 점장님, 김대성 부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지난주부터 깔끔한 소개를 하기로 마음먹은 점장 서창아 돌아왔습니다.
0: 네. 아, 너무 깔끔하네요.
1: 깔끔합니다.
2: 끝이죠.
0: 예예예. 예, 예. 끝났습니다. 네.
2: 저도
0: 예.
2: 조금 깔끔하게 예. 성령의 담비를 타고 온 남자 성남 왔습니다.
0: 아, 예. 아 굉장히 오늘 미니멀리즘을 예 표방하시는
1: 성남
0: 예.
1: 너무 길어.
0: 아, 예. 예. 아. 안녕하세요.
1: 짧게 해.
2: 안녕하세요. 남이에요.
0: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백화점 이 시간에 또 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자, 어떤 코너인지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점장님.
1: 지난주 뿜뿜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우리 애청자 중에 지니 씨 한번 소개했잖아요. 전화로 네. 연결돼 아주 웃음이 박정대 사실.
0: 예, 예, 예, 예, 예.
1: 그분이 우리 어떤 코너를 듣고 계시나니까 월요일에 그 청수
0: 맞아요.
1: 올리는 코너 듣는다 이러는데 우리 코너 이름이 행복백화점이에요. 네. 정말 그분들 마음에는 청수 올리는 많은 분들이 우리 코너가 어떤 청수를 올리는 데 좀 혈안이 돼 있는 듯한 이런 이미지로 빚었다 그 마음에 저 그날 저 거실에서 무릎 꿇고 얘기를 아이고 우리가 너무 청수 올리는데 현안이 됐나 이랬는데 네. 아 그래도 우리 코너를 듣고 야, 이 청수를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분들이 있구나. 우리 코너는 진짜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쌓아 올려주시는 청수에 행복이 갑니다. 사랑이
0: 그럼요,
1: 갑니다.
0: 그럼요.
1: 복음이 갑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가 가십니다. 그래서 물품 하나에 복음 따라가는 거 봤어요?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행복백화점은 여러분이 주시는 물품을 복음으로 성화시켜서 나눠주는 커너. 안아줄게
3: 받아 커너.
0: 자 저희가 재고 층수를 쌓는 게 아닙니다.
1: 그렇습니다.
0: 단순히 물건 층수를 쌓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층수를 쌓고
1: yeah.
0: 행복의 층수를 쌓고
1: okay.
0: 기쁨의 층수를 쌓고 복음의 층수를 쌓는다.
1: 오우 스파이스.
0: 예,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yeah. 싶은 겁니다.
1: 네네네.
0: 자 층수 뭐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1: 없어요.
0: 맞죠.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1: Yeah.
0: 그런데 더 많은 행복이 쌓아 올려지면 더 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행복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 사랑을 전합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지.
1: 네.
0: 그 뭐 우리 좋다고 하는 거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네, 그런 거 아니다.
1: 우리에게는 뭐 살림살이 1도 안 늘고
0: 하나도 없습니다.
1: 예. 살림살이 줄어들고 있어요. 되게 우리 부점장은 거의 뭐 집안 거들나고 있습니다.
0: 자, 저희가
2: 집이 있어요?
0: 예.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물건을 받는 게 아니고요. 행복백화점은 그 두 분을 연결시켜드리는 역할만 감당을
1: 네.
0: 합니다.
1: 네, 예.
0: 그래서 기증을 이걸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시면 그 물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나오면
1: 예.
0: 그 연락처를 공유해드리면서 두 분을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1: 다리를
0: 예예예. 예. 저희는 거기까지만 아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예.
1: 네.
0: 예. 자 오늘도 행복의 오작교 또 쌓아봐야죠.
1: 그렇죠.
0: 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 오작교에 함께하실 분들 다 같이 따뜻한 손을 포개고 포개고 포개어 문을
3: 엽니다. 열어 열어 열어.

0: 됩니다. 장독 뚜까리도 괜찮고 빨래도 괜찮고 다 기정해보라. 어사들 와이어 와이어. 아 이거 너무 많이 갔네.
1: 짧게 짧게
2: 더 드려보려고 그랬는데 아 오늘 가사가 잘 나오네요.
0: 아 그래요?
2: 예. 아우, 얘들아 장마... 빨래 거더라. 아... 예. 장독대 얘기도 나온 것 같고.
0: 아, 이게 늘 진수 예. 아니겠습니까. 우리 우리 그 60년대 세대들은 예. 비만 오면은 빨리 장독 뚜껑 닫고 예. 빨래 긋는 시절. 예. 네.
2: 네. 빨래 걷고 장독대 하다가 갑자기 얘들아 문이 열렸을까 어서 모여라. 예. 예. 가사에 뭐 그 기승전결이 별로 없습니다만.
0: 아유, 그렇죠.
2: 어쨌든 뭐 흥으로 승부하는. 아 오늘의 또 즉석 랩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자 행복백화점 이제 문이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연락 주시면 되죠?
1: 네. 샵 0981 우물정 0981로. 50원의 입장료 들고 달려오세요.
2: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기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증을 예. 기다리면서 먼저 섬겨주시는 우리 고정

0: 고중청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오늘도 고중청수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또 오늘 고중청수를 끝으로 또 빠지는 분도 한 분 계시고 해가지고 제가 아쉽지만 또 그렇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부점장님의 고통스러운 그 청수 고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고뇌가 담긴.
1: 고뇌가 담긴. 예. 따라라라. 아, 곧 나중에 깔아드릴게요. 자, 우리 고정청수에 계신 분들을 만나봅니다. 기증 1. 재능기부 피아노 조율의 이성우. 장로님 아니신가 모르겠어요. 계속 우리가 집사님으로 봤을 때 장로님 같은데.
0: 예, 업데이트를 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그렇죠. 우리 이성우, 우리 장로님. 예, 기정. 제가 지난번에 장로님 되셨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1: 예, 예, 그래요. 자, 이제 호칭의 변화로 우리의 호칭이, 청수가 바뀝니다. 기정 2.
2: 2. 김병찬 집사님의 피아노 조율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기정 3. 104 찬송 성경 복음 성가 PPT 파일 우리 정식 형제가 저 멀리 광주 있나요? 지금도 광주 사나?
0: 광주 무슨? 광주
1: 어, 광주 있구나. 예, 빨리 예. 와요. 기정 4.
3: 아하. 요요 비가 와도 요게 읽어진다고. 엄마야. 어,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신약 오디오 파일 보내드립니다.
1: 드립니다. 기증 5. 낡은 성경책 천으로 일주일에 한 명을 선정해서 깔끔하게 옷 입혀 드립니다. 기증 6.
2: 이번에는 가죽 옷으로 성경책에 옷을 입혀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분씩.
1: 네, 성경을 보내주시면 그분이 깔끔하게 리폼해서 보내드립니다. 함께 불러요. 기정 7.

0: 아우 아리사 몇 개고?
1: 2kg
0: 몇 개고?
1: 두 박스
0: 어디로?
1: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대상으로 드려요.
0: 기정파에
1: 믿음의 기업 조아세이프티에서 안전화를 한 컬레씩 매주 드립니다.
0: 기정 나인 히스앤드 시골 개척교회 수리해드립니다. 교회가 원하는 곳을 신청한 곳만 무상으로 해드리고요. 가서 추가 발생하는 수리 부분은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기정 10
1: 김해 청년 배달부 권영건 집사님께서 매월 1회 주유권 5만원 드립니다.
0: 자, 권영건 집사님이 이번 달을 끝으로 네. 이제 한 6개월 조금 쉬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뭘로 보내드린다고요?
1: 모바일.
0: 모바일로 보내드리니까.
1: 연락 주세요. 예.
0: 자, 이번 달 주유권 지금 뭐 주유 기름값 많이 올랐으니까 5만원 주유해드리니까 모바일로 보내드린다니까 이제 한 6개월 못 만나니까 오늘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11 거제 행복한 교회 김재명 목사님이 개척미래자립교회 전기 누전 등 교체를 해드리는데요. 이것도 교회가 원하는 부분 무상으로 해드리고요. 추가가 발생하면 유상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기정 12
1: 영어 놀이 인형극을 원하는 곳 창원 김해 전 지역으로 달려갑니다.
0: 갑니다. 기정 13 에리에리 이에리 우리의 샵장님께서 기능성 치약 3개 드리고 있고요. 기정 14
1: 히즈앤드에서 쌀 10kg 고정 드립니다.
0: 마지막 기정 15 용원에서 샌드위치 만원 상품권 매주 두 장을 드립니다. 오셔서 맛있는 샌드위치 드세요. 아, 우리 그렇구나. 이성우 안수 집사님, 예. 장립 집사님으로 우리가 호칭을 이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정 청수 다 만나봤고요. 우리 부점장님,
1: 네.
0: 자 이제 오늘 얼마나 올라갈지. 자, 지난주는 오늘... 목표가 넘어갔죠.
2: 예, 자, 많이 넘어갔죠.
0: 빠뿌랑이 넘어갔는데 거기에 뭐 부점장이 많이 또 공로를 펼쳤는데 오늘 몇 층 갈까요?
1: 오늘 그대로 15층에서 15층 받고 15층 더.
2: 아, 오늘 30층으로 예 목표를 잡았어.
0: 아니 받고는 예, 조금 용어가
2: 예, 묻고 아, 더블로 가라는 예, 거는 예
0: 받고 그렇죠. 받고는
1: 흔들고
0: 그거 아니야.
1: 예, 그것도 아니야.
2: 예, 30층으로 예 깔끔하게 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0: 자, 제가 항상 그 우리 40분 넘어가면
2: 네.
0: 달라지죠. 어느 선택이 조금

0: 험악해지는 것처럼 예. 우리 부점장 예, 예. 시작하자마자 예, 조금 예, 아뭔가의 용어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1: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뭘 묻고 하려면 예. 하나님께 묻고 그렇죠. 해야지.
2: 어, 저 그 묻고를 얘기했는데.
1: 그렇죠. 그
0: 아, 아니 받고.
2: 하나님 앞에서 흔들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0: 자 계속해서 자, 여러분의
1: 자 아직 첫 기증이 안 나와서 그래요. 아, 첫 그래요. 기증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0: 자 여러분들의 그 필요도 올려주시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필요 물품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것도 올리시고 또 기증하실 것도 올리는 우리 행복백화점 기당필당 기증당당 필요당당입니다.
3: 당당당당
0: 자 기증 16인가요?
1: 예, 오늘의 첫 번째 기증이 도착을 합니다.
0: 우리 그제 행복한 교회 김재명 목사님이 올리셨네요.
1: 예.
0: 자, 기증 16.
1: 16입니다, 16.
0: 자, 목사님이 미리 자립교회 사택에 전기 계량기에서 에어컨 고압 전기 배선을 무료 봉사해 드리겠다. 아, 이게 이제 이번 여름철에 에어컨 많이 쓰잖아요. 이게 이제 전기 배선이 얇거나 이러면은 화재 위험이 있잖아요.
2: 맞습니다.
0: 그래서
1: 그, 예. 제가 그 전기 전자 공학 출신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예. 제가 또 학사 출신인데. 아. 이 전기 배선 굉장히 잘해야 돼요.
0: 그렇습니다. 어, 우리 김재명 목사님이 예. 저쪽 그쪽 출신이잖아요. MP 출신.
1: 예, 예.
0: 예, 예. 그
1: MP?
0: 그 휴전선 그 판문점.
1: 아,
2: 예. 아, 그 MP.
1: 아, 그 예. 예.
0: 거기에 어. 혼병이셨어요.
1: 아, 그래요?
0: 예, 모르셨죠? 어, 젊을 때 사진을 봤는데 무섭더라고.
1: 아, 그렇습니다.
0: 너무 잘생겼어.
1: 예.
0: 정말 멋지세요.
1: 야, 헌, 헌병도 멋있잖아요.
0: 예, 그렇죠. 거기에서 북한군하고 딱 얼굴을 맞대고 저 너 선 넘어와서 뒤로 물러라.
2: 내래 빨리 나눔하라.
0: 그런 거 있잖아요.
1: 저희가 다른 얘기 안 하도록 예.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0: 자, 요거 에어컨 고압 전기 배선 예. 우리 김재명 목사님이 해드린다니까 여러분 교회에 자 요거 우리 교회 조금 에어컨 요 전기 배선이 좀 얇은데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목사님을 달려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또 말이 많아지니까 바로 기증이 오네요. 기증 17입니다.
2: 0154님께서 페인트 칠을 기증해 드린다고 합니다. 수성 아~ 페인트로 칠해 드립니다.
0: 아~ 직접 해 드리는 거예요?
1: 칠을. 야, 그러네요.
0: 어, 그래요.
1: 페인트로 칠해 드립니다.
0: 어, 아, 예. 야, 이거 정말 인건비 비싼 맞아요. 일인데. 아~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 페인트 칠이 조금 이렇게 이제 오래돼 가지고 그런 것도 있으면 어, 신청해 주시면 이분하고 연결해 드리고 또 거기에 또 뭐 도움이 될 만한 예, 우리 뭐 히스핸드라든지 한번 연결을 해보기로 하고요.
1: 자, 다음 기증 올라오는데요.
0: 어, 이분이 바톤을 받아주는 예. 건가요? 기증 18!
1: 18입니다.
0: 자,
1: 우리 효성 씨께서 우리 권영권 청년 배달부께서 이번 달까지 하시고 6개월간 쉬신다고 하니까
0: 네.
1: 그럼 그 기간은 제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모바일 주유권을 6개월 주신다. 야, 박수 한번 주세요.
2: 박수.
1: 야.
2: 야,
0: 우리
2: 감사합니다.
0: 권영근 집사님 좀 편하게 6개월 좀 쉬시라고.
1: 예.
0: 예. 아, 우리 권 집사님이 조금 지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1: 예.
0: 이 또 어려움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야,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
0: 역시 효성이
2: 지극하구나.
0: 아, 좋아요. 옛날에 또 우리 효성 씨 기정에 요것도 한번 쫙 갔는데 감칠나게 그죠? 자, 기정 19입니다. 기정 19에 우리 김호명님께서
1: 예.
0: 아이들 전도나 선물용으로 사용하시면 좋겠다 했어요. 아, 요거 그 스티커 15장 정도.
1: 키링과 스티커 합쳐서
0: 키링이 뭐예요?
1: 그 요즘 열쇠고리
2: 나 열쇠고리.
0: 아, 키링. 아, 그거 키링이구나.
1: 예, 예, 예. 예, 키링과 스티커를
0: 어렵지 않은 건데 내가
1: 요거
0: 아,
1: 예,
0: 저는
1: 열쇠고리.
0: 이게 어떤 브랜드 이름인 줄 알고 얘기를 하면 안 되나
2: 마라카.
0: 싶어가지고 예. 예. 아, 지난주부터 왜 이런 거 나오면 예. 브랜드가 따라 나오기
1: 예,
0: 때문에
1: 예. 키링과 스티커 한 15장 정도 되는데
0: 예,
1: 예 그 선물용으로 아이들 뭐 그 유치부나 뭐 예. 초등부 이런 선물용으로 주시면 좋은 정도입니다.
0: 예,
1: 라고
0: 예.
1: 하셨어요.
0: 자,
1: 예.
0: 선물용으로 좋다니까 제품에 하자 없고요. 신품 수준이랍니다. 좋은 거 지금 15장 사진이 왔는데요.

0: 너무 깔끔하고 아이들 너무 좋아할 것 같은 키링과 스티커가 야 나와 있으니까 자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정 20입니다
1: 20. 아, 소형 예. 2단 공구함을 기증을 해 주십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더 큰 공구함으로 본인이 바꾸셔가지고 예 요거는 2단 아~ 2단 다용도 공구함을 예. 보내주셨습니다.
2: 그래서 아~ 우리가 꼭 필요한 그 2단 처치할 때 2단 그 공구함
0: 아, 그 2단 아니고
2: 아, 그 2단 아니야?
0: 그 말고 아. 이게 이제 1단 2단 이게 이제
2: 아 예. 2단
0: 예, 그 저 예, 김, 예. 대성 부점장 갖고 있는 그 유도 1단 2단 이런 거 아니고
2: 아, 그단이 예. 아니구나
0: 아니에요 자 네. 제가
2: 아, 이거 2단이란 말만 나오면 이제 대적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1: 아 좋은 자세입니다 좋은 자세
0: 좋아 좋아 좋아 예, 예, 예. 제가 방금 사진을 보니까 예. 요거 제가 똑같은 거 가지고 있거든요. 아~
1: 열면 어~ 뚜껑에 한 단이 더 붙어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윗단 하나 있고요. 예. 여기에는 그 나사 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예, 걸 예. 담고 밑에는 이제 그걸 착용할 수 있는 우리 드라이버,
1: 그렇죠,
0: 벤치, 아~ 예,
1: 발음
0: 그런
1: 좋다.
0: 것들, 예, 다 뭐 룩아 렌치 막 이런 것들
1: 좋다, 좋다, 좋다.
0: 그런 예, 거 담고 예. 있으면
1: Monkey Driver,
0: 아, Monkey Driver, 예, 예, Monkey 좋아요.
2: 어. 일단은 뚜껑 열면 큰일 나네요. 뚜껑 열면 끝나네.
1: 지금 Monkey Driver 하고 있는데 뚜껑이라니.
0: 뚜껑 아니고 따라해봐요.
2: 뚜껑
0: 아니야.
2: 뚜껑도 아니야.
0: 우리 지역 뚜까리.
2: 아, 뚜까리.
0: 우리 지역은 뚜까리로 고정이 됩니다.
1: 이제 시간이 점점 땡겨지네요. 두 분께서
2: 빨리 빨리 예, 올려요.
1: 발동 걸리시는 게 조금 빨라지는데 일을 이어지는데
0: 비 오잖아. 예. 자 여러분 20층까지 올라왔어요.
1: 2단 공구함까지 오면서 현재 20층까지 올라왔습니다.
0: 필요 물품 없나요?
2: 네. 필요 물품 있습니다.
0: 아, 네. 필요 물품 올라왔습니다.
2: 네, 여기 개척교회 아이들에게 아이들 어린이 성경 5권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0: 아, 어린이 성경 5권. 여기 뭐 이제 아이들이 교회 새로 나오고 이러면 전도용으로
2: 맞습니다.
0: 예, 아이들 어제 저희가 그 지난번에 우리 오셨던 양산 함께하는 교회
1: 예, 예.
0: 갔다 왔거든요.
2: 목사님.
0: 어제 드디어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1: 다녀오셨군요.
0: 아, 예. 갔는데 정말 놀라웠던 게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이들이 어제 제가 찬양 인도하고 레크레이션 했거든요. 아이들이 나와서 얼마나 재미나게 참여하는지 그리고 애들이 착해.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정말 질서 있게 잘 앉아가지고 손 잘 들고 따라하고 그래서 너무 이쁘고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가서 잘 섬기고 왔다는 보고 이제 합니다.
1: 네. 고생하셨습니다.
0: 그래요. 네, 어제 너무 은혜롭고 좋았어요.
1: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또 함께 또 세워가주시고 또 힘을 보태주시고 또 기도해주신 네. 덕분에 우리 교회가 또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예, 예,
1: 함께
0: 예.
1: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그래요. 네. 자, 뭐 그 가보니까 아이들 또 전도하고 이러는데 우리 아이들 전도용 성경이니까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중요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살리는 물품이니까 여러분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1: 알았습니다.
0: 필요 물품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또 필요한 물품들을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현재 기증 20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은 10시 33분이고요.
0: 네.
1: 자 이제 10개 층을 더 기다려 보는데 지금 방송 시간은 한 17분 18분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예.
0: 이쯤에서
1: 아직까지는 뭐 어택을 네. 하지는 않겠습니다.
0: 부점장님이 예. 그 어디로 보내는지 그 노래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 아.
0: 네.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2: 샵 0981 우물정 0981로 50원의 입장료 들고 함께 불러봅니다.
3: 이열이 보내 저리 말고
1: 그러자마자 이분께서 연락을 주시네요. 바로 보내시네요.
0: 기정 21
1: 21입니다.
0: 아, 2703님이 개척교회에 생수 100병을 기정합니다.
1: 와, 100병을
0: 아,
1: 야,
0: 그
1: 할렐루야.
0: 물 좋다는
1: 예.
0: 저짝 그 섬나라 물이네.
2: 제주 하하호.
1: 예.
0: 아우 제주도 물이네.
1: 예, 제주는 말해도 되죠.
0: 제주도
2: 제주까지는 크게 했어요.
1: 예. 제주에서 길어온.
0: 아, 길어온.
2: 길어온.
1: 그 물을 100병을 기증을 하신다고 합니다.
0: 누가 길어왔지?
2: 네, 그 해녀들 해녀들.
0: 아 이거
1: 쪽쪽 뽑아가지고.
0: 그러네요. 그렇죠. 예. 아.
1: 그러면서 이제 그 필요 물품을 올려주셨어요.
0: 네.
1: 선교사님께서 그 해외 어떤 그 집회 때 복음의 연주를 할 수 있는 테너나 알토 색소폰 필요합니다라고.
0: 아,
1: 아 요즘 색소폰이 많이 필요하네요.
0: 이게 네. 참 그 요 요 연령대에 네.

0: 참 이게 은혜되는 악기더라고요. 주로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이나 또 이런 선교사님들이 뭔가 이렇게 재주가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색소폰이라는 게 참 매력 있잖아요.
1: 좋네요.
0: 찬양 한 곡 딱 불러주시면 또 복음 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이분들의 그 삶에도 굉장히 또 재미가 있거든요. 요거 막 처음 불면은 막 그 삑사리라 그러잖아요. 막 삑삑 그러고 이러는데 아 정말 요런 거 너무 좋습니다.
1: 네.
0: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들으셨으니까 또 선교사님 복음 전파를 위한 연주용 색소폰 한 대 기다려 보면서 이분이 개척교회 주라고 생수 100병을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2: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1: 그렇습니다. 아, 자, 예.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물건들 중에서 예. 나 그거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예, 예,
1: 샵 0981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어요. 네.
0: 예,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 나오면 이제 서서히 저희가
2: 간증합니다. 간증.
0: 간증은 이제 뭐
2: 이제 필 때가 된 것 같은데. 예.
1: 간증을 지금 뭐 하기보다 지금 오늘 새로운 간증이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2: 간증을
1: 오늘 우리 부정장님께서 오늘 또 병원에 방문을 예정이 돼 있거든요. 예.
0: 아 여러분들 그 기도 좀 해주세요.
1: 예. 뭐 때문이죠?
0: 부정장님이 직접 소개하기는 좀 민망할 것 같아가지고 점장인 제가 소개를 하면 우리 부점장이 작년에 조금 열심히 또 일을 하시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왼쪽 팔에 안에 좀 신경이 좀 끊어지는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도 그걸 참고 열심히 또 잘 숨기다가 드디어 이제 오늘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방송 마치고
1: 그렇습니다.
0: 제가 바로 병원에 모셔다 주기로 했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여러분 수술 잘 되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있었더니
1: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떻게 수술을 어떻게 진행하냐, 뭐 전신 마취를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했더니 모르겠는데요.
2: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의사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1: 모든 걸 죽게 내어드리 우리 김대성
2: 부장님
1: 위해서 그렇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기증 올라옵니다. 이게 연달아서 지금 같은 품목이
0: 그러네요.
1: 올라왔어요.
0: 기증 22. 자 공기청정기 한 대. 연식은 조금 있는데 한번 시운전만 한 거라고 그럼 거의 새 거네요.
1: 예, 새 거죠. 새
0: 공기청정기 뭐 연식 필요합니까? 공기만 잘 청정하면 되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0: 예. 자, 그렇게 한 대가 마산에서 나왔는데요. 바로 또 기정 23.
2: 2739님께서 3개짜리 공기청정기 3개를 기증합니다.
0: 3개짜리가 아니고
2: 아니 그거 앞에가
0: 아 그거예요?
2: 성이 3개가 있어가지고 좀 어려웠어.
1: 공기청정기 3대를 또 기증을 해주셔서 오늘 공기청정기만 지금 4대가 나와있습니다. 와.
0: 물 100병에
1: 와 오늘 풍성하네요.
0: 그래요. 좋다. 자 공기청정기 지금 장마철 되면 제습기하고
2: 맞아요.
0: 공기청정기 필수 또 아이템 아닙니까 그죠?
1: 네.
0: 자 필요한 교회들 얼른 신청을 해주시면 이분들 연결해드리고요. 자 또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아 이게 너무 필요하다 우리 집에 공기청정기 꼭 있어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까지 저희들이 선정을 해볼 테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이제 목표 청수 다가오고 있지만
1: 7개 층 남아있습니다. 7개 층
0: 이쯤에서 뭐 우리의 그 또 허리 조임 어택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옆구리를 또 쿡쿡 찌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0: 좋습니다.
1: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어택! 10분 어택이 시작이 됩니다.
0: 자.
1: 이제 방송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린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코너라고 할 수 있겠죠.
0: 이것도 코너네요.
1: 그럼요. 10분 어택은 코너입니다. 코너.
0: 역시 우리 건디 코너 잘한다.
1: 뭐든 코너로 만들어.
0: 그러니까 뭐든지 코너로 만들어. 10분 어택 코너. 지금부터.
1: 그렇습니다.
0: 자, 그러면 뭐 어떻게 10분 어택으로 사행시라도 해야 되나요?
2: 10분 어택.
0: 절대응감. 절대응감. 이거 좋다. 이거 도전자 받아가지고 성공하시는 분은 기증 하나 받도록
1: 기증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드리도록
2: 도전하십시오. 샵0981 우물정 0981로 50원에 입장료 들고
0: 요리 보내
2: 합격 기증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0: 다 가져가라.
1: 자, 7개 층수가 남아있습니다. 남은 시간에 10분이고 7개 층수 이 정도면

0: 뭐 예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네. 또 끝까지 좋아야 되겠죠.
1: 그렇죠. 네.
0: 오늘도 사랑의 청소, 기쁨의 청소, 행복의 청소 올려 봅니다. 여러분 예.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자, 오늘 뭐 우리 부점장은 지금 멘탈이 예. 강해요. 오늘 뭐 수술 들어가는 사람이 저렇게 네. 지금 뭐 예, 세 번 어떻게 하면서 저렇게 하는 거 보면
2: 왜냐면 자고 예. 일어나면 끝나 있어요.
1: 예, 네. 그래요.
0: 그래요.
2: 우리의 청소를 채워줘요.
1: 꼭 깨어나세요. 자, 24층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자 여러분들 저희가 사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저는 이제 요 시간대 되면
2: 위험해지죠.
1: 예, 조금 예. 입을 다물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수가 이제 좀 줄어들 겁니다. 예, 저는 여기서부터 입을 벌렸다 그러면은 예. 자꾸만 사고치기 때문에
0: 예. 예,
1: 제가 1호 사고가 내나 그 CD 예. 나오고요.
0: 그 대한민국 최초 그 실내 방송이라고
1: 아, 그렇죠.
0: 실내 방송인
1: 아, 예. 정말
2: 내나 그 CD
1: 네, 말만 그려야 되는
2: 내나 그 말
1: 네, 제가 정말 지금도 말 그림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 아, 이게 정말
0: 마음은 참 여린 분이에요.
1: 아, 나 굉장히 예. 눈물 많은 예. 남자.
2: 저는 아까 색소폰 보고 생각나서 또 불어대는.
0: 아, 어록이 또. 어록이 많이 있거든요.
1: 예, 예. 예. 생각은 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0: 이게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은 그 갑자기 기증의 문제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1: 네네네.
0: 저희가 말이 많아지면 예. 실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1: 아, 실수 많아지죠.
0: 예, 여러분들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방송 중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어, 예. 세 명 다 입 다물고 있으면 그렇죠. 방송 사고 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 문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보내시면 되죠?
2: 샵 0981 우물정 0981로 50원의 입장료 들고 달려오시면 되고요.
0: 네.
2: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0: 자, 한 분께서 부정잡님 화이팅, 수술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약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닌가
1: 그렇죠.
0: 생각은 드는데
1: 어느 병원인지는 알아요.
2: 네, 화명동에 있는
1: 네, 알았어, 알았어,
2: 기독교 병원.
1: 아, 그리로 가.
2: 네, 오시면은 제가 링겔 하나 쏩니다.
0: 다행이네. 이 병원이 아닌가벼. 큰일 나는 건데 다행이네요.
1: 네, 네, 네. 자, 여러분들, 아 맞다. 제가 기증 하나 해야 되네요. 기증 24.
0: 기증 24. 기증 24.
1: 예, 예. 아, 제가 이거 까먹을 뻔했네요.
0: 이거
1: 우리 지난 주에 우리 방송 우리 코너에.
0: 네.
1: 그 요소수
0: 아~
1: 주신 이성훈 집사님,
0: 이성훈님, 이성훈님.
1: 예, 이성훈 예, 예. 집사님이 그 저기 아산에서 내려오시면서
0: 예.
1: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또 좀 주라고 요소수를
0: 아~
1: 예, 몇 개 더 챙겨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챙기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차에 요소수
2: 예. 챙기고.
1: 아니요, 챙겨놨다고 제가.
2: 아니, 챙기고 있는데.
1: 챙기라고 안 들렸나요? 챙기고.
0: 챙기고.
1: 아, 챙기고.
0: 챙기고인가 봐요, 챙기고. 예.
1: 챙겨놨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차 중에 그 요소수 들어가는 디젤 차
0: 예.
1: 있으신 분 중에 요소수 필요합니다 하는 분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두 박스 정도
0: 네.
1: 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박스 정도 저희가 그 요거는 그 부점장은 뭐 이제 병원에 들어가야 되니까 배달이 안 되니까 창만 가는 걸로.
0: 아, 네.
1: 창갈이라.
2: 그래서
0: 예.
1: 가까운 데 계신 분 제가 배달을 좀 해드리도록
0: 예.
1: 하겠습니다.
0: 요소수가 꽤 이제 부피가 있기 때문에.
1: 예, 예.
0: 예, 예, 예. 그래서 직접 배달을 한번 해드리도록
1: 네네.
0: 하겠습니다.
1: 택배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0: 그래요, 그래요.
1: 직접 배달을 해드려서 예, 여러분들에게 또 아니면 여러분들 필요한 곳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0: 자, 이렇게 이제 6개 층이 남아 있습니다. 6개 층. 자, 과연 채워질 수 있을 것이 남은 시간도 세상에 공교롭다. 딱 6분 남았거든요.
1: 아, 예. 예.
0: 6분에 이제 6개 층수가 남아 있고요.
1: 네.
0: 자, 말씀드리는 순간 기증 25입니다.
1: 25원 우리 기정 25. 아, 이것도
2: 내디.
1: 네, 이것도 지난주에 한번 나왔었는데.
0: 나왔었어요.
1: 예, 예. 뭐 나왔어요?
2: 발수 코팅 되는 와이퍼 드립니다.
0: 예,
1: 자동차 와이퍼. 예.
2: 아, 빗물 잘못 봤어요 저는.
1: 그 이게 네. 요즘 또 장마철 비 많이 오잖아요. 이게 자동차
0: 필요합니다.
1: 와이퍼가 이게 손상이 된 걸 닦으면 예. 비가 안 닦여요.
0: 예, 예,
1: 그러니까
0: 예.
1: 요거 발수 코팅 좋아요. 발수 코팅 되는
0: 비 오기 전에 여러분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 네네네. 아, 그래요. 예, 자, 예. 발수 코팅 되는 와이퍼 우리 축복이 대디님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 이거 좋다. 기정 26.
0: 기정 26.
1: 야, 2628님께서 여름에 거실에 까는 대나무 돗자리
0: 아우.
1: 200에 170 가로

0: 가로 200, 세로 170, 진해 경화동에서 나와 있습니다.
1: 아, 아
0: 이거는
1: 좋습니다.
0: 그냥 듣기만 하면
2: 맞아요.
0: 다들 그냥 얼어붙는다는 예.
2: 다른 예. 자리 이거는 대자리
0: 그거를 혹시 저 팔 수술해요 아니면 머리 수술해요?
2: 다 할 것 같아요. 비오잖아.
1: 지금 마취가 어느 정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0: 조금 이상한데. 조금 오기 전에 예. 벌써 주입이 되고 있나? 예.
1: 요거는 이제 직접 가지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0: 아 예, 예 맞아요.
1: 부피가 좀 있어서 크네요. 택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0: 예예. 예.
1: 예 진해 경화동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0: 네.
1: 아, 직접 대자리를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자 말씀드리는 순간 기증 27.
2: 우리 축복의 대디님께서 차량용 탈취제 드립니다.
1: 아 탈취제까지. 예.
0: 우리 예. 축복의 대디님 대리사가 오늘 뭐 자동차 용품을
2: 예.
0: 대량 방출을 하네요.
1: 카센터 거의 카센터예요.
0: 카센터 예. 카 센터가 아니고 카 용품 센터.
1: 아,
0: 이게 이제 카 용품이잖아요. 이거는
1: 예, 예, 예. 예,
0: 발수 코팅되는 자동차 와이프하고 차량용 탈취제. 자, 이 장마철에 뭐 차에 또 궁금한 냄새 야, 나고 이러면 안 되니까.
1: 아.
0: 예, 자 그리고 여름에 거실에 까는 이 대나무 돗자리.
1: 예.
0: 야, 이거 생각만 해도 야. 시원하지 않습니까?
2: 맞아요.
0: 예. 예, 정말 길이도. 너무 좋습니다.
1: 자, 7332님께서 요가 매트 혹시 있나요? 필요물품 올려주셨는데 아, 요가 매트는 없고 이게 대매트는 있는데
2: 거기서 하면 딱이죠. 예, 예. 살 찝히고
1: 예예. 예. 아 살이 찝히다니요.
2: 대 사이사이
1: 그렇게 안 낍니다.
0: 아 이거 그 대나무 돗자리 안에
1: 아, 예.
0: 그게 이제 옛날 건데
1: 예.
0: 요즘 거는 틈이 없어.
2: 아하.
0: 깔끔하고
1: 옛날 거는 진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약간 가시 막히고
0: 맞아요,
1: 이래서
0: 맞아요.
1: 요즘은
0: 지금은 뭐
1: 않습니까?
0: 가시도 안 나오고요.
1: 네.
0: 정말 좋은 물품이 나오기 때문에
1: 예.
0: 우리가 안 봤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1: 자 현재 27층까지 올라와 있고
0: 시간은
1: 이제 3개 층수 남았는데
0: 아~
1: 남은 시간은 3분입니다.
0: 진짜
1: 아~
0: 1분에 하나씩,
1: 1분 하나씩
0: 나오네요.
1: 나오고 있어요. 1분 하나씩.
0: 자
1: 네.
0: 이제 3개 층수만 올리고
1: 네.
0: 예 우리 부점장 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놔두면
2: 지금 마취되고 있다. 빨리 세 개 예. 올려라.
1: 샵 0981번으로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물품들 중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그렇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 자, 개척교회 미래자리교회 에어컨 전기 배선 고압입니다. 고압 무료 봉사해 드린다고 그제 행복한 교회 김재명 목사님 그 다음에 재능기부 페인트 칠 해드립니다. 주유권은 6월달까지는 권영근 집사님 쏘고요. 그 다음부터 6개월은 우리 김효성 씨가 쏘아드립니다. 키링 스티커 합쳐서 15장 신품 수준의 좋은 거 있습니다. 소형 2단 공구함 좋은 거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생수 100병 제주에서 길어온 겁니다. 공기청정기 한 대,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세 대.
1: 총 네 대.
0: 예, 아, 네 대가 되어 있고요. 요소수 두 박스, 그 다음에 발수 코팅되는 자동차 와이프, 그 다음에 거실에 여름에 까는 대나무 돗자리 가로 200, 세로 170, 그리고 차량용 탈취제까지 나와 있는 층수는 27층까지 올려놨고요. 목표 층수 30층에 딱 3층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1: 자, 한 층이 채워집니다.
0: 28입니다. 기정 28.
1: 28.
2: 네, 물 잘 먹는 동물이 습기까지 먹어주는 그 동물 16개 드립니다.
1: 예.
0: 아, 잘했어,
1: 물 먹는
0: 잘했어.
1: 그 친구. 예.
2: 아, 얘가 물 엄청 먹어요.
1: 예, 그래요. 습기 제거제인가요? 뭐
2: 네.
1: 이렇게
2: 예,
1: 예. 예, 습기 제거제. 16개 정도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와.
0: 요거 뭐 집에 하나씩 딱 까놓으면
1: 필요하죠.
0: 얘가 물 다 먹어요.
1: 예. 예. 장농에 이제 딱 필요하거든요.
0: 그렇죠.
1: 예.
0: 제습기 역할을 하는 거죠.
1: 그럼요, 그럼요.
0: 아, 저 물 잘 먹는 그 친구 있잖아요. 입 크고.
1: 예.
0: 예. 그 친구 브랜드로 된 물품 16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오, 지금 이제 2개 청수 남겨놓고.
1: 자, 남은 시간에 2분입니다. 2분.
0: 네.
1: 자, 과연 오늘 목표 청수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의 기증 행렬들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뭐 다 안 채워져도 괜찮아요.
1: 아,
0: 괜찮은데
1: 예.
0: 또 방송 듣는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자꾸 시간이 갈수록 뭐 다 돼갑니다 어쩌나 이러니까 조금 그분들도 마음이 쫓긴다 이러는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예, 여유 있게
1: 네.
0: 천천히 기증하셔도
1: 예.
0: 11시까지 기증 받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예, 그래서 또 기증 온 거는 다음 주에도 소개하고 할 테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연결되신 분들은 받으러 가셔서 서로 만나면 거룩한 언어를 사용해 주시고 정말 허깅 한번 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인사, 물품에 대한 불평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감사히 받아서

0: 여러분들 더 잘 사용해 주시고 또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의 기증을 계속해서 받아봤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1분 정도 가량밖에 남지 않았는데
0: 1분
1: 사실은 뭐 28층까지 올라온 것도 너무

0: 슬슬 인사를 할까요?
1: 좀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자, 한 분께서 또 남겨주셨습니다. 이분 오늘
0: 기정 29. 혹시 그 자동차 용품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셨나요? 우리 축복이 대드님. 물 없이 사용 가능한 세차 티슈 기정합니다. 본인 감사합니다. 차에 있는 거 오늘 그들 내네요. 네. 아이고, 우리 축복이 대드님.
2: 차를 파셨나요?
0: 그런가?
1: 자, 또 한 분께서.
0: 말씀드린 순간 기정.
1: 처음입니다.
0: 30.
1: 처음인데.
2: 종량제 봉투 기증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0: 아니 이거 저
1: 어느 지역이요?
0: 청년배달부네. 청년배달부. 네.
2: 김해 청년배달부.
0: 권영근 집사님.
1: 김해시면은 다 되는 겁니까?
2: 그렇죠. 그렇죠? 여기 양산에서 담아서 김해 가서 버리면 돼요. 네. 뭐 창원에서 담아서 김해 가서 버려도 돼요.
1: 김해 가서 버리시면 돼요. 갈 일이 있을 때.
2: 그렇죠. 예, 한 번에 몰아서. 알뜰합니다.
1: 예, 종량제 봉투 기증이 올라왔는데. 김에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가는 김에 그냥
0: 아니 왜 우리 동네 쓰레기가 많아진 했더니
2: 쓰레기 담아서 가는 김에
0: 우리 동네 다 갖다 버리는구나.
1: 김에 가는 김에
2: 가는 김에 그냥
0: 그래서 김에구나.
2: 가는 김에
0: 좋습니다. 자,
1: 기정 30...
0: 말씀드리는 순간 목표 청수를 넘어갑니다. 기정 31. 소소한 거 많이 받아서 위생 도마 시트 10개 여행 가실 때 교회에서 주방에서 여름에 딱 좋아 아주 와, 좋아
1: 이게 뭔가요? 시트 도마
0: 시트 도마도 있군요.
2: 이런 도마 안 들고 다니고 저것만 딱 빼서
0: 그러면서 계정 32 미량의 기원이 아빠
1: 기원이 아버님께서 스마트폰을 기증을 하신다고요. 공기계를 기증하신다고 합니다. 조금 이렇게 연식은 좀 된 것 같아요.
0: 여덟 번째 브랜드네요.
1: 여덟 번째 시리즈.
0: 여덟 번째 시리즈.
2: 슈퍼맨 8.
1: 그렇다고 하는데 뭐 연식은 좀 된 것
0: 상태는 괜찮겠죠, 그죠?
1: 그래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인사하려고 있는데 지금
1: 갑자기 막 쏟아져가지고
2: 마취된다고
0: 넘어버렸어요.
1: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주시죠.
0: 여러분 또 이번 달에도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마지막 주에는 또 저희가 한 교회를 또 살려가는 프로젝트로 나올 거니까 또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점장 서창은 물러가고요.
2: 네, 다음 주에는 없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만날게요. 네, 부점장 물러갑니다.
0: 수술 잘해요.
1: 수술 잘하시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창아 점장님, 김대성 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나 간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하며 살아가곤 하죠. 누군가 안부를 부르면 괜찮다 라고 말하고, 힘들지 않으냐고 부르면 또 그때도 괜찮다고 대답하고, 또 마음이 무거운 날에도 괜찮다고 웃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괜찮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또 맡겨진 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

0: 되기 위해서 말이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을 품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말하지 못할 어떤 걱정, 그리고 숨겨둔 눈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기도 제목도요, 이미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요, 괜찮은 척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지금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이고요, 저는 진주 성서침례교회 김민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 진주중앙감리교회 한성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가 함께 붙들고 기도할 하나님의 말씀 방송 가족 여러분께 나눠주시겠습니다.
1: 예. 상처난 마음 위에 주님의 손길이 머물 때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희망의 꽃이 피어납니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영혼을 적시니까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빛의 언덕에 오를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치유는 곧 회복이며 회복은 곧 새로운 시작임을. 주님,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찢어진 마음을 싸매서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우리 삶에는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몸의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시편 147편 3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혹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주께서 아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신다니까요. 혹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관계의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아픔 등의 문제로 인해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상처를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실제로 치유는 단번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회복이란 단순히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은혜와 더욱 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변화된, 그래서 새로워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요. 사랑하는 극동방송 소망기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라고요.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실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아멘.
0: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달라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같다는 사실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오늘 함께하게 될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기도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지친 마음과 상한 몸을 쌓아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0: 깊은 상처 속에 빛을 주시며 우리 영혼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 완전한 치료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두려움 대신 믿음을, 절망 대신에 소망을, 혼란 대신에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기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일과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기도, 병상에 있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온 간절한 소망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소망의 기도가 함께 기도합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사연 보내주시면 소망의 기도가 함께 기도합니다.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짧게는 50원, 길게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보내주십시오.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할 거고요. 또 방송으로 기도 제목이 공개되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기도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보호 사운드가 부릅니다.

0: 아멘. 방금 들으신 찬양처럼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을 얻는 곳은 주님 안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걱정이 많아서 마음이 무거워서 또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시면 됩니다. 짧은 한 줄의 기도도 괜찮고요. 눈물 담긴 사연도 괜찮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받고 싶은 제목 있으시다면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소중히 품고 함께 소망의 기도가 기도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사연인데요. 8810님의 사연입니다. 90세이신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척추 압박 골절로 시멘트 시술을 오늘 합니다. 고령이셔서 걱정입니다. 한치의 오차나 실수 없이 시술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고 엄마가 잘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강한 팔로 엄마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이렇게 참 마음 쓰이는 사연인데요. 이렇게 엄마를 위한 기도와 또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목사님.
1: 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 그의 병을 다 고쳐 주시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령의 어머니께서 오늘 척추 압박 골절 시멘트 시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90이 넘으셨습니다. 한치 오차나 실수 없이 시술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고 어머니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권능과 능력이 충만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0: 주님.
1: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예비하시며 온전케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주의 십자 밑에 내어 맡기올 때에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사연은요, 0417님의 사연입니다. 전 방광암 4기를 겪고 있습니다. 방금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다리가 풀리고 어지러워 대기실에 앉아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한부 치료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재작년에 천국에 먼저 가고 두 아이를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기도도 정말 필요하지만 0417님을 위한 기도도 정말 필요하네요. 오늘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요, 같은 마음으로 소망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손을 모아 0417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0: 주님.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방광한 사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치료받고 나오는데 다리가 풀리고 어지러워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주님.
1: 시한부 치료를 들었다고 하는데 주여 고쳐주시고

0: 아멘.
1: 헤아려 주시고 놀랍게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남편마저 재작년에 천국으로 먼저 가셨는데 두 아이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불쌍한 아이들 위해 주의 크신 능력이 충만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주의 크신 권한 능력이 충만케 나타나게 해 주시고 늘 언제나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 마음의 평등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이의 마음에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모든 결과를 주께 내어 맡깁니다. 완전한 주님의 손에 사랑하는 모든 그 과정과 모든 그런 과정과 여정을 주께 의탁합니다. 도우시고 동행하여 예비하시며 온전히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굉장히 여러 심정이 지금 복잡하실 텐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위로의 힘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람의 방법이 막힐 때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의 기도가 0417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지금 또 다시 일어서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 치료의 과정 속에서 꼭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기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사연은요, 9411님의 사연입니다. 큰아들이 내일 모레 수요일에요 부산 시설공단에서 면접을 본다고요. 면접에 흡족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동안의 시간을 합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생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명철의 아버지 하나님, 큰 아드님이 내일 모레 수요일에 부산시설공단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면접을 주께 의탁합니다. 흡족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준비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 모든 시간에 그 헌신과 모든 그런 열정이 합격의 보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모든 것에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합력함으로 아름다운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축복의 길을 따라 나가는 놀라운 권능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1727님의 사연인데요. 이번 주 중에 저희 회사 인사발령이 있습니다. 매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기도해왔는데 지금이 그때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 아니라면 그 또한 저를 위한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회사 인사 발령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 왔습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 때로 실망과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함으로 진정한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정코 주의 크신 권한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나의 그때가 일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주께 영광 돌린 능력 역사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0: 아멘.
1: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믿음의 눈과 신앙의 안목을 갖고 날마다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 일하여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진정 그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기억하면서 모든 감사 영광 참여를 올리는 능력 역사 주님께서

0: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7087님의 사연인데요. 오늘은 군대 간 아들 면회 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좋은 만남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이 코골이 문제로 수면장애가 있는데 딱 맞는 양압기 사용해서 생활관에서 코골이로 문제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연 주셨습니다.
0: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준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 사랑하는 아들 군대 면회를 간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좋은 만남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1: 아멘.
0: 한 가지 걱정이 있는데 아들이 코골이 문제 때문에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한 안수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1: 아멘.
0: 또한 생활관에서 이 코골이 때문에 다른 동료들과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아멘.
0: 모든 것들이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중생 모든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군생활 동안에 평안과 기쁨과 안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로 말미암아 어머니 모든 기도가 주께 연락되는 놀라운 권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면회 가셔서 아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시간 가지시길 소망의 기도가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 사연은요, 9215님의 사연입니다. 조카가 태국 이주민 여성과 결혼해서요, 4살 아들과 또 얼마 전에 예쁜 딸을 낳았는데요. 조카의 가정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고 있으시다고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잘 연합하여 믿음으로 올곧게 잘 세워지며 경제적으로도 필요들이 잘 공급되어 어려움 없이 온 가족이 건강하게 기쁨과 기도 감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0: 예.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조카가 태국 여성과 결혼해 4살 아들과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조카의 가정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두가 연합하고 합력하여 믿음으로 올곧게 잘 생활하고 경제적인 필요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조카의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1: 아멘.
0: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의 크신 권능한 능력이 충만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정 평화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크신 권능한 능력에 그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코 기도와 간구 부르짐이 주께 연락되는 놀라운 권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점점 외국인들이 좀 많은 숫자로 점점 우리나라에 지금 한 300만 이상이 지금 이주민으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교의 나라 우리나라가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복음을 수많은 열방에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계시는데 9215님의 조카 가족들도요, 우리 한국에서 잘 적응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의 기도가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 사연은요, 0192님의 사연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전 11시 아버지 집사님과 또 오후 5시에 목사님 자녀이신 작은 어머님이 함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형과 아내를 한날 천국

0: 가운데서 가장 힘들 작은 아버지 지켜주셔서 지난주 화요일이면 이제 약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정말 많이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공하나 구들님의 작은 아버지를 하나님 정말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목사님.
1: 예. 주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큰 만날 큰 도움이시며 우리의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지난 화요일 아버지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작은 어머니도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영혼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친히 보듬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 형관애를 한날 천국에 보내서 가장 힘든 작은 아버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속에 내 주 임재 강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갈 힘과 꿈과 용기를 갖고 주어진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때로 외롭고 고독할 때만 있을 텐데 주의 내주 임재 강림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요한 샬롬의 논란과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러 말미암아 모든 외로움 이기고 진정코 이 땅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귀한 산을 영위하는 작은 아버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고 이끄시 인도하시며 언쟁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끌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0242님의 사연인데요. 사랑하는 우리 이권사가 신장염증 수치가 높아서 동아대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한 주 지난 시간 담당자 의사 결정으로 항생제나 또 나쁜 경우에 투석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고요. 이미 13년 전에 신장암 때문에 한쪽은 제거한 그런 상황인데 남은 한쪽에 염증이 생겨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시는 중에 저희 소망의 기도에 사연을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입원 중인 아내 신장 염증 수치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아내를 건져주시고 또 위험의 길에서 붙들어주시길 기도 부탁을 주셨고요. 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데 저의 기도의 눈물이 멈추게 하시고 이 시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위한 기도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1: 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신장 염증 수치가 높아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담당자 의사 결정으로 항생제나 나쁜 경우 투석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주여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진정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합력함으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13년 전 신장암 때문에 한쪽은 제거하였고 남은 한쪽에 염증 이런 상황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고 이끄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번 중은 아내의 신장 염증 수치를 통해 사랑하는 아내를 건져주시고 위험의 길에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남편의 눈물의 기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라는 고백, 간증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며 주님이 이끄시고 놀랍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끌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0242님 오늘의 그 기도의 눈물이요 이제 소망의 간증으로 반드시 바뀌게 될 것을 믿으면서요 소망의 기도가 응원합니다.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3418님의 사연인데요.

0: 저는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을 했다가 지금은 너무도 큰 손해를 입고 학원생이 90%나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학원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이기고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꼭 학원이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1: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섬김의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섬겨주심을 담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베풀고 더불어 살고 싶은 꿈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만 동업자와 내가 마찰로 인해서 너무나 큰 손해를 입고 학원생도 엄청 줄었다고 합니다.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현상 환경 주께서 헤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 이의 그 사명과 그 달란트를 기억해 주시고 다시금 털고 일어나 다시금 주님을 위해 영광과 감사 참여를 올린 놀라운 권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며 사랑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권능 역사가 충만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0: 아멘.
1: 주여 기도하오니 간구하오니 부르짖사오니 꼭 학원을 다시 살려주시어서
0: 아멘.
1: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또한 베풀 수 있는 놀라운 권능으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오며 모든 영광을 한께 돌려드리는 놀라운 역사도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정말 너무 아름다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 해오고 계신데요. 지금은 문제가 커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문제 너머까지 보시고 이 학원 경영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꼭 이 어려움들, 위기들 잘 통과해 내시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1284님의 사연인데요. 제가 생리통과 빈혈이 있어요. 치료해 주시고 또 어린이집 면접을 했는데요. 취업이 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1: 예. 예수께서 백부장에 있을 때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생리통과 빈혈이 있다고 합니다. 주여 치료의 광선을 써주셔서 고쳐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0: 아멘.
1: 어린이집 면접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병마를 이기고 주어진 사명과 달란트를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열심으로 충성 봉사원 신할 수 있으며 모든 영광 올리는 놀라운 권능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 취업 문제 다 주께 내어 맡기오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놀랍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크신 권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다음 사연입니다. 9407님의 사연인데요. 저의 아내가 상악동암 투병 중입니다. 폐에 전이도 있습니다. 오늘은 20자 면역 항암하러 병원에 갑니다. 혈액 검사와 방사선 검사도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건강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중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1: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여 기억하

0: 하시고 주여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사학 동안 투병 중에 있는 사랑 안에 주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주님.
0: 배에 전이도 있다고 하는데 주여 막아주옵소서.
1: 아멘.
0: 주여 고쳐주옵소서.
1: 아멘.
0: 주여 회복시켜주옵소서.
1: 아멘.
0: 20차 면역 항암화로 병원을 갑니다.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그 여건 속에서도 주의 놀라운 것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혈액 검사와
1: 주님.
0: 방사선 검사도 합니다. 이 모든 검사 과정 가운데 주의 크신 권한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과, 좋은 결과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 건강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그 모든 기도와 간구와 부르짐이 주께 열납되어지로 말미암아 깨끗함과 치료와 또한 나음의 놀라운 권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끌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어느덧 오늘 소망의 기도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가정과 건강, 또 자녀와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아직 응답을 보지 못한 기도도 있고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기도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응답은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께, 그리고 기도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미처 소개되지 못한 사연들도 소망의 기도 중보팀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보다 먼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진주중앙감리교회 한성수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김형준, 저는 진주성서침례교회 김민영이었습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반송제일교회 이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스가랴 1장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돌아가리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침내 귀한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백성들의 무기력함 속에 성전의 공사는 멈춰버리고 깊은 좌절감과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으로 백성들을 일으켰고 스가랴에게는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스가랴 1장의 세 가지 장면을 통해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 같고 정체된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부르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위로 대신 조상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완악함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우연한 역사적 비극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구절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마치 팔짱을 끼고 내가 잘하면 그때 돌아가겠다 라는 조건을 거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탕자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달려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으며 또 너희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조상들과 선지자들은 사라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말씀이 남아있으므로 백성들이 그 일을 시인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혹여나 자신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하나님께 보란 듯 반대로 갑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선들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무뎌진 양심과 미뤄둔 회개가 있다면 오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부르심이 있은 지 석 달 후 스가랴는 밤에 환상을 봅니다. 깊은 골짜기, 평범하고 볼품없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고 그 뒤로 세상을 두루 다니며 감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고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였고 하나님의 백성은 수치와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안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불합리한 세상이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탄식하며 묻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간구에 하나님은 선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여기서 질투하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신랑이 신부를 향해 갖는 뜨거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으나 스스로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어버리고 선을 넘어 가혹하게 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모두에게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자비로 돌아오셨고 성전은 다시 건축되었으며 성읍들이 다시 풍부해질 것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렵고 힘든데 세상은 왜 이렇게 평안하고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지 서운하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밤에 흘리는 눈물,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깊은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환상은 스가랴에게 네 개의 뿔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서 뿔은 권력과 힘, 나라, 특히 유다와 이스라엘을 짓밟고 흐트러버린 그런 정치적인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곧이어 하나님은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주십니다. 대장장이들이 이스라엘에 흩어져 아무도 머리 들지 못하게 했던 그 뿔들을 모두 부시어 던져버립니다. 이 환상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뿔을 무너뜨릴 수 있는 또 다른

0: 다른 뿔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녹이고 완전히 두드려 부시는 대장장이를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아무리 땅에 강력해 보이는 권세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무너뜨릴 도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유다를 흩었던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앞에 무너졌고 세상을 호령했던 수많은 권세들 역시 역사의 무대에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거대한 사회적인 불이, 깊이 뿌리 내린 나의 죄의 습관, 중독,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재정이나 관계의 문제들, 이런 너무 강해서 꺾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뿔 앞에 하나님은 이미 대장장이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영원히 버티는 권세는 없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으시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1장은 침체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둘째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짓누르는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 앞에 모두 무너진다는 확신의 약속입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기 전 먼저 회복되어야 됐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다시 세워야 될 무너진 자리들이 없습니까? 오랫동안 방치해둔 신앙의 자리, 멈춰버린 기도의 자리, 잃어버린 첫사랑의 자리, 그 자리를 다시 쌓아올리기 전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금 힘과 용기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돌아선다면 이미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반송제일교회 이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 282국에 4334번, 055-282-4334번 반송제일교회로 문의하시거나 055-269국에 9810번,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A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8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성결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2026 제33회 6.25 구국기도성회가 어제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창원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성회는 경남 지역의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말씀을 전한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총회장 윤호균 목사는 감사와 은혜가 마르고 기도와 예배가 식어진 한국교회가 오직 성령을 받아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한 사람으로 시작된 평양 대부흥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다며 120년 전의 부흥이 오늘날 이 땅에도 다시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국가 지도자를 위해 창원특례시 기관들과 교회를 위해 기독교 세계관에 반하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25 구국기도성회는 매년 창원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기도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지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0: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 설명회가 오늘 오전 11시 경화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경남 18개 시군 임역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말씀을 전한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영환 목사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땅에 여호와를 위한 깃발을 꼽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준비된 2026 광복 81주년 8.15 특별성회는 오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며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의 말씀과 워십댄스 멘토크루의 특별 공연이 준비됩니다. 6.25 한국전쟁 76주년을 맞아 교계가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와 북한 동포들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북한의 적대 행위 중단과 함께 억류된 우리 국민들의 송환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연합 기도성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어제 수원 명성교회에서 6.25 한국전쟁 76주년 연합 예배를 개최하고 남북의 화해를 거부하는 북한의 적대적 정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공고한 안보태세 확립과 평화적 통일 정책 추진을 당부하는 한편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7인의 조속한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예배 설교를 맡은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김동기 목사는 성도들이 분단의 상처 속에서도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 땅의 평화적 회복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교총은 예배 현장에서 국내 3만 명에 달하는 북향민과의 동행을 선언하며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에 선교 사역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의 건강한 동역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세대교체의 모범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지규촌교회는 조봉희 원로 목사의 품는 목회 유산 위에 김영석 담임 목사가 부임한 이후 교회의 유휴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독서실과 카페로 전면 개방하는 생활밀착형 선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한 성도를 최소 단위로 보던 기존 목양 방식을 탈피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선언하고 성도들의 부모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FM 블레싱 사역을 가동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주도하는 포에버 공동체는 매주 교회학교 예배의 중보 기도자로 참여하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연륜을 전수하는 청지기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구촌교회의 수평적인 소통 중심 행정과 전세대 통합 목양 방식은 개교회주의적 성취 세태를 극복하고 교회의 물적, 인적 자산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건강한 목회 승계 모델을 확립하는 실질적인 청지기적 사역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연대를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한미추모사업회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한미우호평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와 시립합창단들의 협연 속에 주한미군 관계자와 교계 안팎의 주요 인사 2,500여 명이 참석해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렸습니다. 한미추모사업회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자유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며 국내에 미국 알링턴과 같은 참전용사 추모비 공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온종일 구름 많은 하늘 나타나며 기온도 높지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 선에 머무르겠고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6분입니다. FEBC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 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이용해 다가오는 2단의 방법입니다.
3: 선배,
4: 아, 뭔 급한 일이 있어서 날 그렇게 애태게 찾노?
3: 아, 성경 읽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서 제일 지식이 깊은 우리 동혁 선배님을 내가 찾아왔지요.
4: 그래, 잘 왔다. 편안하게 물어봐라.
3: 네, 이거 보시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성경 구절 그 밥 먹으러 간 식당에 떡하고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사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구절을 걸어놓은 가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4: 그 태연아이, 그 일단 그 네가 교회에서 배운 해석이 아마 좀 모순이 있을기다.
3: 예? 아니 저 아직 말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4: 그게? 그러니까 그 뭘 하든 그 반쪽짜리 진리라 이 말이다. 그 보통 그 교회에서는 그 영혼이 건강하면 다 잘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게 무슨이야? 그 말씀의 진짜 뜻은 말이야. 영혼이 잘 되면 돈도 잘 벌고 병도 절대 안 걸린다는 그런 뜻이야. 그리고 그 헌금 많이 하면 무조건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되는 법.
3: 아, 그게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4: 그러니까 그 기존 교회에서는 자꾸 그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자꾸 그 뒤처지는 거야. 영과 육이 다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린 그걸 그 전인적인 진리라고 말한다.
3: 전인적인 진리? 아, 이거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왠지 점점 빠져드는데.
5: 아, 태연아.
3: 왜?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나중에 좀 얘기하자.
5: 야, 아까부터 선배랑 얘기 나누는 거 듣고 있다가 아우 내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엄청 쉬운 걸 왜 고민하고 있어. 내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내 몸도 건강하고 일상도 잘 되길 바란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건강과 복을 말하는 거잖아. 아니 무조건 돈 많이 벌고 무조건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고.
3: 야, 네 말 듣고 나니까 완전 머리가 개운해졌는데?
5: 그치?
3: 야, 예진아, 네 그 해석 어떻게 알았노? 와, 니도 말씀의 깊이가 엄청나네.
5: 뭐래. 저번 주 목요일에 목사님이랑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야, 넌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참석 안 하고 아무한테나 묻고 다니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모르면 목사님께 여쭤봐, 응?
4: 아니 아무나라니 내가 아무나냐?
5: 응? 그리고 너 동혁 선배가 다니는 교회 이상한 거 몰랐어? 거기서는 자기들만 전인적인 진리 안다고 주장한다던데?
4: 태연아 너 이렇게 넘어가면 너 반쪽짜리 인간이 되는 거야.
5: 반쪽이든 전인적이든 놔두시죠. 태연이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테니까요.
3: 예, 맞습니다. 선배님은 그냥 성경이나 다시 단디 보이소.

0: 교회 공동체를 떠난 성경의 개인적인 해석은 경계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신앙까지 흔들지 않도록 진료는 의사에게, 성경 공부는 교회 목사님께.
1: 이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이 캠페인은
0: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1: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다.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0: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 시기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세금산교회 정병표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를 본문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4: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전제라는 것은 제물 위에 솟는 그 포도주거든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기가 전도해서 설립된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과 섬김에 있어서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희생양의 피처럼 자기 목숨을 바쳐도 자신은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 앞이 1장에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뒤에도 마찬가지 기뻐하겠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신앙 성숙에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대처하거나 또 인간적인 갈등이 있어도 그런 일을 확산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잘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갈등의 조짐을 보이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지금 비록 사도가 그곳에 없지만은 로마의 지금 영금상태의 시대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할까요? 이 말씀을 한번 비유로 이해를 해보십시다. 결혼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은 아기가 생기지 아니해서 고민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서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해봤지만은 현대의학으로서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전에 지금 우리 교회에 안 계시지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의사도 기적이라 하고 모든 이들이 기도한 이들이 다 하나같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럼 다 됐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렵게 잉태된 그 뱃속의 태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산모도 스트레스 안 받고 먹는 것도 잘 먹고 늘 이렇게 잘 열 달을 견뎌내야 됩니다. 여러분 잘 견뎌내고 그리고 마침내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다 됐을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또 그 아이가 아무 사고 없이 여러 면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생각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자식이 성장해서 나중에 결혼해서 또 다른 자식을 낳아서 계속 키워도 80, 90 된 부모는 여전히 자기 자식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게 되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 건강하게 자라서 장이 장성한 청년이 되어야 하듯이 구원 받은 사람답게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역동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천국에 가서 먹게 될 그 보좌기에 덮여 있는 잔치상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원 받은 그날부터 벌써 보자기를 열어 젖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종 좋은 것들을 나누어 먹는 그런 잔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잔치상의 음식을 혼자 먹으면 맛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함께 구원 받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풍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형제의 형편을 돌아보며 항상 마음을 같이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인품을 닮아가고 주님이 맡기신 전도 사명, 섬김과 봉사 이 나눔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중하고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때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자신이 지금 없는 이 부재 시에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자세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시대의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몸이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은 없지만은 서로 사이좋게 서로 섬기며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누가 자신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항상 주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서로 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머무는 곳에 주의 빛이 반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부모가 자식들을 볼 때에 한 자식은 잘나서 세상적으로 잘 간 한 자식은 좀 그렇지 못해서 힘들게 살고 있으면은 잘난 자식은 잘난 자식대로 우리가 귀하지만은 좀 그렇지 않은 자식은 그런 자식대로 마음이 좀 애틋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있으면 그 자식한테 더 주고 싶어하지.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자식들이 다 귀하고 특히 형제가 아니고 오손도손 우애를 나누고 자기들끼리 서로 연결하고 자기들끼리 같이 모여서 밥 부모 좀 빼놓고 밥 먹어도 괜찮아요. 잘 지내면 그게 흐뭇한 거예요. 그게 보기 좋은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잘 지내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가 소원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원하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소원은 우리가 겸손하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뜻과 일치된 소원을 갖고 살 때에 성도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으르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왜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려고 하실까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겁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다. 우리가 건강하려면요, 어그러지지 않아야 돼요. 뼈가 살짝 어그러지면 신경이 눌려가지고 여름 발걸음을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많이 힘들어져요. 거스른 세대는 이 반대로 이거 완전히 그냥 대적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소원이 아닌 인간의 소원, 세상적인 소원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게 된다는 거죠. 개인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가 자기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정의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윤리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악하고 이기적이어서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드러내지 못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듣기 좋으라고 그런 말 하겠죠. 성소수자 인권을 주장하면서 공공연히 동성애자를 매스컴의 전면으로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1월 달부터 그 국회에서 그걸 발의해가지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어요. 두 차례 지금 있어서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방선거 한다고 잠잠했습니다. 거대 여당과 야당은 아니고 군소정당의 의원이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이제 선거하니까 좀 조용했어요. 근데 선거 끝났잖아요. 선거 끝이 나니까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려고 일부 언론을 부추기고 패널로 참석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소수자라고 안 하고 성자를 싹 빼버리고 그냥 소수자 그러면서 보편적 인권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이렇게 사람들을 호도하는데 그 속에 디테일한 여러 가지 악한 법이 있는데 우리 그 다 못 읽어봐요. 일단 통과됐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법에 의해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도 함부로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려요. 지금 우회적인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한 집에서 같이 살기만 하면은 한 가족 같은 법적 지위를 주자.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료 혜택도 주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이게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다 뻔한 거죠. 이처럼 마치 소수자를 위한 그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자는 듯이 보이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관을 해체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들은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우리가 박해하면 되지 않겠지만은 마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하나의 가정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성경적 정신이 어긋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개별적으로야 우리가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터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걸 법제화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면 처벌을 받도록 만들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 도전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성적 타락을 부추김으로 세상을 점점 어둡게 하는 일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늘 보응을 받았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심판의 역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늘 타락과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오직 세상에 희망을 줄 빛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유의해야 할 것이 14절에 나오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한 것입니다. 원망은 불만족에서 나오는 불평이 입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생각을 뭐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같은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 고향에 가보면은 연세가 80, 90 된 어머니가 하신 음식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옛날하고 달라요. 자꾸 짜져. 입맛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아이고 이래서 어떻게 하나, 건강 별로 안 좋을 텐데 하고 안타깝게 그렇게 여겨야 되죠. 같은 입이라고 하더라도 맛을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음식점에 가든지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짜겠냐고, 어떤 사람은 싱겁다고 어떤 사람은 짜다고 그러고, 도대체 누구 입에 맞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 입에는 좀 짜네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지. 그걸 입으로 짜다고 나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만족, 불평이 입 바깥으로 나온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불만이나 불평이 속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사람 다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도 말을 잘 안 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원인이 뭡니까? 불평, 원망.

그게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성도를 망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이건 뭐 전술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독 입만 열면은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그렇다면 여러분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칫하면 같이 망한다고요. 절대 동조하는 것은 함께 불행의 길로 가는 길이 되어버리는 거죠. 살다 보면은 내 생각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입에는 음식이 조금 짜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하면 뭐 우리가 뭐 사람도 아니지. 그러나 그 음식 자체를 짜다 지금 뭐 식당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지 꼭 그거 하고 싶어서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원망과 불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마치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내 인생을 걷잡을 수 없게 끌고 가버립니다. 자식이 오랜만에 부모 대접하겠다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 가서 아이고 야, 대접해서 참 고맙다 무슨 식당인지 몰라도 따라가서 내 입에 맞든 안 맞든 잘 먹고 오고 아이고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그래 다음에 또 가자고 해요. 아유, 뭘 이런 걸 돈 아깝다. 뭐 맛이 뭐 있니 없니 뭐 이러면요 자식도 부모 다음에 모시고 안 가려고 해요. 좋은 소리 못 듣는데 뭐 하려고 자꾸 대접받고 싶거든. 부모들은 절대적으로 자식이 가자고 하거든. 무조건 따라가세요. 무조건 잘 먹었다 그래. 그래야 다음에 또 모시고 가지. 거기서 뭐 음식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돈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니, 대접하려고 데려갔는데 돈이 많이 들든 말든 뭐 알아서 하겠지. 정 안타깝거든. 다음에는 야야 내가 살게 하고 내가 돈 내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내 생각과 다른 경우가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습관이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불평쟁이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한 20년 전만 해도요. 사계절 가운데 어느 계절이 견디가 더 좋으냐 물어보면 아이고 나는 겨울보다는 여름이 좋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체질이 바뀌었어. 지금 여름이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요. 아, 내 몸도 세월 따라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데 우리 사람은 또 어떻게 환경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세상이 다 내 마음 같지 않다. 그리고 내 마음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비라는 것은 시는 오를 실자고 비는 아닐 비자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비를 가른다 할 때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시비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악의를 가지고 다툼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시비 건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중에는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자기 감정만 중요하고 남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자꾸 시비를 걸어요.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성도 간의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겨할 이들이 그 안에서 알력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을 보면 복음 진리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 끊어버려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더라. 예수 믿는 인간들이면 자기들끼리 싸우더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이 고귀한 진리 믿으면 구원을 얻는 십자가 이 사랑 그 사랑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진리로 나가는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 기준, 내 생각을

0: 한다면 그건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직 신앙적으로 볼 때에 전혀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모든 일의 원망과 시비 없이 살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내가 복음 전에서 교회를 섬긴 내 사역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은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기쁨하고 유사합니다. 저한테 밥 한 그릇 안 사도 성도와 성도 간에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허무돼요. 참 좋아요. 가까이는 신앙이 잘 자라서 아무개 믿음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고 멀리는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주님 잘 아시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간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참 몸부림친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이 되는 그런 성도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목회자에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이미 받은 구원 잘 가꾸고 잘 누리고 잘 감당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원망을 없이 하고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 성도와 세상을 섬기는 빛으로 나아가는 이런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귀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세금산교회 정병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57-1694 진주세금산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안현 목사입니다. 주일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또 월요일을 맞았는데 비가 오는 월요일입니다. 비가 좀 흩날리기 시작하네요. 계속 도로도 젖어 있고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 운전 하시고 또 평안한 오후 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운전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좀 나눠보자면 그 비행기에는 자동 조정 장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오토파일럿이라고 한대요. 요즘은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던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그렇게 자동 조정을 하도록 목적지를 딱 입력하고 시간을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날아가는 동안 우리 생각에는 한 번도 그거 바꾸지 않고 원래 입력을 해놨고 자동으로 가는 거니까 쭉 가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렇게 자동으로 가도록 조정을 해놨는데 이 기계 자체가 끊임없이 왜냐하면 하늘에 바람이 부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류 때문에 또 바람의 세기 때문에 조금씩 그 비행로에서 그 항로에서 벗어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자동 조정 장치가 끊임없이 그걸 조정하고 수정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순종해서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적지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에 조금씩 빗나가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또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 흐트러질 때도 있고, 또 내 목표와 목적이 흐릿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조정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그 소원의 항구, 목적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이 6월 22일이고요. 이제 1년이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목적지가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흐려지셨습니까? 방향이 엇나갔나요? 오늘 하루 재조정하는 그런 시간 되시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문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문자의 주제를 재조정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재조정이라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안성진 형제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왔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늘 우리가 오프닝에 나눈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특별히 좀 와닿는 그런 찬양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507님이 재조정, 다시금 저희 믿음을 재조정하는 시간 돌아보겠습니다 하고 고백해 주셨고요. 또 효성 집사님도 점심 식사를 너무 맛있게 하셨군요. 네, 너무 많이 먹어 배가 불러. 네, 찬양 여행에 찬양을 따라 부르며 소화를 좀 시키고 싶다고. 재조정, 내 친구는 강조정. 예. 네. 이 라임이 너무 잘 맞아요. 또 1548님도 재조정. 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의 삶이 늘 재조정되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에 난 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재조정이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산불 나면 뭐 뉴스에도 나오고 큰 산불이 나면 참 걱정이 되잖아요, 피해 때문에. 그런데 또 그걸 그렇게 끄고 산불이 난 자리를 보면 황폐하고 참 속상하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산불 난 자리에서 싹이 나고 새로운 이제 시작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대요. 어떤 씨앗들은요, 그렇게 산불처럼 강력하고 뜨거운 그 화력, 그 온도가 있어야 다시 재발화되는 그런 씨가 있대요. 그러니까 산불이 다 없애버리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산불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산불처럼 없었으면 하는 시간들,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시 사용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시죠. 상처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인생은 늘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자의 주제는 재조정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 번으로 재조정하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하나 듣고요. 오늘 월요일에 늘 우리가 함께하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죠. 찬양 여행 속 찬양의 은혜 나눔의 시간 곧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487장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이 찬양 저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문자로 재조정이라고 오늘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2449님 재조정, 또 주영대디님 주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고 삶의 방향성이 재조정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문자로 재조정, 내 삶에 주영대디님의 고백처럼 재조정이 일어나길 원한다, 또 하나님의 재조정하는 삶에 순복하며 살길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은 오늘 재조정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찬양의 은혜 나눔 월요일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한 곡의 찬양을 선정하고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사천 임마누엘교회 섬기시는 송경민 목사님 변함없이 함께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0: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 잘 지냈고요.
0: 예.
1: 어제부터 목소리가 조금
0: 그러게요.
1: 안 좋더니 이제 목이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0: 예, 목소리가 약간 좀 이상해서 그래서 혹시 또 어디 편찮으셨나 싶어 건강하셔야 네. 우리가 계속 매주 뵐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어떤 찬양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1: 네, 오늘은 찬송가로 네. 준비했는데요.
0: 예.
1: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찬송이죠. 찬송가 273장.
0: 네, 273장 찬양입니다.
1: 나 주를 멀리 떠났다.
0: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아마 네. 뭐 다들 불러보셨고 또 많이 부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1: 그렇죠.
0: 네. 네. 혹시 이, 예, 이 찬양을 선곡하신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1: 간증이 있는데요.
0: 아, 네.
1: 3주 전에 그 집사님 한 분이
0: 예.
1: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한 2주 교회 못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0: 예.
1: 왜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남편이
0: 네.
1: 이 교회 다니는 게 핍박을 많이 해요.
0: 아, 네.
1: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전주 금요일에
0: 네.
1: 너무 계속 핍박을 해서 아주 심하게 말을 했답니다.
0: 네,
1: 심하게
0: 부부간에
1: 네, 예.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예술 몇든지
0: 예.
1: 뭐 또 서로 갈라지든지 그래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교회 다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0: 예.
1: 했대요.
0: 오, 야. 근데 오,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죠?
1: 기도 엄청 네. 많이 했죠.
0: 예.
1: 그 십 몇 년 걸렸는데 사실 우리 집사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교회 다니는데
0: 네.
1: 한 날은 남편이 예배 드린 중에 그 교회를 왔어요. 와서 들어오지는 않고
0: 네.
1: 있다가
0: 예.
1: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갔더니 저하고 좀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고 이제 그래서 오. 이제 교회 옥상에 이제 올라가서 두 사람은 같이 이야기를 했죠.
0: 네.
1: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0: 네.
1: 뭐

0: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 마누라를 이 교회 빠지게 했냐고 막 뭐 그렇게 따질 정도로 이제 예. 이야기를.
1: 오, 굉장히 네. 네. 아, 굉장히 강한 분이시네요.
0: 네, 네.
1: 그렇게 찾아올 정도고.
0: 그런데 네.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답니다.
1: 오.
0: 그리고 중고등부 때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했는데
1: 이제 예.
0: 하니까 집사님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교회 다니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네. 이제 한 3주 되었는데
1: 네.
0: 어제도 사실은 목사님 제가 이제 남편 교회 해가지고 그 우리 교회 같이 오지 그랬더니 아 뭐 가까운 교회 다니겠다 뭐 그렇게
1: 아 일단
0: 남편이
1: 네. 네.
0: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꾸 이제 안 다니려고 그러나 봐요.
1: 한번 나가지고
0: 아, 네. 네. 그러니까 또 뭐 밀어 당겼다가 뭐 풀었다가 네. 이렇게 해야 되니까
1: 소위 밀당을 해야 하니까
0: 네. 예. 밀당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 그 각 집 부근의 교회에
1: 예.
0: 그 교회 지금 같이 오늘은 여기서 주교를 지키겠다고 그러고 전하고 왔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0: 예.
1: 그래서 오늘 이 곡을 네, 선곡하셨고 이게 의미 있는 곡이네요.
0: 네, 네. 네. 그렇게 보니까 너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뭐 아주 뭐 많은 분들이 부르는 찬송이죠. 나주를 네. 멀리 떠났다.
1: 네, 네. 또 많은 분들의 아마 목사님이 나누신 것과 비슷한 고백들이 담겨 있는
0: 네.
1: 그런 간증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찬송입니다.
0: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1: 네.
0: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부르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1: 아멘. 네. 그럼 가사를 한번 볼까요, 목사님?
0: 네. 네. 이 5절까지 있죠.
1: 예.
0: 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1: 아멘.
0: 2절
1: 네.
0: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후렴은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3절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4절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1: 아멘.
0: 마지막 5절입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1: 아멘. 네, 전부 5절로 돼 있고 또 아마 이 찬양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이 찬양의 가사들이 그냥 마음에 와 닿아요.
0: 네, 네.
1: 직설적이고.
0: 그렇죠.
1: 그래서 오늘 또 찬양을 좀 듣고 목사님과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9507님이 송경민 목사님 항상 건강하세요. 얼른 나으세요 하고 네, 또 기도하고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 또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러면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 지금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 방송의 찬양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목사님, 우리가 또 찬양을 듣고 왔는데 아마 네. 잘 안다, 나 그 찬양 잘 알아 하는 거하고 또 한번 이렇게 귀를 딱 기울이고 듣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 네네. 또 가사를 이렇게 쭉 저희는 악보를 이렇게 보며 또 함께 듣잖아요. 그러니까 가사가 네. 쭉 눈에 들어오니까 좀 더 새롭게 다가오고 또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예, 우리 1902님이 우리 교회 찬양단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시고 저는 마지막 절이 참 좋다고 그래서 네. 마지막 절이 뭔가 하고 제가 보니까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네. 주 예수 나는 예수님만 바랍니다. 이 고백이면 이제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1: 아멘. 네, 그렇습니다.
0: 예. 목사님은 혹시 이 찬양을 이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신 적이 있으셨었나요?
1: 고백했던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네. 저는 이제 모태적 신앙인데 예. 사실 모태 신앙인들이 제일 바뀌기 어려워요.
0: 네, 맞습니다.
1: 어려운데 네. 그때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실 때 그때에 이 찬

0: 성을 불렀죠. 그리고 눈물 많이 흘렸죠.
1: 네. 그러게요. 네. 날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는 순간 뭐 어떤 찬양도 은혜가 되긴 하지만
0: 네.
1: 네. 저는 또 찬양 이렇게 쭉 들으면서 결국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네. 하는 그거 하고 또 후렴에
0: 네.
1: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그러니까 내 집이 있다는 거잖아요.
0: 할렐루야.
1: 네. 예. 그래서 그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 네.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0: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1: 네네.
0: 탕자의 비유.
1: 네. 결국 뭐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린 결국 집으로 가야 할 사람들인 거잖아요.
0: 아멘.
1: 아멘. 네. 목사님은 또 찬 우리 가사 중에 어디가 좀 짚어주실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셨어요?
0: 네, 그때 제가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게 어떤 게
1: 예.
0: 그 어딘지 모르고 몸이 아프고 그럴 때
1: 네.
0: 죽음이라는 걸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그때에 이제 너는 나를 잊었는지 몰라도 나는 아직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 내면의 음성을 듣고 제가 이제 돌이켰는데
1: 네.
0: 그래서 4절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아요.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1: 네.
0: 큰 힘과 소망 바르고 주여 옵니다.
1: 아멘. 예. 결국 우리는 뭐 고침이 필요한데 우리를 네.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여기는 병든 마음 요즘 네. 뭐 육체적으로도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마음의 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참 또 많이 계세요. 그렇죠.
0: 네.
1: 그런 것들 보면 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이건 요즘 또 이 찬양 찬송가가 가끔 그 젊은 친구들이 너무 올드하다고 막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안에 진짜 그 감출 수 없는 뭐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고백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0: 네.
1: 찬송한 계속 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0: 그렇죠.
1: 생각도 들거든요.
0: 거의 뭐 천년 이상 이렇게 불려져 온 찬양들이 있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학적으로 음면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1: 아멘.
0: 네, 것들인데 사실은 좀 우리가 CCM들 좀 많이 좋아합니다만
1: 예, 예.
0: 그런 면에서 CCM이 좀 신학적으로는 검증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가사들이 좀 있거든요.
1: 예.
0: 그런 부분도 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찬송가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1: 네.
0: 말씀드렸듯이 천년 이상 이렇게 불려주는 찬양들이기 때문에 다 검증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1: 네, 그래서 아마 요즘 꽤 유명하다는 찬양팀들도 계속 찬송가를 또 부르고 또 리메이크도 하고 하면서 계속 이 찬송가 안에 있는 은혜들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리메이크하면서 뭐 네. 현대 리듬에 맞게끔 약간 이렇게 편곡을 해서 불러도 은혜가 되거든요.
1: 네, 맞습니다. 네. 또 이 찬송가가 갖고 있는 힘이 또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 가져오신 또 찬송가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고요.
0: 네.
1: 오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 찬송가 273장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0: 네.
1: 혹시 우리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 나도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 드렸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간증도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0: 네.
1: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오늘 문자가 재조정이잖아요.
1: 예, 예.
0: 재조정인데 이름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김창수 성도인데
1: 예.
0: 김창수 성도님이 오늘 이 찬양 나주를 예. 멀리 떠났다 뭐 이 찬송 계기로 해서 3주 전에 이렇게 교회를 다시 나왔습니다만
1: 네네.
0: 그 나온 것이 인생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재조정해가지고
1: 아멘.
0: 바른 길로 이제 온 거잖아요.
1: 아멘.
0: 네, 온 거니까 곧바로 이 천국을 향해서 바른 길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네, 오늘 또 우리 나눔 그 목사님이 해주셨거든요. 간증처럼 이야기해 주셨는데, 김창수 형제님, 이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보셔서,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집에 오셔서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함께 소망과 믿음의 삶을 살수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오늘 목사님 또 귀한 찬양,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가 273장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나눔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0: 네,
1: 감사합니다.
0: 목사님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0: 샬롬.

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강성식 형제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령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또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해 선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문자의 주제 단어는 재조정입니다.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심리학에 이런 용어가 있대요. 도착 오류. 자, 여러분 도착 오류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 목표만 달성하면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요즘 뭐 고3들이 나는 대학에만 가면 또 내가 원하는 이 대학에만 가면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또 젊은 친구들이 직장을 구하며 내가 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더 행복해질 거야.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더 행복해질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막상 그 목표에 도착했을 때 기대했던 행복은 잠깐 뿐이고 금방 허무해지는 목표를 이룬 것 같지만 뭔가 기대했던 행복이 그만큼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도착 오류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왜 도착 오류가 나올까를 생각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행복은 어떤 특별한 지점에 도착해야 얻는 보상이 아니라 그 지점까지 가는 과정 속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도착 오류 이것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어디까지 가야 돼? 이 목적지보다 주님과의 동행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는 기도 응답이 되는 그날 그날을 위해 오늘을 견디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그래서 하루하루 소소한 주님과의 은혜의 나눔들이 진짜 은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걷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미 가장 복된 지점을 보내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907님이 네, 저희 신랑이 요즘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더 좋다. 아우,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를 지금 누리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죠.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찬양여행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찬양은요.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장유제일선결교회 오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말씀 나눔 오충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농부는 첫 열매를 보면 그 해의 수확을 기대합니다. 아직 창고는 비어있고 들판에는 거둘 것이 많아 보이지 않아도 첫 열매가 맺혔다는 건 나머지 열매도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는 약속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의 기적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도 같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보증이죠. 우리는 종종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에 울고 또 웃기도 하고 성공과 실패에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더 멀리 바라보게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첫 열매가 맺혔으니 그 뒤를 따를 열매도 반드시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첫 열매는 가장 처음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신앙의 행위인 동시에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수확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고백이었습니다.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그 귀한 열매를 받으시고 입 싹 닦으시겠어요? 첫 열매는 비록 작은 양이지만 그 안에 앞으로 채워질 풍성한 수확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열매 맺는 삶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열매 맺는 인생으로 부르십니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죠. 이제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 된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분명히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고 미움이 가득한 곳에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열매죠. 부활은 미래에만 일어날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야죠. 죽어있던 마음이 살아나고 포기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 그것 역시 부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음 열매를

0: 하고 찾고 계시죠. 혹시 지금 내 삶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첫 열매는 이미 맺혔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께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그 다음 열매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열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장유제일선결교회 오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341-9335번 010-6341국에 9335번 장유제일선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의 평화를 주옵소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급속도로 밀착하고 삼각동맹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위협도 계속되고 있는데 주여, 그 모든 험악한 분위기를 바꿔 주옵시고 개방과 협력을 통해 대화와 교류가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시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된 나라가 세계 열방을 섬기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6화 조선을 위한 기도 1866년 8월 제너럴 셔먼 호는 평양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그들을 돌려보내려던 조선 고관 이익현은 인질이 됐고 분노한 조선 백성들은 강변에서 돌을 던졌다. 그 배 안에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유일한 자 토마스 제임스가 있었다.
1: 캡틴 스톱! 쏘면 안 돼요! 저들이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는 건 두려워서입니다. 혹시나 해를 입을까 두려운 것뿐이라고요. 조선 사람들 제가 잘 압니다.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라고요.
2: 토마스, 이건 엄연한 군사작전이야. 단순히 무역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보여줘야 해. 안 그러면 우릴 또 무시하겠지.
3: 조선군 깃발도 보입니다.
4: 저 이제 활까지 쏩니다. 어떻게 할까요?
3: 위치 확인, 포 준비 완료.
4: 한포 사격 준비 완료.
1: 제발요. 저기 아이들도 있고 대부분 여인들입니다. 포를 쏘는 순간 모든 대화는 물거품이 된다고요.
2: 대화? 그런 걸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 저놈들은 쓴맛을 봐야 그때서야 우리 말을 듣겠지. 조선군 개미들아, 어서 와라. 한 방에 쓰러지마. 자, 나들 포 준비!
1: 캡틴! 플리즈!
0: 그 순간 강가에 있던 일곱 명의 조선인이 죽는다. 포탄은 사람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토마스 난간에 붙잡고 오열한다.
1: 제발요 주님, 이건 복음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주님, 제발요 주님, 이건 복음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0: 주님, 제발요. 제발 멈추게 해주세요.
1: 분개한 조선 수군과 민간인들은 불붙은 화살을 쏘기 시작한다. 배 곳곳에 불이 옮겨 붙었고, 설상가상 강물이 빠지며 배는 진흙바닥에 걸려 좌초된다.
0: 저는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전쟁을 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그의 눈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성경책이 보인다. 불에 타기 직전 그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성경 몇 권을 집어 물속으로 뛰어든다.
2: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잡아! 다 죽여버려!
3: 아니 박씨, 꼭 그래야 돼? 저 사람은 칼도 안 들고 있잖아.
4: 그래도 혹시 몰라요? 품속에 뭔가 감추고 있어.
2: 에이, 칼을 들었든 안 들었든 이놈들이 우리 마을 사람 7명이나 죽였어. 망설일 필요가 뭐가 있어?
3: 그래도 저 사람은 앞만 봐도 군인은 아닌 것 같은데.
1: 얼굴이 피범벅이 된 토마스. 반항하는 다른 선원들과 달리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은 채 가슴 속 성경을 꼭 품고 있다.
5: 그냥 두면 안 돼. 놈을 살려두면 또 다른 배로 쳐들어올지 누가 알아.
4: 그냥 다 없애버려요.
1: 박씨는 망설임 없이 칼을 들어치른다. 그러나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손을 본 토마스는 성경을 조심스레 꺼낸다.
6: 이거를 받아요. 조선을 살려주세요.
5: 아무런 저항도 안 했어. 오랑캐가 아니었나?
4: 들었어? 쓰러지면서 뭐라 했잖아.
5: 조선을 살려달라고 한 것 같은데.
3: 응? 조선을 살려달라고?
1: 춘권은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피를 흘리면서도 조선을 위해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2: 뭐야? 이 사람 대체 뭐야?

0: 토마스가 셔먼호에 타기 3년 전, 그는 중국 선교지에서 조선인을 처음 보았다.
1: 가져가지 말라니까요?
2: 이미 값을 다 치렀는데요?
1: 아직 덜 줬는데 무언 값을 치러요. 손대지 마세요.
2: 분명히 값이 100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00문이라고 하시면 이건 장사의 도를 넘어선 거 아닙니까?
1: 내가 언제 그랬어요?
2: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1: 내가 그랬다고? 내가? 아, 이 조선 사람들 말귀도 못 알아듣고 백들한테 안 팔아. 그냥 가시오.
3: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잘못 들었나 봅니다. 여기가 다른 곳보다 품질이 확실히 좋아요. 그렇죠?
2: 어머니, 다른 곳으로 가요.
3: 순애야, 잠깐만. 우리가 가진 돈이 100문밖에 없어요. 품질이 조금 낮아도 되니까 괜찮으시면 좀 적당한 걸로 골라주시겠어요?
1: 아, 참. 진즉 그렇게 말할 것이지?
2: 어머니, 꼭 그렇게까지...
3: 많이 주고 덜 받아도 마음이 남으면 되지 않겠니?
1: 저 그럼 이걸로 가져가시오.
3: 아이고, 고마워요.
0: 토머스는 한 여인에게서 고요한 품격을 보았다. 욕심 가득한 큰 소리만 오고 가는 장터에서 넉넉하지 못함에도 품위를 지키며 마음을 남기는 사람.
4: 리우, 저 여인들 천국 사람 아니죠?
5: 응?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다 해.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몰래 넘어왔다 해.

0: 애라고 했다 해.
1: 조선 사람은 많이 다르네요.
0: 뭐가 얘?
1: 뭐랄까 소박하다 할까?
0: 조선이라는 나라의 특징이다 해. 소박하고 단순한 걸 좋아한다 해.
1: 그런데도 아름답고 깊이 있어 보여요.
2: 흥정을 마친 조선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작은 책자가 떨어져 있다. 값을 계산하며 순회가 떨어뜨린 것이었다.
1: 낡은 책이네.
3: 리우, 뭐라고 쓰인 건가요?
0: 이거 조선 말이라 나도 모른다 해. 아, 아까 그 사람들 건가 보다 해.
1: 그래요?
4: 저기요, 잠시만요.
2: 토마스는 책을 들고 순의 모녀를 따라가기 시작한다.

0: 할머니, 이상한 사람 앉으신데?
1: 그래?
2: 무슨 일이신가요?
1: 이거 장터에서 떨어뜨리셨습니다. 뒤에서 계속 불렀는데 못 들으신 것 같아요.
3: 어찌나 걸음이 빠르신지, 아이고, 숨차다 해.
2: 이건
4: 이거 우리 사위가 남긴 기도문 같은데?
2: 이게 어떻게 떨어졌지? 어떡하죠? 너무 감사해요.
4: 유일하게 남은 유품이에요. 잃어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1: 주인 찾아서 다행입니다.
2: 어찌 보답을 해야 할지.
0: 그럼 같이 밥 먹고 가실래요? 우리 엄마 밥 엄청 맛있어요.
1: 밥이요?
4: 그거 좋네요. 마침 먹으려던 참인데 들어오셔서 드시고 가세요. 충분히 드시고 갈 자격 있어요. 얼른요, 얼른.
3: 마침 배고프던 참인데 감사하다 해.
5: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낯선 음식.
1: 저들 또한 이곳이 낯선 곳일 텐데.
5: 토마스는 처음 본 조선 사람에게서 깊은 동질감을 느낀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1: 오늘 이 자리 정말 감사하네요. 음식도 맛있었지만 특히 그들의 기도가 마음에 스며들더라고요. 사실 다 알아듣지도 못했지만 그 간절함과 진실함이 다른 언어를 넘어 제 마음속에 전해졌습니다.
3: 조선 여인들 말수는 적어도 속은 단단하다 해. 그 단단함이 조선을 떠나서도 이렇게 버티게 하는 거다 해.
1: 조선 말입니다. 정말 못 들어가는 겁니까?
3: 지금? 아이, 그렇다 해. 완전히 문 닫힌 나라다 해. 외국인 보이기만 해도 첩자라고 소문나고 바로 맞아 죽을 거다 해. 들어갔던 천주교 신부들도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해.
1: 그렇군요. 참 신기한 날입니다. 우연히 주운 책이 기도문이었고, 그 기도문이 발각되어 한 남자가 죽었고, 그의 아내는 그 기도문을 매일 외우며 기도하고, 나라의 박해를 피해 도망친 곳에서 오히려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니. 근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찢어질 듯 아플까요?
3: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해. 이런 상황에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1: 저분을 보는 내내 제 아내가 생각났어요. 제 아내는 제가 선교를 포기할까 봐 아픈 것도 참고 고통스러운 것도 숨기고 끝내 제가 없는 곳에서 홀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홀로 아픔을 견디면서 저에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며 격려하고 응원했어요. 오늘 저 조선에서 온 여인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 아내의 목소리가 자꾸 들렸습니다. 땅끝까지 가라고요. 멈추지 말고 가라고요. 저꼭 조선에 가야겠습니다.
5: 그날 새로운 사명은 누군가의 죽음 위에 피어나고 누군가의 기도로 살아나기 시작했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6화 조선을 위한 기도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송영희 내레이션 장찬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1: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다.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0: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 시기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하나님의 방송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제주 충신교회 김희식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토브 메오드의 투자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토브 메오드의 투자라는 제목을 따라 오늘 두 본문을 일단 풀어드릴게요. 그런 다음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를 얘기할게요. 그런 다음 말씀과 상황을 접목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 풀이 들어갑니다. 지난주일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은 자족이었습니다. 자족.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삼부 예배의 경건의 신앙 큰 이익이 있다. 또 돈을 사랑함과 돈을 탐내는 게 내 인생에 일만한 게 뿌리가 되며 신앙적으로 믿음에서 조금씩 떠나게 하며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일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 함께 나누었죠. 자, 오늘은 뭐냐? 투자입니다. 투자. 자족이 내 인생의 기초에 잘 받쳐져 있다라는 전제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 없으면 이거 두 번째 이 오늘 설교 큰 의미가 없어요. 전제하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크든 작든요. 작든 크든 투자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투자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의 투자. 그게 뭔가 한번 이제 나눠볼게요. 본문 들어갈게요. 12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 구절 한 목소리로요. 무릇 있는 자는
3: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를 한자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부익부 빈익빈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를 경제 용어로는 K자형 성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있는 자는 계속해서 위방향으로 가고 없는 자는 더더욱

0: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K자로 양극화된다는 말이겠죠. 또 이를 사회학용으로 뭐라냐면은 마태효과라고 합니다. 마태보고 있는 말씀이라 해서 마태효과라고 합니다. 이건 제 용어가 아니고요. 사회학에서도 경제학에서도 다 쓰이는 용어입니다. 부익부 빈익비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은 천국의 비밀과 관련해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K자형 성장이 성도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려는 자들은 점점 더 많이 알아갈 것이고 알아가지 않거나 조금 무관심하신 분들은 그 있는 것마저 점점 소실될 것이다. 또 은혜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점점 더 그 은혜를 받을 것이고 은혜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뭐 크게 관심 없는 자들은 그 있는 은혜마저 소실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은 약간은 긴장되게 하는 말씀인 거죠. 자,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 성도들이 주님이 천국의 비밀과 은혜의 비밀에 대해 부익부하기를 원하실까요? 빈익빈하기를 원하실까요? 부익부요. 당연하죠. 천국의 비밀, 은혜의 비밀에 대해서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요, 부익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게 천국의 비밀이든 은혜의 비밀이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인생이든 자녀든 자산이든 그 무엇이든지 주님은 뭐냐? 부익부 되기를 원하시지 빈익빈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써있죠. 주님은 나에게 원해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부익부입니다. 부익부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교 노노 관점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가난함 좋게 포장해서 청빈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족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맞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천국의 비밀과 은혜와 나의 자산들 주님께서 위탁한 모든 자산들이 부익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다음 스텝요. 부익부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게 뭘까요? 자,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스탠바이 돼 있어요. 언제든지 부익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그 부익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는 거겠죠.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주님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정체성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셔야 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 우리 가르쳐 주는 게 나는 청지기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청지기이다. 예, 제가 목사죠, 장로죠, 집사죠. 예, 교회 호칭으로 맞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너는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청지기? 예, 오늘날 21세기 용어는 아니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어원으로 먼저 말하면은 양반가나 관청에서 재산 관리, 문서 관리, 살림살이 등을 맡은 그걸 총괄하는 하인입니다. 하인요. 자, 이를 성경 원어로 봤더니 이제 자막에 나오죠. 오이 코노 모스라고 그래요. 합성어입니다. 오이코스, 집. 노모스, 법. 풀이하면 주인의 집을 경영관리하는 법을 위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 이제 됐습니다. 우리나라 어원이나 성경 원어나 의미가 똑같아요. 자, 청지기에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사용권만 있습니다. 주인의 자산 일체를 관리하고 분배하고 경영하고 주인을 위해서 자산을 보존하고 손실을 끼지 않고 도리어 증식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청지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인지 분명하셔야 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청지기라는 거예요. 자산과 자녀와 모든 인생을 위탁받은 청지기.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 거 아니래요. 이게 되셔야 주님이 부익부 주십니다. 이거 안 되면 못 줍니다. 두 번째, 되었다 생각하고 내가 청지기다 확고하다 생각하고 부익부를 위해서 청지기가 해야 할 게 그 다음이 뭐냐? 장사하다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고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열 문화 비유를 아세요. 그 비유 속 주인이 종 10명을 불러요. 그리고 각각 한 문화씩을 주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니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1: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0: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 장사하라.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주신 것으로 맡기신 것으로 뭘 해야 되느냐? 장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자, 장사의 목적 손실입니까? 이익 창출입니까? 이익 창출. 비유 속에서 기한이 참에 주인이 10명을 다 불러요. 어떻게 장사했나 확인하려고요. 자, 첫 번째 하인이 대답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죠.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10골 건세를 주노라. 둘째 하인이 대답합니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님, 오 그래 너도 5골을 차지하거라. 자, 셋째 하인이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받으소서. 주인이 대답합니다. 악한 종아,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아,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서 내라. 저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의 비유에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 청지기 종을 칭찬하고 그에게 더 얹어주는 비유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면 원금의 몇 배입니까? 10배예요. 10배. 원금 제외하고 순이익이 원금의 몇 배입니까? 9배. 900%요. 900%. 수익률이 900%.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9%이든 9%도 좋죠. 그죠? 요즘 이자보다 훨씬 앞서가는 거니까. 9%든 900%든 이익을 남기는 것, 이게 성경용어로 뭐냐? 장사하다입니다. 원어로 봤더니요, 이게 상업용어예요. 주님의 상업용어를 쓰신 거예요. 뭐냐? 비즈니스를 하다. 이를 일컬어 오늘날 용어로 바꾸면 투자하다입니다. 여러분, 투자의 목적이 손실입니까? 이익 창출입니까? 이익 창출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 두 구절에 대한 풀이 다합니다. 어렵지 않죠? 정리해드릴까요? 두 가지로 정리되어져요. 첫 번째 정리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유권이 없는 청지기다. 나는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유권이 없다. 사용권은 있어요. 그러나 소유권은 없다. 두 번째, 청지기는 자신에게 위탁된 생명과 일체의 자산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를 잘 관리하고 잘 경영하면서 비즈니스 투자를 잘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남겨 그 다음 뭐라 돼 있어요? 주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이로써 토브메우드의 청지기와 토브메우드의 투자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어지니, 자, 토브메우드의 청지기가 뭔가 보세요. 모든 것이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고 장사하는 자요.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청지기입니다. 두 번째, 그 청지기가는 토브메우드의 투자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의 것으로 장사를 잘하여 투자를 잘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남겨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게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메우드의 투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 풀이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접목해 보십시다. 이 말씀 풀이를요. 먼저 21세기 대한민국에 접목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한국 사람들 있죠. 어른 세대부터 젊은 세대에 이르기까지요. 모두 다 저마다 경제적 자유를 동경합니다. 경제적 자유. 여러분, 경제적 자유가 뭐냐 하면 월급이라는 근로소득이 아닌 이자, 배당금, 임대수익이라는 자산소득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지는 것을 말해요. 실생활 용어로 다시 말해드릴게요. 몇 가지 실례입니다. 첫 번째, 추구금, 부의금 낼 때 내가 5만 원 내야 되나? 10만 원, 20만 원 내야 할까? 고민하지 않고 주고 싶은 대로 줄 수 있는 경제적 역량. 두 번째, 친구들을 만났어요. 차 한 잔, 밥 한 끼. 이거 터치페이 해야 되나? 내가 내야 되나? 생각지 않고 언제라도 화통하게 낼 수 있는 경제적 역량. 세 번째, 원하면 언제든지 아내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국내외 여행을 여행 경비 고민 없이 훌 떠날 수 있는 경제적 역량. 네 번째,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전혀 걱정하지 않고 따박따박 낼 수 있는 역량. 다섯 번째, 아이들이 자녀들의 용돈 달라 할 때 내 계좌에 얼마 있나 생각하지 않고 바로 큰 용돈을 줄 수 있는 역량.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경제적 자유의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전부 다 원하시죠? 원하시죠? 참 아멘까지는 못하겠고, 그죠? 예, 대한민국은 이를 대단히 동경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집을 살 수 없는 구조에 갇혀있는 제 밑에 또래, 제 세대의 또래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용어로 장사 혹은 오늘 용어로 투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 선후배들 보고 지인들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뒤처진다는 조바심 때문에.

네, 더 관심을 가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 자유에, 그 경제적 자유라는 것에 대한 동경이 주는 현실적인 부작용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좀 나눠야 돼요. 그 현실적 부작용.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올해 법정 최저 월급이 대략 215만 원쯤 되대요. 215만 원의 근로소득을 하찮게 여겨요. 그 금액의 근로소득으로 어느 세월에 경제적 자유 단계에 이르겠느냐라는 거겠죠. 예, 215만 원. 이는 경제적 자유에서 먼 금액이 맞죠. 하지만 잘 들으세요. 그 금액은 한 사람의 경제적 자립은 가능하게 하는 금액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재주충신 젊은 세대 여러분, 금액이 얼마든 근로소득이라는 경제적 자립이 내 인생의 기초속으로 단단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 자립을 외면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것은 실상이 결여된 허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경제적 자립부터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돈 타지 마시고 자기가 벌어서 자기 먹고 사는 거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서서히 좀더 들어갈게요. 요즘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대한민국 전 국민들의 투자 관심이 부동산에서 제가 보기엔 주식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이었거든요. 그전에는요. 보험이었고 예적금이었고 그전에는요 갯돈이었고 이렇게 쭉 이어갔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성인 10명 중에 7명이 주식 계좌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어요. 여기 70% 주식 계좌 있단 소리예요. 주식 계좌 수가 6천만 개를 돌파했어요. 6천만 개.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가 5,100만 명이니까 인구수보다 계좌 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 성인들이 계좌 수를 두 개, 세 개, 네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예, 주식 투자의 대중화가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이제 한국 사회는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투자 대상이요. 그게 부동산이든, 그게 주식이든, 그게 뭐, 금은굴이든, 어쨌든 간에, 주식 투자 대상 중에 하나인 그 주식에 대한 얘기만 살짝 할게요. 주식에 대한 이해가 교회 안에서 다릅니다. 어떤 이는, 그 투기 아니야, 투기? 투기인데 그거 하면 안 되지. 예, 투기로 보고요. 어떤 이는 말은 안 하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고요. 목회자들은요. 목회자들은 목회자다 보니까 좀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가 보수적인 성향이 좀더 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담임 목사 앞에 있는 제주충신교회 김희식 목사는 어떤 생각일까요? 여러분, 금융에 대한 저의 첫 관심은 1997년도에 있었습니다. 1997년 연말에 터졌던 국가부도사태 IMF 사건. 그때 저는 20대 후반이었고요. 서울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전도사였고요. 몇몇 전도사들과 의기투합해서 함께 서울역에 나가서 사업과 직장을 잃은 노숙자 섬김 사역을 3년간 했었습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체제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 하루아침에 사업과 직장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은 노숙자들을 제가 보아왔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배경으로 인해서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이 신자유주의 금융체제 속에서의 대조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이라는 논문 제목이었습니다. 국민들을 노숙자로 내몬 신자유주의 금융체제와 주식을 포함한 모든 일체의 금융상품에 대한 인식이 어떨까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졸업 이후 지금까지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금융과 신학의 관계, 돈과 교회의 관계, 돈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의 전환점 사건이 이렇게 하나님이 틀어주시는 사건 하나를 주셨어요. 제가 20년 전이죠. 30대 중반에 미국 중부와 미국 서부에 있는 1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 한 10개 교회를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전 탐방했었던 그 모든 대형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몇 교회만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선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주에 있었던 새들백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교회 수익의 어느 정도를 인덱스 펀드와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인플레이션, 고물가, 미국의 불경기로 인하여 교회 예산이 줄어드는 시기에 그 투자 수익금으로 고정되어 있는 선교사 후원금이 끊기거나 축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두 번째, 제가 남부로 갔거든요. 서울

미국 남부에서 가장 앞서갔던 그때 텍사스주의 게이트웨이 교회 역시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텍사스의 가장 보수적인 교회인 프레스턴 우드 침례 대형교회도 방문했죠. 이 보수적인 교회 역시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 수익금으로 지역사회 장학금, 해외 선교, 미래 사역을 위한 미래 기금 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비록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미 북부에 가면은 미네소타주 미국 보수 교단에서 가장 존경받는 존 파이퍼 목사님, 뭐 한국 교회에서도 목사님 중에 리스펙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섬겼었던 베들렘 침례 교회, 이 교회는요 투자를 하되 수익률이 적더라도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조금 덜한 겁니다. 자, 끝으로 이 모든 교회들의 또 다른 공통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교회가 전문인으로 구성된 재단을 세워 그들에게 위탁하거나 아니면 공신력 있는 다른 재단에다가 투자를 위탁합니다. 왜냐? 담임 목사, 장로, 성도들의 이권 계획을 원천 차단시키기 위해서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전문 감사 기관을 통해 감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모든 수익금은 선교, 구제, 장학, 미래 기금으로만 운용하지 교회 일에 배불리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가 매뉴얼이에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금융체제 속에 살고 있는 복음주의권 대형교회의 이런 행보가 IMF를 경험했던 저 미 젊은 복음주의 보수권 목사가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충격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다시 말씀을 들이대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한 여러 결과들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핵심 내용 다시 자막 보실래요? 도브 메우드의 청지기가 뭐냐? 모든 것이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것을 잘 관리, 경영하고 장사하는 자. 도브 메우드의 투자가 무엇이냐?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의 것으로 장사를 잘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남겨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 도브 메우드의 투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에게 이제 됐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교회는 미 북부 베들렘 침례교회의 투자 원칙이었어요. 수익률이 적더라도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기업에만 투자한다. 자, 뭐가 있을까요? 소비 재주 가운데 담배, 술, 배당률 세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투자 안 한다. 그리고 사람 죽이는 살상용 무기 만드는 방산기업 투자 안 한다. 방산주 수익률 높거든요. 투자 안 한다. 예, 수익률보다 성경적 가치를 우선순위에 둔 거예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상위에 둔 거예요. 수익률이 떨어져도 가치관이 먼저다. 이거예요. 이제 미국 얘기는 여기까지. 우리에게 접목하십시다. 이 시대의 남은 자, 참 복음자로 부름받은 충신 여러분, 여기 주식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70%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얼추 절반은 하실 거예요. 혹은 주식은 하지 않지만 예적금 투자하잖아요. 부동산 투자하잖아요. 어떤 분은 경매 투자하시대요. 어떤 분은 금은동 구리 투자하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투자는 어떻습니까? 예적금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 청지기의 토브 메우드의 투자입니까? 아니면 100% 오로지 나만의 배만을 불리는 나만의 경제적 자유만을 목표로 하는 세상 가치관에만 부합하는 그런 투자입니까? 그러면 이런 투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 메우드인 겁니까? 라 메우드 쪽인 겁니까? 오늘 설교로 생각하는 복음주의자가 되십시오. 진지하게 고심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투자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과 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것, 이 둘로 했을 때 몇 대 몇 비율로 정하여 투자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위에서 예시를 들었던 미국 대형교들의 투자 수익금은 교회의 배를 채우지 않고 100%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다고 했죠? 예,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나와 우리 모두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런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경제적 자유, 이 둘에 대하여 비율을 정하고 투자할 것을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우선
근로소득과 더불어

투자 소득의 수익금도 주님이 주신 것이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청지기 신앙 고백 따라 11조 혹은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계신 건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과 그리고 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것, 이를 1:9의 비율로라도 정

0: 자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집에 가셔서 노트 꺼내놓고 생각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몇 대 몇 비율로 하면 가장 좋을까요? 예,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과 자발성과 투자 여건을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계속해서 그 비율을 조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100% 내 배만 불리는 자신만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라메오드의 투자가 되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자기를 위한 투기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뭐냐 하면 예적금과 경매 투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원자재 투자, 예술품 투자 등등 이런 것을 무조건 금지, 율법적 금지령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청재기로서 도부메우드에 투자를 하고 있을 게고 어떤 이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고 모든 게 내 것이라 하여 경제적 자유라는 명목의 라메우드의 투자인 투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믿음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고 스트레스성 근심으로 늘 자기를 찌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투자 대상, 어떤 투자 종목을 하든 도부메우드에 투자를 하는 청지기 되십시오가 오늘 설교 요시입니다. 설교 마무리할게요.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늘 설교가요. 첫 번째 정리. 나는 도부메우드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목사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내 인생과 물질과 자산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라는 청지기 신앙 철학을 강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정리. 근로소득인 경제적 자립을 인생 하방으로 단단하게 삼으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자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자족이 여러분의 인생 하방에 단단하게 있어야 한다고 했었죠. 예, 맞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자족하는 마음이, 외면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이 내 인생의 하방을 단단하게 받쳐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3부 예배의 경건신학이 여러분에게 큰 이익이 될 겁니다. 그러니 젊은 여러분들도 경제적 자립하셔야 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돈 타지 마세요. 네. 대학 졸업하면 자기가 돈 벌어서 엄마 아빠 용돈 주세요. 네. 세 번째, 도부메우드에 투자를 하라.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주된 내용이었죠. 아, 솔직하게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100% 내 배를 불리기 위한 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자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박을 지향하고 비투를 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고 사기에 걸려버려요. 그러니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고 믿음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주식창을 쳐다보고 있고 부동산 어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화장실 가서 주식창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나의 경제적 자유, 이 비율을 잘 짜보시기를요. 내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 이게 청지기 신앙 철학이거든요. 고상하게 말해서 환원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 이 환원 신앙 철학이 단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박, 비투, 중독, 사기 걸림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조바심에 의한 단타 투자가 아니라 건강한 평생토록 롱런 투자하게 합니다. 뭐가요?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라는 신앙, 청지기 신앙이에요. 그리고 내면 속에 자족이요. 조급증이 안 걸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인 천국의 비밀에 있어서나 위탁받은 이 세상의 생명과 자산에 있어서나 거룩한 부익부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 청지기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부메우드의 청지기가 되어 도부메우드의 투자를 잘하여 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제주총신의 남은 자들, 이 시대에 참된 복음주의자들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제주 충신교회 김희식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0: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4-723-0691번 제주 충신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저랑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친구가 최근 교회 방학 중이었는데요. 지난주에 함께 교회를 갔어요, 저랑. 그리고 어제도 그 친구와 함께 교회 가기로 했는데 친구 아내가 오랜만에 제 얼굴도 볼 겸 같이 온다는 거예요. 친구 아내는 원래 교회를 안 다녔는데 결혼하고 몇 번 친구 따라 간 경험이 있어요. 요즘 둘 다 교회 방학 중이었어요. 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하게 교회에서 적당히 에어컨을 틀어주고 춥지도 않게 덥지도 않게 찬양팀이 친구와 친구 아내가 알만한 찬양을 부르고요. 목사님도 성경 말씀을 쉽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끝나는 시간도 적절하게 끝났고 좋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둘 눈치를 제가 살폈어요. 어땠을까? 좋았을까? 다음에 또 가자고 한다면 갈까? 막 조마조마. 그런데 둘 다 하는 얘기가 오늘 예배가 좋았다, 말씀이 이해가 됐다 그러면서 제가 다음 주에도 보자고 했더니 그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어제 저녁에 친구에게 카톡이 왔는데 우리의 방황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조마조마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졌어요. 어제 예배 때 이 찬송가 2절을 불렀거든요. 2절이 뭐냐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됐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런 고백이거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노인팅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이죠.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제가 2절을 오프닝에서 소개했습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됐고 전날의 한숨 변해서 내 노래 되었네. 제가 이제 조마조마했는데 아 그게 이제 감사의 노래가 됐고요. 저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감사의 기도가 됐습니다. 아 참 너무 친구가 고맙다. 방황을 끝낸 것 같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더 옆에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겠지만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 친구는 이제 지난주에 한 번, 어제 이제 두 번째, 그 아내는 어제 첫 번째. 아, 좋습니다. 좋아요.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쉬고 있다가 어제 드디어 내가 예배를 드렸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 드디어 교회를 갔다. 특히 이제 새깨라를 통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다시 교회 가게 됐다. 이런 분들 한번 알려주십시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문자 주실 때는 전국 생방송 전국 어디서나 오후 3시 이 시간대는 샵 버튼 누르시고 숫자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 수신번호입니다. 샵 1069 저기 밑에 지방에서도 샵 1069번으로 보내세요. 50번의 유료 문자고요. 휴대폰에서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어떤 예배를 드리셨을지 네 502번님 자주 애청하겠다고요. 고맙습니다. 자 송파에서 익산에서 양평 네 의정부에서 전주에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피디님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네요. 친구분 내외 꼭 주님 손잡고 평안한 삶 되길 기도한다고요. 고맙습니다. 수원에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부산에서도요. 꽃바구니 잘 받았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드렸어요. 정말 좋아하신다고. 그거를 또 목사님께 드렸었습니까? 5563번님 우리 인천에 계신 분이죠. 자 7358번님 방학이 길어지니까 방황이 됩니다. 그러게요. 자 방황 방학 끝내셔야 됩니다. 끝내셔야 돼요. 자 또 9248번님도 전주에서 듣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경상북도 구미라고 하시는 분이 8858번님 남편 방학 39년째인데 이거 끝내고 싶다고요. 그래서 남편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내는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연결했어요.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문자를 딱 주셨더라고요.
1: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
0: 남편이 전화를 받으신다고 했다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남편 신호 갑니다. 다시.
1: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0: 아이고. 여보세요? 박지선님 듣고 계시죠?
2: 네.
0: 남편이
2: 네.
0: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요?
2: 아 많이 바쁜가 봐요. 지금
0: 그러니까요.
2: 바로.
0: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2: 아, 예.
0: 그럼 다음 교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너무 죄송해요.
0: 아닙니다. 다음에 일반 전화로 간다고 꼭 좀 잘 좀 얘기해 주십시오.
2: 아, 일반 전화요.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아내분이 이제 시작하자마자 남편 방학 끝내고 싶다고 남편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주시고 지금 통화됩니다. 될 거예요. 말해놨어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실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일반 전화로 하기 때문에 일반 전화로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고 주님께로 돌아왔을까요? 근무 중에 대전에서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어떤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까 기대합니다. 2347번님 고맙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대표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떨리던지요.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만 고백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했다고요.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처음이셔가지고. 오늘은 결혼한 지 35주년 되는 날이에요. 대전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새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우리 대전의 운영위원분 9175번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대구에서 6504번님 서천에서 송아지가 태어나서 기쁜 날이에요. 이야, 송아지가. 크, 8845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청주 용암동 사는 전재인 권사님. 기도하며 꼭 전도의 대상인 친구가 있어서 도움 요청한다고요. 직장에서 만난 15년 방학 한영숙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인도하고 싶다. 자, 그러면 제가 이따가 한번

0: 이분 제가 한번 꼭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풍산에 있는 풍성교회 다녀오셨다고요? 와, 3510번님. 안동에 있는 풍성교회. 잘하셨습니다. 방학을 끝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우리 3510번님. 3428번님 오늘 처음으로 새싹으로 오셨어요. 처음 문자를 보내신 거죠?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으로 교회 초등부 선생님 봉사도 했고 20대 중후반까지 다니다가 결혼 후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주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기독교 방송이라 라디오 청취하다가 3주 전부터 집 앞에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갔어요. 항상 주님이 제 곁에 함께 하시는 그 믿음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분 제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막 사연 주신 3428번님. 3428번님. 오랫동안 방학하다가 계약하셨어요.
1: 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지금 혹시
1: 안녕하세요. 네.
0: 운전 중이신가요?
1: 아니요, 지금 잠깐 정차 중이에요.
0: 정차하셨습니까? 잘하셨네요. 저 혼자
1: 네.
0: 운전 중에 계세요? 혼자?
1: 지금 애기
0: 애기
1: 픽업하느라고 지금 잠깐
0: 픽업하느라고?
1: 집에서.
0: 아직 애기 픽업은 안 했습니까? 혼자 있어요?
1: 네.
0: 지금 라디오 켜져 있으면 라디오 꺼주시겠어요? 라디오 꺼도 핸드폰으로 들려요.
1: 아, 네.
0: 예.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울리니까.
1: 네, 라디오
0: 자,
1: 껐습니다.
0: 우리 3428번이 어디에 계세요? 지금 어느 지역이세요?
1: 김포에
0: 김포.
1: 살고 있어요.
0: 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초등부 선생님도 했고 20대 중후반까지 잘 다니다가 결혼 후에 지금 방학 중입니다. 방학 중인데 방송을 듣다가 3주 전부터 집 앞에 성전에 예배들을 드리러 갔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와우.
1: 감사합니다. 네.
0: 와우. 극동 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셨습니까?
1: 극동 방송은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계속 항상 이렇게 틀어놓고 계셨어요.
0: 네네.
1: 예전부터. 그래서
0: 예.
1: 항상 제가 성전에 못 나갔을 때도 그래도 계속 들어야 된다. 성취를 해야 된다. 계속 이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0: 네네.
1: 제가 이제 애기 낳고 출산하실 때가 그때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
0: 네.
1: 네, 그때부터 집 앞도 못 나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집에도 친정도 멀리 있다 보니까,
0: 예.
1: 아예 성전에 못 나가게 돼서, 그냥 항상 기독교 방송이나, 이렇게 청취만 하다가,
0: 네.
1: 아, 안 되겠다 싶어서 듣다가, 나도 용기 내서 다시 한번 집 앞에 한번 가볼까라고 해서, 네. 찾아갔더니 되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네.
0: 그 용기 대단합니다. 근데 그 용기가 이
1: 네.
0: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좀 찔림이 있어가지고, 그래.
1: 네.
0: 나도 저
1: 네.
0: 전화 연결 되기 전에 한번 가보자. 어? 이거죠?
1: 네. 네,
0: 야,
1: 맞습니다.
0: 너무
1: 네.
0: 잘하셨어요. 그럼 한 5년 이상 방학 중이었나요? 몇년 방학이었고요?
1: 네, 맞아요. 5년 더된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코로나
1: 8년?
0: 전부터, 결혼 때부터
1: 네.
0: 그랬으니까.
1: 네.
0: 애기가 지금 그러면은 한 4살, 5살?
1: 아니요, 1학년이요.
0: 그래요, 벌써? 1학년 8살.
1: 네.
0: 남편은 지금 방학 중인가요? 아예
1: 아예
0: 교회를 다녀본
1: 지금
0: 적이 없는 사람.
1: 네.
0: 남편의 영향을 좀
1: 맞아요.
0: 받았겠네요.
1: 네,
0: 교회
1: 맞아요.
0: 안 가게 된 거.
1: 그래도 네, 그러기도 한데,
0: 예.
1: 그래도 제가 친정집이 워낙 믿음이 너무, 저희 엄마가 너무 강하셔가지고, 항상 기도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0: 네.
1: 항상 주일마다 말씀이나 이런 것도 계속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고,
0: 예.
1: 다녀야 된다. 항상 널 사랑하고 계신다.
0: 예.
1: 저희 남편도 너를 배우자를 삼았기 때문에 같이 십자가라고 하시면서 같이 이제
0: 예.
1: 기도하면은 이제
0: 예.
1: 저희 남편도 같이 주님 만날 수 있다고
0: 예.
1: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가게 됐어요.

0: 남편하고.
1: 네. 와. 주일 예배만 가게 됐어요.
0: 송구영신 예배만.
1: 네, 네. 주일은 못 챙기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에는 저희 친정분도 같이 네, 멀리서라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엄마 지금 엄청 좋아하겠는데?
1: 네? 네, 엄청 옛날 너무 감사하다고.
0: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기도했겠어요.
1: 네, 그래서 항상 오늘 교회 갔어? 엄마 너무 잘했다 이제 이렇게 와.
0: 엄마 어디 계세요? 네. 어느 지역에?
1: 저희 엄마는 서울에.
0: 서울에 있어요? 계세요. 엄마가 네네네. 급통방송 애청자니까 들으라고 했겠죠?
1: 네? 네, 근데 지금 아마 저희 엄마 일하고 계셔가지고.
0: 예.
1: 네,
0: 지금,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시면 네, 한마디야. 그래도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
1: 네.
0: 엄마에게 네. 한마디.
1: 응? 엄마의 기도로, 항상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엄마 말대로 말대로 주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도 저를 채찍해 하고 있다. 주님이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항상 엄마가 이야기 해주는 거 너무 고맙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0: 그렇죠. 네. 자, 우리 3428번님 모태신앙이 어디 가나요? 응? 모태신앙 냄새가 풀풀 납니다. 예, 너무 잘하셨고요. 앞으로 우리가 숙제가 있네, 이제. 남편.
1: 네.
0: 우리 1학년 친구는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
1: 초등학교 1학년. 한 건 제가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해주거든요. 근데 아직 예배당.
0: 아버님 예배는 안 드리고.
1: 네.
0: 아들, 딸.
1: 아들이.
0: 아들, 두 남자가 지금 네. 이제 숙제는구나, 숙제. 두 남자 숙제. 자, 일단은 숙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선물, 본인 좋아하는 선물 이렇게 좀 골랐으면 좋겠거든요. 새끼라 선물 네.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들으시면서. 자, 제가 골라볼게요. 아니, 골라볼게요. 아니, 제가 불러볼게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 커피스토어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라르 견과,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고르실까요?
1: 견과류 하겠습니다.
0: 견과류는 누구? 엄마 아님 본인이요?
1: 저요.
0: 오케이. 자, 견과.
1: 네. 네.
0: 엄마는?
1: 엄마는 유산균.
0: 유산균. 네. 너무 좋습니다. 유산균. 네. 그러면 견과를 네. 남편을 주고요.
1: 아, 네.
0: 남편을 주고 우리 3428번님은 교회를 갔으니까 꽃바구니를 네. 선물로 드릴게요.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0: 꽃바구니.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견과는 남편, 네. 유산균은 네. 엄마.
1: 네. 네.
0: 이렇게 선물 감사합니다. 드리시고 네. 앞으로 이제 좋은 소식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랑 기도,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시죠. 네. 저 따라서 네.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0: 잘하셨어요. 우리 김포에 계시는 3428번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옛날 노래도 좋아요. 옛날에 내가 이 찬양 정말 은혜 받았는데 뭐 이런 찬양.
1: 부흥.
0: 예?
1: 찬양.
0: 부흥.
1: 부흥이요. 네.
0: 왜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1: 항상 저는 어렸을 때 성경신문대에 이렇게 예배드리면 이 부흥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이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0: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노래가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좀 그런 노래긴 하죠. 중고등학교 우리 예배 때나 수련회 때도 참 많이 불렀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그쵸?
1: 맞아요.
0: 마음의 부흥. 좀 개인적으로 우리 3428번님의 가정이 꼭
1: 네.
0: 복음으로 부흥되길 간절히 응원하면서 기도합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0: 지금 흐르는 곡이가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래요. 3428번님 구글 링크 저희가 문자로 보낼 테니까요. 거기 엄마 주소 한번, 본인 김포 주소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2: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예수전도단 부흥 찬양 나눴습니다. 3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청주 용암동 사는 전재인 권사님, 기도하며 꼭 전도 대상인 친구가 있어서 문자를 하셨네요. 직장에서 만난 15년 방학한 한영숙 친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라고. 근데 저도 3년 전에 극동방송 새깨라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 지금은 늘 주님과 함께 남편도 전도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요. 우리 전재인님, 그렇죠. 2024년 3월에 통화가 되고 지금은 이제 권사님까지 되셨습니다. 자, 15년 방학생 친구 전도하고 싶다고 문자 주셨는데, 자, 지금 우리 전재인 권사님은 연결이 돼 있고요. 제가 우리 한영숙님에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으니까. 7703번.

자, 다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일반 전화로 가거든요. 7703번. 자,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받으셔야 되는데. 한영숙님 받으세요.

0: 아유, 우리 전재인 권사님.
1: 네.
0: 아유, 안 받으시네요. 환영
1: 아까
0: 손님.
1: 제가 10분에 전화했을 때 전화 받는다고 했는데, 그
0: 그러게.
1: 전에.
0: 아유, 잠깐 지금 뭐 화장실 갔을까?
1: 아니, PD님, 이제
0: 네.
1: 제가 얘가 3시에 퇴근하거든요.
0: 예.
1: 3시에 퇴근하는데, 언젠가는 해야 돼요.
0: 그렇죠. 언젠가.
1: 해서,
0: 예.
1: 저처럼,
0: 네.
1: 꼭 얘가 교회를 안 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닌데, 가고는 싶어 하는데, 지금 머뭇머뭇하고
0: 아,
1: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0: 그렇죠.
1: 매일매일 전해요, 예수님을.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요. 교회 가서
0: 예.
1: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0: 예.
1: 언젠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건데,
0: 예.
1: 저는 제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0: 예.
1: 어쨌든 하나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이 친구한테 해주고 싶거든요.
0: 예.
1: 그래서 받는다고 저하고 약속을
0: 오케이.
1: 했는데 얘가 지금
0: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한
1: 뭐,
0: 17분 남았으니까
1: 네네.
0: 그 사이에 전화하세요. 제가 찬양한 곡 우리 같이 나눌 테니까 찬양
1: 아,
0: 끝나고
1: 네네.
0: 다시 도전해 볼게요. 예.
1: 얘가 무음으로 해놔서 아마 못 받을 것
0: 우리
1: 같아. 집에 갔는데.
0: 한영수님한테 그리고 일반
1: 네네.
0: 전화로 간다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얘기해주면 다시 또 전화 한번 해볼 테니까 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잠시 뒤에 전화 드릴게요.
1: 네.
0: 야, 우리 전재희님은 아 이거 못 물어봤네. 남편도 그 뒤에 전도했다고 하는데 권사님도 됐고, 야 다시 이따가 전화 꼭 해볼게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서영은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지금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아요. 통화 중이야, 통화 중. 친구한테 지금 전화해가지고 전화 받아라 얘기하는데 뭐가 통화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자, 지금쯤 이제 전화를 좀 끊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전도 요청한 우리 권사님 전화 통화가 가네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 권사님에게 전화를 먼저 걸고 근데 권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네. 왜 이러시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아쉽네요. 그러면 제가 그냥 전도 대상자인 우리 전도 대상자인 한영숙님에게 바로 그냥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해놨을 것 같으니까 한영숙님께 바로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아쉽게도 지금 전도 요청한 전재인 권사님은 전화 통화가 안 됩니다.

전화 통화를 두 분이서 하시고 나서 뭐가 지금 어떻게 그게 안 됐나 봐요. 정리가. 두분다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 보면 정리가 안된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꼭, 전화를 연결해서 우리 한영숙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0: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누구예요 또? 이게 누구지? 3286번님. 3286번님. 어? 자, 이분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학이라고 문자 보냈는데 계약했대요. 제 데이터에 지금 안 들어오는 분 같은데 3286번님 전화합니다. 근데 아들까지 같이 가서 너무 좋았다고.
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운전 중이십니까?
1: 아, 지금 주차 이제 다 했어요.
0: 다 하셨습니까?
1: 네네.
0: 잘하셨네요. 잠깐만, 우리 3286번님. 어? 아, 전현숙님. 그때... 전현숙님.
1: 아, 맞아. 네네네.
0: 20년 방학생.
1: 맞아요. 응? 그때 저랑 통화하고
0: 예.
1: 제가 피디님하고 통화하고 그 약속 교회 가라고 약속해 그 기도 드려 주셔서
0: 예. 예예.
1: 제가 그날 저희 집 가까이 있는 그 우주 감리교회를 갔거든요.
0: 예.
1: 지금 세 번 나갔습니다.
0: 아. 6월 5일 날 저하고 통화했거든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주가 아마 그,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제가 통화가 돼서
0: 예. 금요일 날.
1: 예. 그주 일요일 날
0: 바로 갔군요.
1: 네네.
0: 와,
1: 세번 가고.
0: 네.
1: 예. 아들까지.
0: 아들까지.
1: 아들은 그날 그 주는 안 가고 제가 부탁했거든요. 한 번만 엄마 혼자 가기 그러니까 한 번만 가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0: 예.
1: 아들까지 같이 가게 돼서 아들은 2번 갔어요.
0: 2번 가서 아들은 몇 학년이에요?
1: 아들 33입니다.
0: 아, 몇 학년? 3학년 3반이구나. 3학년 3반. 아들이 2번
1: 네.
0: 같이 가졌구나. 와,
1: 네네네.
0: 어, 바로 이렇게 아, 갔는데 네네. 아무튼 소식은 지금 오늘 주신 거죠?
1: 아, 예, 그때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때 꼭 문자 갈 때까지 문자 꼭 받겠다 그러셔가지고
0: 네.
1: 예,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0: 네.
1: 오늘 또 마치 차 안에서 듣게 돼가지고
0: 예,
1: 예 그냥 문자 드린 거예요.
0: 잘하셨어요. 교회는 네네. 집 근처 교회에 간다고 하셨는데
1: 이제 네네네.
0: 그 근처에 있는 교회 감리교회를 가셨군요.
1: 네네, 그 우주 감리교회라고 있거든요.
0: 네. 그리고 그때 보면 한상희님이
1: 예, 맞아요.
0: 극동 방송
1: 너무 좋아했거든요.
0: 극동 방송 들으라고 해가지고 들었잖아요.
1: 네네, 맞아요.
0: 한상희님 엄청 좋아하겠다.
1: 네. 네? 한상희님이랑도 같이 통화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와.
1: 너무 좋아했어요.
0: 선물도 잘 받으셨나요? 네. 예?
1: 저는 받았는데 한상희님이 못 받았어요.
0: 한상희님이 그때 선물을
1: 네.
0: 안 골랐나요? 아니면 고르는 거를 전현숙님 다 준다고 했나요?
1: 그게 아니라 저한테 주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한상희님한테 전화를 저 PD님께서 하신다 그러다가 그 폼에 맞춰서 그냥 그 한상희님 주소를 넣으라고 하셨거든요.
0: 알겠습니다. 제가 한상희님께 연락해가지고 예 좋은 선물 네. 제가 원하는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전현숙님은 네. 원하는 선물 잘 갔나요?
1: 아, 예, 저는 예전
0: 주얼리도 갖고
1: 예,
0: 비타민도
1: 예,
0: 갖고
1: 네.
0: 그리고 제가 한상희님 꼭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 전현숙님 네, 네. 오늘 진짜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1: 네.
0: 아들도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1: 아들은 제가
0: 아니, 두 번이나 갔으면 네.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1: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처음 이렇게 선뜻 간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어느새 11시 예배라고 했더니 10시에 일어나서 그냥 씻고 그러더라고요.
0: 네.
1: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제가 간 것보다 네. 아들이 같이 가준 게 너무너무 더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요.
0: 계속 주일마다 아니면 토요일 저녁마다 아들한테
1: 네.
0: 잘 해주시면서 아들아 우리 내일도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세요. 얘기하시고
1: 네, 네.
0: 아들한테는 가는 선물은 없었죠?
1: 아들은 예.
0: 그럼 아들도 줘야겠네.
1: 없었죠? 아
0: 엄마랑 두 번이나 가줬는데 앞으로 잘 가라고.
1: 아, 너무 감사해.
0: 아들 견과 선물 어때요? 응?
1: 괜찮아요.
0: 견과 선물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과 네네. 선물을. 자 아들한테 오늘 있었던 일 방송국에서
1: 네.
0: 아들을 응원한다고 그렇게 꼭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현숙님 첫 예배 어떠셨어요?

0: 20년 만에 드렸던 예배.
1: 아, 너무, 근데 더 놀라운 거, 그때 피디님께서, 예. 그, 찬양가 말씀, 저한테 듣고 싶은 거, 뭐, 제가 너무 방학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0: 네네.
1: 그때 저한테 그 추천해 주셔서 주께로 가까이.
0: 아, 주께 가까이?
1: 그 주께로 가까이를 예. 그 들려주셨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제가 첫날 그 거기에 갔는데. 예. 진짜 그 노래가 나왔어요.
0: 아, 진짜요?
1: 아, 네네네.
0: 주께 가까이. 혹시 너무... 주께 가까이 이 노래였나요?
1: 맞아요.
0: 오.
1: 그 주께 가까이. 예. 주께로 가온인가?
0: 뭐 주께로 가오니 이거는 찬송가인데 아무튼 주께 가까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들려드린 곡이.
1: 네, 저한테 그렇게 예 네. 맞아요. 제가 바로 듣고 며칠 있다가 간 거라 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0: 예예 예, 예. 근데 그 곡이 나왔어요.
1: 네네네. 성가대 앞에 그 계시는 분들이 앞에 예. 찬양하시는 분들이
0: 예예
1: 예. 예 가니까 그 노래. 그랬구나. 계시더라고요. 네네.
0: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예배가 좀 어땠어요? 20년 만에 그 예배가 찬양도 좋았고.
1: 네. 그냥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예. 진짜 계속 말로만 간다 간다 한상님이랑도 맨날 나귀에 기도한다 했는데 예. 가라 가라 했는데 알아서 갈게 갈게 하다가 못 가다가 진짜 이 우연한 기회에 피디님하고 그 약속했는데 진짜 안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진짜 피디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것도 있어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근데 예, 가서 말씀 들으니까
0: 예,
1: 예 너무 좋았고
0: 예,
1: 예 그러고 나서 또 제가 좋았으니까 아들한테 엄마랑 한 번만 가주면 안 돼? 뭐 엄마 혼자 가는 게 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0: 네네
1: 예, 같이 가준 것도 정말 너무 너무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0: 자, 우리 전현숙님, 네. 우리 감사 기도 네. 한번 드릴까요? 저 따라서.
1: 네, 네.
0: 그때 우리 결단의 기도, 영접 기도 했다면. 사랑해, 네. 하나님.
1: 사랑해요,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아니하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1: 네.
0: 감사합니다. 우리 전영수님
1: 네,
0: 이렇게
1: 네.
0: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약속 지키시면서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네.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축하의 선물, 꽃바구니 선물도 우리 전영수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앞으로 예배 잘 드리시고 우리 네네. 아들 3학년 3반 아들도 꼭 기쁨으로 네. 의무가 네네. 아니라 이제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네라는 그 마음들이 꼭 생겨났으면 좋겠고요. 예,
1: 네네.
0: 좋은 소식 꼭 전해주십시오.
1: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전현숙님과 함께 그때 나눴던 이 찬양, 첫 예배 때 또 이 찬양이 나와서 참 놀랍고 감사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전현숙님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영혼들 많이 또 열매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청취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우리 새끼라 또 보물 퀴즈 있는데요. 내일 특별한 또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일도 여러분 꼭 와주십시오.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들을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일본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운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예수님은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얘기하시는 것은 이유는 뭐 분명하고 간단하죠. 쉽게 알아듣기 쉬우라고. 알아듣기 아무리 쉽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좀 사투리로 까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좀 애매한, 그래서 좀 더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가운데 포함이 되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것을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자기계시의 선언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합니다. 나는 누구시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에만 7차례 정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특징이 있어요.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수백 수천 종의 종류. 우리가 아는 포도 종류도 굉장히 많죠. 거봉, 캠벨, 수입산, 뭐 샤인 머스킷, 뭐 이런 건 다 포도죠. 우리가 아는 것도 이 정도인데, 사실 이 포도주를 주 음료수로 먹는 지방에서는 이 포도의 품종에 따라서 포도 맛이 달라, 그 음료의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백 수천 종의 포도가 품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포도나무는 뭔 가짜 포도나무냐라고 생각하지 모를 거예요. 우리가 쉽게 참포도나무, 들포도나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이죠. 근데 어떤 포도든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목재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그래서 이 목재로, 또 잎으로도 별 볼 일이 없고요. 꽃으로도 별로 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예쁜 꽃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직 기대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열매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기대하는 건 열매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8절에 말씀해 봅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쨌든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늘 붙들려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의 또 다른 특징은 접붙이는 나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좋은 품종의 그 가지를 접붙여야 됩니다. 이게 떨어져 있으면 밖에 버려져서 말라져서 불쏘시개 밖에는 되지 못해. 아무런 존재 근거가 없어요. 존재할 뭐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품종이 되신, 좋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서 오늘 우리도, 보잘것없는 우리도, 보잘것없는 나,

나도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나도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뭘 기대하실까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기대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무용하고 무해하고 아무것도 필요, 뭐, 쓰잘데기 없는 그런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앞에 내가 붙어 있으면, 접붙여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니까요? 열매를 기대하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많이 맺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예수님은 내 안에 붙어 있으라. 꼭 붙어 있어라 라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시죠. 4절에 봅시다. 가지가 나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반드시 붙어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 감동 없이 와서 앉아있다가 간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봉사한다고, 뭐 섬긴다고, 교회 여러 가지 일 본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신자라고, 모태에서부터 나는 믿음 생활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롱대롱 간신히 매달려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죠. 누가 잡아뜯으려고 그래도 무슨 소리야? 예수님 안에 꽉 붙어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3장 12절을 읽다가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참,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귀한 선언인데요.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표현하신 귀한 고백인데요. 이 말씀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좀 까리하더라고요.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딱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벼랑 끝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탁 잡아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물에서 건져주시는 걸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잡아주셨어요. 힘껏 한 손을 뻗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꺼져가는 거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럼 내가 붙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잡아 끌든지 놓든지 알아서 하세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나도 붙잡아야 됩니까? 같이 잡아야지. 기를 쓰고 잡아야지. 꽉 잡아야죠. 그게, 아,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오늘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그래서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늘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고민도 좀 해야 돼요. 고민도 좀 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들 때문에,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순간, 번민하는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저 어떻게 되든지 알아서 하세요. 뭐, 뜻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 안에서 찾는 사람.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머무르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원천이 되고 전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힘을 다해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아버지는 누구시냐? 아버지는 농부래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표현하고 빗대서 얘기하실 분이 없어요. 아버지는 농부래요. 농부하고 하시는 일은 뭐냐면 수고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애쓰고 지금도 뭔가를 행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1절, 2절 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면서 물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더 맺게 하게 하려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거해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거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를 적당히 잘라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성하기만 한 잎만 무성한 나무에 쓸모없으면 이미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야, 저기 가면 열매가 좀 있으려나 봤더니 잎만 무성하고 실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성해 보여서 잘 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빈약하기만 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서 야 괜찮은가 보다 그랬더니 실상 속에 아무 열매가 없어요. 이 집이 십자가 달리고 뭐 이렇게 하고 교회도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야 그리스도인의 가정인가 보다 속에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열매가 되기 위하여 불필요한 일들은 제거해야 됩니다. 가지치기 할 수 있어야 돼. 영적인 가지치기가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주목하게 하기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있으면 여러분 가지치게 해야 합니다. 가지치게. 그래서 우리는 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주목할 수 있도록 다른 곳에 에너지를 빼앗기고 양분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두고 우리가 가지치기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온전히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온 마음을 쏟아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 우리에게 제한된 자원, 우리에게 제한된 건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것 같지만 각자가 다 달라요. 재능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다르고 나한테 주신 자원이 달라요. 그거 가지고 뭐 누구하고 비교하고 누구하고 뭐 이렇게 상대해가지고 누구는 맞네 누구는 적네 아무리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어찌됐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을 위해 좀 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쓰십시오. 그래서 열매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치기 당해.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원래 원어의 의미에는 들어올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넝쿨나무인 포도나무는 가지가 밑으로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주목을 대주지 않죠. 그래야 그거를 타고선 포도나무가 잘 자라게 됐죠. 그렇지 않으면 땅에 먼지가 뒤덮이고 진흙에 묻고 발길에 채이고 거기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묻고 세균이 묻고 곰팡이가 쓸고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어요. 들어올리셔야 돼. 들어올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 혼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은혜 안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든든히 의지하십시오.

강하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멋대로 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지주목을 세워주셔서 우리로 뻗어나가게 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셔야 우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일으켜주셔야 우리가 높이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애쓰시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이르는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에 떠나시면서 하시는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중요하죠.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명령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표현이 이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7~8차례 나옵니다. 거하라. 거하라는 것은 dwell, 영어로 말하면 거주하다는 것, living in, 산다는 것이죠. 아까 그냥 대롱대롱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꽉 붙여주셔서 접붙여서 붙어있으면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dwell, 거주해서 그 안에 산다라고 하는 건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생명과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혜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셨지만 속으로 아 예수님 거짓말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던데요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정말 될까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래 하나 돼서 일치되면요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밖에 버려질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포도나무가 됐잖아요. 그럼 포도나무가 된 이 가지는 다른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나는 배 열매 맺을래요? 사과 열매 맺을래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포도나무 열매가 된 우리, 예수 안에 하나가 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됐어요. 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아주 뭐 원하는 대로 참 승승장구하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 건가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건가요? 대답을 단디하이소. 내 뜻이 이루어진 겁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까? 여러분 그 방향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열매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방향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여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는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로고스 예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 항상 오늘에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힘입어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내 원대로, 내 바람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새 계명을 주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이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모든 열매 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앞서는 것이 뭐예요? 사랑.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사랑은 못하겠으니 그저 인내의 열매만 열심히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랑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셋은 우리 중에 항상 있을 것인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나는 사랑의 열매는 포기했고 나는 믿음의 열매만 맺으며 살겠습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뜻 안에 머물며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열매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내 식구, 내 가족, 내 혈육조차 사랑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붙들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주의 뜻을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해도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냥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사랑법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사랑의 뉴 노멀 시대 아닙니까? 사랑으로 환대하고 누군가를 환대하고 사랑으로 호의와 친절을 좀 베풀 줄 알고 사랑으로 배려하고 관용도 베풀 수 있고 사랑으로 누군가 이웃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도 있으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들이 우리 안에 열리지 않겠습니까? 어렵지만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 아닙니다. 기뻐하라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화평하라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화평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 하고 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오래 참아 인내하며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것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라 명령에 순종하며

자라가면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결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미 다 끝난 것처럼, 이미 다 운명 지워진 것처럼, 이미 해봤는데 안 된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이나 안 된다는 것에 짓눌려서 지금 내가 여기서 사랑해야 할 그 사람조차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면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맺어진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열매를 기대하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증명하십시오. 사랑으로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음을 우리 안에 스스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나? 지금 나는 그냥 미워만 하고 살고 있나? 외면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무엇이라도 마음이라도 한켠 보태려고 하고 있나? 우리는 사랑으로 말할 수 있고 사랑으로 행동과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밖에 버려질, 불태워질 불쏘시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서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 지금의 시대는 증오와 혐오의 시대입니다. 서로를 적대시하고 원망합니다. 지금 뭐 세상이 새로 대선판이 열렸으니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는 뭐 소란스럽겠죠. 서로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고 갈라치게 하고 맞다 틀리다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능한 한 친절한 말을 하고, 가능한 한 부드러운 말을 하고, 가능한 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 능력을, 그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족들 안에서 하세요. 내외 간에 하세요. 자녀들 안에 하세요. 부모님께.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거지가 있어. 등이 가려워가지고 등을 긁어야 되는데 긁을 데가 없으니 남의 집 담벼락에다 대고 등을 막 긁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이 하필이면 랍비의 집이었어요. 라바이라고 그러죠. 이 랍비, 자기 집 앞에 등을 긁는 거지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들어오라 그래서 씻겨주고, 아, 옷도 좀 갈아입혀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가지고 친절을 베풀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이 소문이 안 났겠어요? 거지 세계의 소문이 확 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부부 거지가 그 집에 가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남의 집에다가 등을 막 비비고 있어요. 이들이 기대했던 거는, 아, 집에 들어가서 옷도 갈아입히고 몸도 씻기고, 아, 먹을 걸 배불리 먹을 걸 생각했는데 이 랍비가 호통을, 이 남의 집 담벼락에서 그지들이 뭐 하는 거냐 그러고서 호통을 치고 내보내. 그니 그지들이 화가 났어요. 이 부부 그지가, 아니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차별을, 왜 우리는 차별합니까? 그랬더니 이 랍비가 한마디를 딱 했고 호통을 쳐서 내쫓았습니다. 뭐라 그랬냐 하면, 너희들은 둘이 아니냐? 집에 가서 깨닫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은 둘이 아니냐? 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둘이면? 그래. 서로 등만 긁어줄 수 있겠어요? 이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서로 등만 긁어줄 수 있겠어요? 서로 의지하고 보살피고 사랑하고 돌보면 뭔들 못하겠어요? 어떤 일이든 못 넘기겠어요. 어떤 위험이든 고난이든 넘어서지 못하겠어요. 서로를 돌보지 아니하고
남의 집에 기대서 등이

0: 긁을 생각하고 얻어먹을 생각만 하는 오늘 우리 같은 그런 거지 같은 생각을 하면 진짜 거지 같은 생각이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높여 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붙여서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러니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이루어 사랑의 열매, 사랑의 결실이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온 나라 위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5-4611번 055-245-4611번 마산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8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성결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추억을 어떤 식으로 간직하시는 편인가요? 어떤 사람은 음식 먹을 때도, 여행을 가서도, 뭔가를 보러 가서도 핸드폰을 먼저 꺼냅니다. 그리고는 닥치는 대로 사진과 영상을 남기기 시작하죠. 풍경도 찍고 음식도 찍고 심지어 머문 숙소까지 남겨두는 사람. 반면에 어딜 가나 사진보다는 눈과 마음에 그 추억을 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그 현장의 기억과 감동을 온전히 그 시간에 느끼고 돌아오는 거죠. 사실 어느 쪽이 맞고 틀린 건 아니에요. 단지 추억을 남기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몇 년이 지나면 둘 다 같은 말을 한다는 거죠. 사진을 많이 찍은 사람도, 눈으로만 담았던 사람도, 그땐 정말 좋았지. 결국 기억에 남는 건 사진의 개수가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도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종종 무언가를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사진으로, 영상으로, 글로, 기록으로. 그런데 어떤 순간은 기록보다 경험이 더 오래 남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언가를 남기려는 노력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오래 가는데요. 혹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도 뭔가를 남기는 데 집중해서 붙들어야 할 은혜를 놓치지는 않았는지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소망하며 6월 22일 월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 김충전, 김충만, 김충청, 충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충전 라이브입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어노인팅의 예수님의 누구신가로 함께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매일매일 출석 단어 나갈 예정인데요. 이 출석 단어 보내주시면 출석 인정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석 단어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는 충전 출석 단어였고요. 이번 한 주는 다시 한번 라이브, L-I-V-E, 라이브가 출석 단어 되겠습니다. 오늘과 이번 한주 출석 단어 라이브, 한글도 좋고 영어로도 한번 보내주시죠. 예, L-I-V-E, 영어로 한 번도 안 보내시는 것 같은데. 네, 영어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출석 단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 스틱, 그리고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특별한 미션이 하나 나가기로 했었죠. 기프티콘을 드릴 수 있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에게 기프티콘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아주 어마어마한 이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아무튼 그런 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1부와 2부에 가장 먼저 문자나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 1부와 2부에 각각 가장 먼저 문자나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 그리고 은혜충전 라이브에 처음으로 문자나 댓글 남기시는 분들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요. 1부와 2부에 가장 먼저 문자나 댓글을 남기시거나 아니면 가장 뭐 이 은혜충전 라이브 처음 찾아왔어요. 뭐 처음 문...

문자 댓글 남겨요 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한 주간 좀 진행해볼 미션이니까요. 예,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사원이 있다면 조금 더 연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1부와 2부에 가장 먼저 문자와 댓글 남기시는 분들, 그리고 은혜충전 라이브에 처음으로 문자나 댓글 남기시는 분들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 가장 먼저 남기신 분은 9507님입니다. 안녕하세요 PD님 이라고 인사 남겨주셨는데 9507님께서 오늘 가장 먼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아깝게 1분 차이로 2850님께서 입으로만 담은 건 살로 남습니다. 아, 살로 왜 이렇게 잘 남는지 남김없이 살로 가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3743님도 라이브 원없이 웃으며 기쁜 월요일 전심으로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9507님도 가장 먼저 인사 남기시면서 라이브 남겨주셨고요. 4833님 PD님 주말과 주일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저는 어제 제가 속한 남선교회 주간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저희 주간예배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세상에서 질문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PD님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 찬양으로 피아워십의 무리를 걷는 자 듣고 싶습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이 찬양 오늘 한번 띄워드려보도록 하죠. 무리를 걷는 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07님도 사랑의 송가 찬양 신청합니다 남겨주셨는데 요 찬양도 한번 띄워드려보도록 할게요. 사랑의 송가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50님 제가 라이브 했더니 역시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LIVE가 아닌 RAIB 단 한 글자도 맞지 않는 그러니까 출석 단어를 보내주셨어요. R-A-I-B 아니고요. L-I-V-E로 보내주셔야 출석 인증이 되니까요. 아, 역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기프티콘 그 사탕 주는 거 아니냐고. 예, 그 있죠. 이 막대 사탕.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저 또 클라스가 있죠. 우리 은혜 충전 라이브 클라스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뭐 그 이 빙수 이런 거 있고요. 네, 그리고 그 31가지 맛 아이스크림 이런 거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2부에도 1부는 지금 9507님께서 확정하셨고 2부 가장 먼저 남기시는 분들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자, 제가 떠드느라 데일리 미션을 안 드렸네요. 예, 오늘의 데일리 미션 오늘 월요일 MZ 퀴즈가 준비된 날인데요. 바로 문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숨은 의미가 있는 줄임말 퀴즈. 고진감래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고진감래. 이건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네, 사자성어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 사자성어가 아니라 MZ세대 줄임말로 사용된다고 하는 단어인데요. 고진감래.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 이게 회사 생활과 관련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고진감래.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문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생활과 관련한 MZ세대 줄임말 고진감래.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한 곡 듣고 오죠. 지난 금요일에 4918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찬양인데요. 줌 있는 사람 일어나 신윤원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매주 월요일에 준비되는 MZ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숨은 의미가 있는 줄임말인데요. 고진감래, 이거 사자성어 아니고요. 고진감래라는 MZ세대의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회사 생활과 관련한 단어이기도 하고, 오늘 문제는 정답이 좀 깁니다. 정답이 길고, 그, 이, 고, 진, 감, 레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좀 들어가 줘야 돼요. 예. 뭐, 완전한, 완벽하게 문장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마치라고는 안 할 텐데, 예, 좀, 그, 고, 진, 감, 레에 해당하는 그 단어들이 좀 들어가 줘야 된다. 이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정답자가 좀 많이 없으시면, 요즘 난이도가 있는 문제거든요. 정답자가 많이 없으시면 2부에 힌트를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감래 뜻 정답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720님께서 샬롬 라이브,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에 여름비가 내려서 집 밖에 나가보니 깨끗하고 시원해져서 더위가 덜합니다. 맞아요. 예, 오늘 뭐 최고 기온도 한 23도에서 25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나가보니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예, 오늘 집에만 계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외출하셔서 이 시원한 공기를 한번 마셔보시면 좋겠고요. 4420님께서 샬롬 피디님 안녕하세요. 주말과 주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어제 국내 단기 선교 팀원들과 함께 바자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팥빙수, 핫도그, 슬러시, 크, 이 맛있는 것만, 예, 맛잘알이시군요. 예, 맛있는 것들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팔았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좋았습니다. 라고, 그쵸. 예, 팥빙수, 핫도그, 슬러시, 뭐 여름에 인기가 없을 수 없는 메뉴들을 잘 골라서 하셨군요. 예. 분위기가 또 바자회를 진행하면 너무 좋잖아요. 예. 아, 그리고 0107님께서 아, 라이브 러브 라이브라고 영어와 한글을 섞어서 잘 보내주셨고요. 아, 그리고 9094님도 LIVE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0192님 저 처음인 것 같아요. 라이크 아니죠. 라이브 맞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처음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기프티콘 받아가실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예, 물론 그런 분들 없겠지만, 예, 처음이 아니신데 처음이라고 하시면 제가 다 잡아냅니다. 요거 전산상에 다 있어요. 예, 처음이신 분들 꼭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0720님 처음 참여를 하는 분들만 주시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있는데 일단 이번 주 미션 이 기프티콘 미션이 우리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 아니면 1부와 2부에 가장 먼저 5시 땡 6시 땡 하고 남겨주시는 분들 그분들께 한번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받으신 분이 계속해서 화수목금 이렇게 가장 빨리 남기실 수가 있잖아요. 좀 많은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에 한번 받으신 분들은 일단은 이번 주에는 한 번만 드린다는 점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부와 2부에 가장 먼저 문자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850님께서 고진감래. 아, 진짜? 이 뭐랄까요, 창의력이 대단하십니다. 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네 고진감래 고베 여행 갈래? 진짜 감동이야. 내일 당장 갈 건데 회사 안 가도 돼?라고. 네, 회사 안 가도 돼. 정말 설레는군요. 예. 여기에 가장 설레시는 포인트가 아닐까. 하지만 저에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네, 0107님 고진감래 정답. 아,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예, 정답 맞고요. 아, 그리고 9507님 아, 고소한 고소땡 과자라고 보내주셨고 0192님도 아,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아, 요것도 요 의미도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 0019님도 샬롬 남겨주셨고 9507님 저녁 때 이 검은 콩 국물 넣고 콩국수를 드신다고 예,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 제가 콩국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네, 어쨌든 우리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고 아, 또 콩국수 맛있게 만드셔서 예, 좀 보내주세요. 어떻게 잘 만드셨는지 사진 좀 보내주세요. 요즘 사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없네요. 예, 사진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9507님께서 미묘하게 끌리는 비디티. 미묘하게 끌리는 건 어떻게 끌리는 걸까요? 예, 제가 좀 미묘하게 끌리는 매력이 있나 봐요. 예, 미묘하게 끌리는 피디님. 대놓고 끌렸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미묘하게 끌리는 충디입니다. 0720님 큰아들이 가르쳐줬다고 하면서 정답 남겨주셨고요. 3743님도 어우 정답들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예, 정답 잘 맞춰주셨고 4420님께서 고고고고 진짜 고고고 감 감사하면 고고고 내일도 모레도 창원극동 방송으로 아 고고고 이 고고고 시리즈 마음에 드네요. 예, 마음에 드는데요. 네, 고고고 시리즈까지 잘 받아봤고요. 자, 오늘 고진감래 MC 퀴즈 정답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오늘 출석 단어 라이브 우리 고진감래 지금 예, 정신이 팔리셔서 라이브 많이 안 남겨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철척 단어 라이브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 고민상담소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에 잠시 벗어나서 우리 부부 고민상담소를 우리 썸머 스페셜 전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관계에 있어서 문제까지라고는 하면 안 되겠죠. 뭐 걱정이나 뭐 이런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있다면 그 시간에 열심히 한번 풀어주시죠. 오늘 전혜건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잠시 김해 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는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가장 먼저 우리 출석 뭐 단어나 문자나 뭐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 기프티콘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서 자 오늘 1부 끝곡 앞서 4833님께서 신청해 주신 피아워십의 무리를 걷는 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옵니다. 주파수 고정!

0: FEBC.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김해 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께서 창세기 21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본문으로 부엘세바 그 약속의 땅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0: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다룹니다. 우선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해보시죠. 지도를 봐주세요. 고대 세계의 지도입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인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저 동그랗게 되어 있는 곳에서 그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부터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이 두 개의 큰 강 사이 이런 뜻이거든요.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그곳에는요,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수메르인들이 세운 도시들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자연히 많은 그런 세력들이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전쟁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물론 어려웠겠죠. 그래서였을까요?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를 비롯한 가족들을 데리고 그 갈대우를 떠나 지도에서 보시는 저 위에 있는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합독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예, 바로 여기에서 그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그의 가족이 아직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나요. 그리고 바로 알게 되죠. 이 순종의 발걸음, 이 나그네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는 우선 가나안의 중앙산지인 세겜 땅에 도착해서 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거기 정착하지 않고 그 아래 베델로 내려왔다가 더 남쪽인 헤브론으로 이동하면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고 나그네였고 거류민이었습니다. 장막 생활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아직도 묘연합니다. 창세기 기록에 따르면 그는 더 남쪽 네게부 광야에 이르러서도 샘을 파고 애를 쓰며 열심히 살지만 결국 기근을 만났고요. 저 아래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 왕에게 거의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정 그리고 당신이 하신 언약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 왕으로부터 오히려 더 큰 경제적인 보상과 함께 무사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다시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도 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땅의 사람들에게 그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방인, 여전히 거류민이었습니다. 설상가상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믿던 그 조카 롯의 식구들을 소돔 땅으로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 얘기를 듣고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단을 쌓아요. 그러면서 그의 나이가 점점 먹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후사가 없었어요. 결국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죠. 뭐라도 해보려는 시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이 당신 약속의 후사가 아니라 하십니다. 아니 그럼 어쩌라고요? 시위라도 해야 될 형국인데 그는 또다시 묵묵히 그의 길을 갑니다. 헤브론을 떠나 가데스바네아와 술 사이에 위치한 그랄 땅에 다시금 정착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숨이 가빠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최선을 다해 이주하고 이동하며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곳 저곳을 거쳐서 김에 이른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거죠. 인생을 들여서 아브라함은 이곳 저곳을 다니며 여전히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만 그 땅 사람들이 끝까지 저를 냉대합니다. 끝까지 그를 그 땅의 정착민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설상가상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또 한 번 그의 아내를 뺏으려 시도하지만 하나님은 또 한 번 그녀를 지켜주시며 언약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시는데요. 바로 후사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드디어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기적의 아들 이삭이 그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100세에 그 후사를 얻었어요. 세상이 다르게 보였겠죠. 그는 용기를 내서 그 땅에 우물을 파고 또 한 번 정착이기를 모색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땅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찰나 저가 드디어 목소리를 냅니다. 많이 참은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땅의 거류민이 아니라 정착민이요. 내가 이곳에 살아왔던 세월을 당신이 알지 않소. 이 땅은 내 땅이고 이 샘은 내가 판 우물이고 이번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소. 여러분 그러자 그때서야 그 땅의 실력자였던 아비멜렉을 그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인정하고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땅에 대한 언약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부엘세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봐 주십시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으로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뭘 심어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결국 드디어 그는 그 부엘세바에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절을 맞습니다. 소유를 많이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졌구나. 그곳이 부엘세바였어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족장인 이삭입니다. 보세요. 부엘세바는 그 아버지 아브람뿐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아니 그의 손자였던 야곱에게도 동일한 패턴으로 약속이 실현된 땅이었어요. 이삭은 형통의 사람이었는데 전형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오죠. 유목민이었던 저가 그 땅에 들어가 농사를 배워서 지었는데 100배의 이익을 얻었대요. 기가 막히죠. 그 땅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만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시비를 걸고 그의 우물을 빼앗거나 메워버려요. 그곳은 광야 네게부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 우물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물을 뺐을 때 이삭은 다투기는커녕 끝까지 그들을 선대하며 양보하고 가는 곳들마다 새 우물을 파며 꾸준히 정착에 뿌리를 내립니다. 시비를 걸어오면 또 양보하고 저리로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파기를 여러 번. 드디어 그 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야, 저 친구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친구구나. 결국 그들이 먼저 다가와 화친을 맺자 제안하고 결국은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맺었던 언약을 그와 맺으며 언약을 갱신하고 정착하죠. 거기가 어딥니까? 부엘세바입니다. 곧이어 세 번째 족장 야곱 이야기가 시작되죠. 욕심이 과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했던 저가 결국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땅이었던 부엘세바를 떠나게 돼요. 야반도주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바단 아람 하란이죠. 아직도 그의 외가 식구들이 살고 있는 하란에서 그의 젊은 시절을 다 보냅니다. 20년. 그리고 참으로 수고로이 살다가 결국 그 외삼촌과의 갈등으로 또다시 야반도주를 감행하죠. 물론 그 당시 그의 겉모습은 성공한 사업가의 그것입니다. 허다한 가축들, 대가족들, 많은 종들까지.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게 있어요. 그의 형이었던 에서와의 화해죠. 창세기 32장.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저 유명한 얍복강에서의 씨름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형 에서와 기적적으로 화해해요. 하지만 그는 오래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베델이 아니라 당시에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 살기 좋아 보이던 세겜 땅으로 도착해서 정착을 시도합니다. 젊을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그 땅에서도 그의 삶은 평탄치 않았어요. 그의 딸이었던 딤나가 추장 아들이었던 세겜에게 욕을 당하는 수치를 겪고 자기 아들들이 끔찍한 복수극을 벌이죠. 결국 그는 또다시 그곳을 떠나 베델로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의 오래된 서원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남아하여 헤브론에 섭니다. 그리고 났을 때쯤 창세기는 야곱에게서 그의 아들인 요셉 이야기로 시선을 돌립니다. 어느 날 야곱이 가장 사랑해서 채색 옷까지 지어 입히던 그 아들 요셉을 잃습니다. 다른 형제,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후에 짐승에게 해를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한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우리 알고 있어요. 아버지에게는 죽은 것으로 되어 있던 아들 요셉, 그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가 감옥 속에 죄수가 되었다가 결국은 국무총리의 위에 오르는 놀라운 드라마가 진행됩니다. 자, 그 긴 세월 동안에 슬픔 속에 살던 야곱은 족장들의 길이죠. 빨간색입니다. 부엘세바와 헤브론에 살면서 베델에 올라가 예배하며 살죠.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어디요? 애굽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너무너무 그리워하며 찾는데요. 얼른 내려오래요. 여러분, 그래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어요. 확신이 안 서요. 내가 이 나이에 우리 조상들의 땅을 두고서 또다시 타향으로 향하는 것이 맞는가?
결국 그는 그 브엘세바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상 중에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함께 할 것이고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금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예, 그 최종적인 언약의 재확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브엘세바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요, 이 세 명의 족장들 모두에게 참 지난한 삶의 여정, 떠돌이요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아야 했던 긴 삶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해준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착역이었습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현실이 되고요, 이삭의 신실함은 완성되었고요, 야곱의 소명 또한 빛을 발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기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들에게 있었던 인생에 대한 질문을 얻게 돼요. 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분은 정말로 지나는 여정에 나랑 함께 해주셨구나. 그분은 나로 당신을 경외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시는구나. 이 브엘세바에 와서 보니 나는 정말로 그분의 사람이었고 그분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아멘. 저는 이쯤에서 그들 이야기 말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꺼내어보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들은요, 그 땅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삶이었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경험하셨죠? 집사님, 원래 김해 사람이세요? 그러면 원래 김해 분들은요, 우리 교회 식구들 별로 안 계세요. 대부분은 이곳이 고향이 아닌 분들이시죠. 어떤 분은 가까운 부산에서 살다가 왔다고, 어떤 분은 창원에서 들어왔다고, 통영에 살다가, 아니 진주에 살다가 오신 분, 더 나가면 저 호남, 순천분, 광주분, 또 충청도 분들도 많으세요. 이북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다양한 분들이 그 인생의 중간중간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과 함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인생이요, 수동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다 우리 교회 식구들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저는 꼭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삶을 여러분을 보며 떠올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 얼마나 애쓰며 살아오셨어요. 이 김해까지요. 그런 의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브엘세바에서 자리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입장에 서서 앞선 그 질문들에 대답해 보시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에 대해서 무슨 생각과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 그들의 이야기를 관찰하면 우리는 이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에게 의미는 세 가지 주제들을 붙들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때까지 그들이 걸어왔던 그 특별한 길, 그 특별한 여정에 관한 거예요. 따라해 주십시오. 소명으로 걷는 길. 그들의 인생 여정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그것들이 자기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걸었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숙명으로 알고 그 길을 걸었어요. 왜요? 소명이 이루어질까? 언제쯤 이루어질까? 이러면서요. 이번에 제가 그들의 길을 추적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그 팔레스티는요, 아주 오래전 고대로부터 존재해온 세계적인 교역로, 잘 알려져 있는 두 개의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서쪽에 저 해안가를 타고 쭉 내려와서 애굽까지 이르는 그런 지중해 연안을 끼고 내려오는 해안길이고요. 또 하나는 요단강 동편의 수직으로 위아래로 쭉 나와 있는 왕의 대로, 킹스하이웨이라고 해요. 이런 두 개의 길이에요. 이 두 개의 길은요, 워낙 고대로부터 유명했던 국제도로였어요. 그래서 그 도로로는 자연히 수많은 상인들, 수많은 군인들, 수많은 정치인들이 오고 갔던 도로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은 그 길들을 걷지 않아요. 대신에 유대의 중앙을 관통하는 산지를 따라서 흐릿하게 이어져 있는 족장들의 길을 더듬고 다녔어요. 그들의 길들을 다시 보세요.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산지를 따라 친숙한 지명들, 맨 위에 있는 도단, 그 밑에 세겜, 실로, 베델, 아이, 헤브론, 그리고 브엘세바, 그리고 그 아래가 네게부, 더 남쪽이 애굽이에요. 여러분, 이 길은요 굉장히 험했습니다. 그들의 인생 여정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모두가 그 잘 알려져 있는 고대의 그런 길들이 아니라 평생을 자기들에 맡겨진 이 족장들의 길을 사명으로 알고 우직하게 오갔다는 거예요. 평생을요.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출발한 나그네,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걷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도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텃세아 방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모든 걸 인내하고 브엘세바에 이릅니다. 야곱도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저 밧달 아람을 향할 때도, 훗날 고향 땅에 돌아온 후에도 그는 여전히 이 길들을 걷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성취, 그 언약을 갱신하죠. 드리려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들은 일평생 그들의 인생을 들여서 결국 자기들에게 맡겨진 소명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선배인, 우리들 믿음의 선배인 족장들에게서 그 브엘세바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는 영적인 원리라고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걷고 계신 여러분들의 그 길, 하나님이 부르신 족장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별일이 많지만 그걸 끝까지 잘 완주해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소명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그의 족장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맡겨진 그의 소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들도 오래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아모스도 느헤미야도 에스더도 모두들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길, 족장의 길을 걸어요. 그리고 완주해냈어요. 오늘 저는요, 오늘 여러분은요, 여러분 그 길은요, 저 옆에 나 있는 그 유명한 길들, 해변로 또는 왕의 대로, 그런 도로처럼 출세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을 걷는다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처럼 부와 명예와 번영과 정치적인 힘, 그런 것들과 상관없는 그런 촌스러운 길이었어요. 뻥 뚫린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시골의 산등성을 타고 넘는 길이었어요. 저쪽에 혹시 길이 겹쳐서 저쪽에 병거를 타고 요란하게 달려가는 제국의 장군들이나 수백 마리의 낙타에 가득 싣고 가는 상품이나 돈을 싣고 가는 상인들의 모습이 저쪽에 멋있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우와, 근사한데?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길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길은 외로운 길, 중간중간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나고 오물 냄새가 가득한 황량하고 외로운 족장들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은 그 길들을 걸었고 완주해 냈다는 거예요. 왜요? 소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들을 보며 동경하며 힐끔힐끔 눈치를 보며 걷고 있나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히 여기 있는데 다른 누군가의 길을 부러워하며 그러느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길에 대한 감사도 방향도 잃은 채 무기력하게 할 수 없이 예수 믿으며 이 길을 가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화려한 길들, 출세의 길들을 좋아합니다. 이왕이면요, 저도 출세하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저도 투박하고 먼지 펄펄 나는 이 광야길이 아니라 화려하고 유명한 세련된 국제교역로를 따라가 결국 높아지고도 싶고 유명해지고도 싶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만족을 얻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길로 가면 결코 브엘세바에 이르지 못합니다. 나의 소명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땅에는 이룰 수 없어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족장들의 길, 약속이 성취되는 길, 그 길을 따라가야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따라가야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브엘세바에 이를 수 있어요. 주님도 그랬어요.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오해받는 길,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사도 요한도 다 그 소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있게 하신 그곳에서 성도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족장들의 길로 여기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 길을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의 여정을 추적하다 보면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신실함으로 걷는 길. 여러분 결국 그 브엘세바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외 없어요. 신실하게 그 길을 밟아간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들은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내가 열방에 복이 되리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정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그쯤 되면 사기 그만 치세요. 기다리는 것도 지쳤어요. 그냥 저 이스마엘이나 저 엘리에셀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저는 그냥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조차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자기 몸, 자기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로마서의 말씀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게 뭐예요? 진실함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그랬어요. 그의 현실을 보면 결국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 그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믿기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어느 순간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 제사를 지낼 뻔하기도 했어요. 나이 먹은 노총각이 돼서 겨우 늦장가를 들었는데 그래서 얻은 아들 둘 중에 하나는 가출해서 떠나버렸잖아요. 집안을 좀 일으켜 세울까 했는데 계속 그 땅 사람들이 그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고 걸었으며 결국 부엘세바에 이르러요. 마지막 야곱, 그는 결이 살짝 다릅니다. 저의 영악함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그게 빠를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영악함 때문에 그는 부엘세바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하여 많이 늦어진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그의 여정을 보세요. 집을 떠나 야반도주가 웬 일입니까? 그래서 저 위 바닷나라로 그냥 가지도 않잖아요. 베델에서 그런 바닷나라로 20년 후에 또다시 야반도주 마하나임, 얍복강, 세겜, 와 어느 것 하나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그 야곱이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대요. 애굽으로 내려오래요. 그리로 향하다가 부엘세바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 내려보내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너희를 이 땅으로 다시금 데려오게 할 것이다. 뭐죠? 하나님이 옛날 아브라함이셨던 언약을 갱신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들 모두는요 예외 없이 신실함으로 그 땅을 걸었어요. 그리고 부엘세바를 얻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 부엘세바라는 지명을 직역하면 맹세 혹은 언약의 셈입니다. 그들 모두가 언약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실함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참 별일들이 많은 우리들의 이곳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우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힘드실 때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흔한 이야기예요. 교회에도 별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다가와요. 잘 있던 가족들의 상황은 날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요. 그러나 오늘 저 족장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 모든 상황들은 계속 변하고 또 변해도 별일 많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해보시죠. 신실함으로 걷는 길. 그게 우리를 결국 부엘세바에 이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부엘세바에서 그들 인생의 결론이 되어준 저들의 제단, 즉 예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족장들의 그 길은요, 첫째 소명으로의 길이고요, 두 번째는 신실함으로 걷는 길이고요, 세 번째는 결국 예배자가 되는 길이었어요. 해보시죠. 예배자가 되는 길. 그들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부엘세바에서의 예배만은 특별합니다. 본문에서 보시듯 아브라함은 그 부엘세바에 제단을 쌓고 에셀나무를 심었대요. 뭘 심어요? 에셀나무.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그 땅에서요. 여러분 그날 그곳에 그가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광야에 있는 이 에셀나무는요 아침에 맺는 이슬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상쾌함과 생명력을 주고요. 그 짭짤한 잎사귀 또한 광야의 여행자들에게 귀한 먹거리가 되는 나무입니다. 그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거하게 될 그 땅에 하나님의 쉼과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소망했어요. 제가 아브라함이 돼보았어요. 그 모든 여정을 겪고 드디어 이 부엘세바에서 약속이 성취됨을 보며 에셀나무를 심을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꿈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났던 이삭이 다음날 아침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하며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일평생 수고롭게 나그네로 살아왔던 야곱이 늙은 나이에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며 이 부엘세바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예배를 드렸을까요? 틀림없어.

하나님, 드디어 오래전에 저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다 성취하셨군요. 쉽진 않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였을 거예요. 또 내 인생의 여정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며 저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셔서 가족도 소유도 언약도

0: 일곡에 계신데요. 이쯤에서 붙들고 있는 여러분 생애의 소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서의 성도의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틀림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지금까지 세겜도 있었고요. 베델도 있었고 헤브론도 있었고 애굽도 있었고 그릴 땅이 있었고 또한 브엘세바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여정 생각해 보세요.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광야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꺼내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오늘 이곳에 우리로 이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거점들 시리즈의 첫 번째 지점, 우리가 창세기를 통과하며 함께 구약을 열며 이 아침 함께 그 족장들과 함께 우리가 브엘세바에 멈춰 서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소망의 나무 에셀나무를 가져다가 의미를 부여하며 함께 심어보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며 간구하시죠. 그들처럼 첫째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제 삶을 인도하셨군요. 저로 하여금 딴 길 가지 않고 이 길을 걷게 해주셨군요. 그것도 신실하게 걷게 해주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여정을 위해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여정 족장들의 길을 소명을 가지고 신실함이라는 방법으로 걸어 브엘세바 예배자의 자리에 꼭 이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4-3411번 김해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기로 입단을 해서요. 지금 현재는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있는 최햇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무엇인가요?
1: 창원 극동방송이 지금 이 현재 건물에 있기 전에 그 전 건물에서 저희는 합창단 연습을 했거든요. 제가 1기 들어갔을 때 사실은 기억나는 거는 그 같이 했던 단원들이랑 쉬는 시간에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 혼나기도 혼나고 근데 함께하는 또 단원들이 있고 또 그 시간들이 되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나면 아 제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우리 단원들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나이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일이 없는데 그때 저희가 정기연주회를 이제 홀에서 하면서 앞에 이제 저희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가운데서 제가 찬양하고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약간 저의 재능을 발견하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 극동방송하면 그렇게 찬양하고 함께 또 즐겁게 지냈던 기억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 앞으로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네,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은 사실 합창단 단원들이 학교 콘서트를 갔다 오고 너무 좋았다는 또 은혜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더욱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면 사실 학교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새겨주는 그런 시간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원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창원 극동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극동방송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유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로 출발합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마커스 워십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도 선물 계속됩니다. 등산화 선물, MC 퀴즈, 오늘 MC 퀴즈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는 한 주간 출석 단어 라이브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삼스틱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부에서 가장 먼저 출석하신 분, 2부에서 가장 먼저 출석하신 분께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2부가 시작되자마자 6시 2초에 6시 땡땡분 2초에 우리 4420님께서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2부 1등인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4420님께서 2부에서 가장 먼저 출석 댓글 남겨주셨고 단 2초 차이로 6시 땡땡분 04초에 4833님께서 입장을 해주셨기에 오늘 2부 가장 먼저 문자 보내신 분은 4420님입니다. 4420님 우리 기프티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그 나가는 MC 퀴즈, 우리 문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C 퀴즈, 오늘도 숨은 의미가 있는 줄임말 퀴즈인데요. 고진감래, 고진감래. 이 말은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사자성어가 아니라 MZ세대 줄임말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고진감래, 약간의 힌트를 좀 드리자면 회사 생활과 관련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문장이 좀 깁니다. 문장이 좀

길지만 정확하게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맞춰주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요 고진감래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들어가는 의미라면은 정답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감래 MZ세대 줄임말 정답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 누가의 처방전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주 수요일 내일 모레는 정신과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정신건강과 관련한 내용들 모두 담아서 보내주신다면 이번 주 수요일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누가의 처방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0님께서 1등 놓치기 성공 남겨주셨고 4833님 엥 제가 2등 유유 보내셨는데 단 2초 차이로 2등 하셨습니다. 6시 땡땡분 02초와 04초 단 2초 차이로 2등 하셨어요. 내일 이 시간에도 미션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내일을 노려보시기 바라고요. 1부에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우리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세대 고민상담소 만나봅니다.

0: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의 진짜 고민과 그들을 바라보는 어른 세대의 마음, 그 거리를 줄여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하지만 결코 포기해볼 수 없기에 마련해본 코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며 세대 간의 간극을 조금씩 줄여보는 시간,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에 깊은 애정을 가진 전혜권 목사님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전혜권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자, 목사님 오늘도 MC 퀴즈 한번 여쭤보고 가야겠죠.
1: 네.
0: 고진감래 딱 들으셨을 때 사자성어인 줄 아셨겠죠?
1: 맞습니다.
0: 요 단어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요?
1: 아, 뭐 사자성어로만 들어봤지.
0: 예.
1: MG 퀴즈라고 하니까 아, 이제 내가 함을 갔구나. 모르겠습니다.
0: 예, 요 단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난 단어이긴 한데
1: 네.
0: 우리 또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회사 생활과 관련한 퀴즈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목사님도 요 들으시면서
1: 네.
0: 하나씩 공부를 매주 월요일마다 해주시기 바래요.
1: 네, 알겠습니다.
0: 예, 다음번에 제가 한번 이 모아서 예, 시험을 한번 보던지 해야겠어요.
1: 아, 네.
0: 자, 오늘은 지난 방송 때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던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 썸머 스페셜 전에 특별 방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 잠시 다음 세대에서 벗어나서 우리 부부 고민 상담소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오늘 한번 진행해보고 반응이 나쁘지 않으면 다음 주까지 2주 분량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부부간의 고민도 적극적으로 마구마구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뭐 막 솔루션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1: 네, 예. 아닙니다.
0: 예, 그렇지만 또 함께 나누면서 이제 6개월 차 신혼부부와 또 10년 이상 10년 이상 맞으시죠, 목사님?
1: 20년? 뭐.
0: 20년, 예, 20년 된 부부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부간의 고민,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자, 오늘 부부 고민 상담소 먼저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좀 거룩한 내용으로 은혜롭게
1: 네.
0: 출발을 해봐야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 어떤 의미인가요?
1: 네,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 관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0: 예.
1: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위해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도 예수를 위해 죽으면 그렇게 예수로 살면 완성되는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다. 서로 죽는 관계. 그래서 성경적 부부란 반쪽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남녀가 서로가 완전히 죽고 새롭게 재창조된 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 부부다. 그래서 반쪽끼리 만나면 예,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이 DNA가 달라가지고 서로 적인 줄 알고 맨날 싸웁니다.
0: 예.
1: 네, 완전 죽어야 된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로가 죽어야 하는 관계라고 하셨어요.
1: 네, 죽어서 새롭게.
0: 네, 죽어서 새롭게 되는 관계라고 하셨어요. 예, 내 주장만 바라보는 내 주장만 내세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관계가 바로 부부라고 하셨고요. 이제 뭐 거룩함은 이쯤으로 해두고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로 이 다른

0: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부부,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1: 네.
0: 네, 말씀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얘기를 들어보면 부부 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건 뭐 정말 사소한 것부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1: 네.
0: 네, 어떻게 보시나요?
1: 그러니까 이제 결혼 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집안에서 각자가 평생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작은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너무 폭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0: 폭력적으로.
1: 네.
0: 예.
1: 예를 들어서 뭐 한쪽은 그 집안 전체가 평생 이제 들어오면 집에 씻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소파에 들어눕거나 침대에 들어눕는 게 그렇죠. 괜찮아. 문제가 없어. 그런데
0: 예.
1: 상대방은 너무 폭력적이야. 양말 그 꼬질꼬질한 냄새나는 양말을 신고 침대에 띄어서 딱 그 이불 위에 안착한다. 이거는 너무 폭력적이야. 근데 또 이거를 얘기를 하면 뭐가 어때?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고 뭐 너는 너고 나는 이렇게 되면 이 사소한 것들인데 이게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제다 보니까
0: 예.
1: 상대방에게 이걸 얘기하면 그래서 참 설득도 안 되고 예, 뭐가 문제인데 나는 아무렇지 않다. 예, 고치려 들지도 않고 이런 문제들이 참 싸움의 대부분이 아닌가
0: 예.
1: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0: 여기서 이제 이 싸우고 안 싸우고가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딱 말씀하신 게 저희 부부가 해당이 되거든요.
1: 네.
0: 저는 평생을 씻지 않아도 침대에서 잠깐 자고 네. 일어나서 뭘 하다가 또 침대에 누웠다가 씻고 자기 전에
1: 네.
0: 직전에 씻고 침대에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고
1: 네.
0: 예, 저와 함께 사는 사람은 침대는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공간이다.
1: 거룩한 곳이죠.
0: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해서 저는 그냥 제가 맞추기로 했거든요.
1: 네.
0: 예, 저는 이제 그래서 대신 이제 소파는 공용 공간으로 해서
1: 네.
0: 소파에서는 누워도 되지만 침대는 제가 씻고 들어가겠다라고 제가 맞추기로 했습니다.
1: 네.
0: 예, 그렇게 하면은 싸우지 않는데.
1: 뭐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0: 예,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1: 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쩌고
0: 뭐,
1: 하면 이제
0: 얼마나 더럽다고 막
1: 네.
0: 이러면
1: 내가 그렇게 더럽냐? 이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들어가면 싸웁니다.
0: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면 뭐 사소한 습관 차이 말씀하셨듯이 뭐 씻고 눕는 거, 정리정돈,
1: 네.
0: 청소, 뭐 양말 뒤집어 놓는 거. 치약
1: 네.
0: 짜는 거
1: 네.
0: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목사님은 이런 것들로 좀 다퉜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1: 모르겠어요.
0: 너무 오래됐나요?
1: 이 좀 하여튼 남자들이 문제라고 얘기하면 또 이게 또 이 어떤 성평등의 문제가
0: 예.
1: 될지 모르겠다만 저도 좀 사실 그쪽 비슷했죠.
0: 네.
1: 마음대로 살다가 예, 규칙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참 어렵더라.
0: 네. 쉽지 않죠. 네, 이럴 때 이제 사람이 평생을 살아온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1: 네.
0: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1: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이 그러니까 사실 둘이 같이 죽으면 좋아요. 제일 좋은 건 둘이 네. 같이 죽으면 좋은데.
0: 그렇죠.
1: 잔소리 하는 쪽과 잔소리 듣는 사람 둘 다 같이 죽으면 좋아요. 잔소리를 덜하거나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좀 문화적으로. 퇴행한 사람이 좀 문화적으로 저거 약간 더러운 사람이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 뒤로 물러서고 죽는 게 좋다.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남자가 이런 말도 좀 곤란할까요? 그냥 하여튼
0: 보통
1: 둘 중에 하나가 죽어라.
0: 예.
1: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뭐 그렇죠. 문화적으로 네. 뭐 그런 거라고 하면 뭐 씻고 안 씻고면은 그냥 씻고 가고
1: 네.
0: 치약도. 아래에서부터 짜고 네,
1: 좀 더 더러운 사람
0: 양말도 그냥 예쁘게 벗어서
1: 네,
0: 넣고
1: 좀 더 덜 예쁜 사람
0: 예.
1: 덜 예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0: 오늘 말씀을 계속 조심하시네요.
1: 굉장히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네.
0: 네, 더 나아가서 뭐 소비 문제, 연락 문제, 양가 가정 문제 뭐 어려운 게 정말 한두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중에서 뭐 저에 해당되는 경우는 양가의 분위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집안은 뭐 외부에서 이렇게 언제나 사람들이 찾아와서 같이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뭐 자고 가고 이런 것도 상관이 없었는데 우리 또 함께 사는 사람 집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결혼 초기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1: 네.
0: 네. 이거 맞춰가는 것 자체가 가정들에서 이런 네. 경우에 남편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1: 네.
0: 이런 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1: 그러니까 이제 참 제가 보니까 저도 좀 형제가 남자들이었고 저희 아내는 또 형제가 또 다 이렇게 그 자매들이고 조금 이렇게 여자 자매가 좀 살고 여자들이 많이 사는 가정은 조금 그런 게 어렵 을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을 제가 저도 좀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네. 저도 좀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0: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남자가 좀뭐 역할이 중요하다기보다 서로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된다. 예전에는 무조건 남성 중심이었다 치면, 시댁 중심이었다 치면, 또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요즘은 또좀 친정 중심으로 가고, 시댁은 뭐안 가고.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이것은 무조건 쌓이게 되고 반드시 원망이 되고 어쨌든 나중에 크게 싸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양가 부모님들이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양가 부모님들이 결혼시키면 끝내셔야 돼요.
1: 끝내야죠.
0: 집에도 찾아오지 마세요.
1: 극단적으로,
0: 네.
1: 예.
0: 아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0: 왜냐하면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 마마보이, 마마걸, 안 되고,
1: 안 되죠.
0: 이, 캥거루족.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잖아요.
1: 예,
0: 뭐,
1: 맞아요.
0: 품어 키운다고. 독립하지 못한 자녀는, 결혼.
1: 쉽지 않습니다.
0: 하는 쉽지가 않습니다.
1: 예,
0: 네,
1: 쉽지
0: 그래서
1: 않아요.
0: 좀
1: 예.
0: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 싸우더라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죄송합니다. 오늘 언어가 네, 좀 어려워지는데. 네, 싸우더라도 그렇게.
1: 네.
0: 감사합니다. 네.
1: 네, 우리 2850님께서 서로 죽어야 하는 관계라고 하니까 미랄 같은 관계라고.
0: 아,
1: 서로
0: 너무
1: 죽어.
0: 아름다운 관계죠.
1: 예, 썩어 죽어서 썩어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관계.
0: 네.
1: 자, 오늘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대신 부부 고민 상담소로 함께 해보고 있는데요. 잠시 찬양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 듣는 동안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희지윌의 찬양입니다. 그대를 사랑하기를.

0: 자, 희재윌의 그대를 사랑하기를 띄워드렸습니다. 이 찬양님은 정답이 있었네요.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뭐 서로의 다른 모습을 인정하고 이런 가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찬양이었는데 참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은혜로운 가정이겠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현실로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4833님께서 번데기 허물 벗듯이 옷을 벗고 침대 위에 올려놓는 행동은 어떤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 보통 이제 침대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거룩한 공간으로 여기시는 분들은 그 옷조차도 올려놓으면 안 된다고
1: 하루 종일 입었던 옷을 네. 침대 위에 이렇게 고이 올려두시는 거죠?
0: 그쵸, 그쵸.
1: 네, 그렇죠.
0: 네, 절대 안 되는 행위잖아요.
1: 아, 그렇죠. 그 바깥에서의 그 오염 물질들이 거룩한 곳에 네.
0: 죄악된 물질들이 네.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없게
1: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예.
0: 예, 이런 부분 잘 이, 타협하셔야 됩니다. 예, 협상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이 저희가 다투는 뭐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푸는 것도 한번 보고 싶은데 두 가지 유형들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다투면 곧바로 풀어야 되는 사람.
1: 네.
0: 또 하나는 시간을 갖고 먼저 좀 내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네.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1: 뭐 저는 아주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이라면
0: 예.
1: 저희 아내는
0: 표정이 굉장히 비장하십니다. 네. 예.
1: 전라도에서 또 예. 자라오다 보니까
0: 예예. 예.
1: 저는 인간관계 뭐 있나 당장 풀어야지, 당장 해결해야지. 응? 그 뭐 하루를 뭘 넘기지 말라니. 1분을 넘기면 안 되지 뭐 약간 이런 평생을 그런 쿨한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0: 네.
1: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인데 아니 나만 쿨하지 그 사람은 여전히 좀 마음이 속상할 수 있는데
0: 그렇죠.
1: 내가 그냥 뭐 퉁치면서 빨리 풀고 아 좋다 행복하다 아 이것도 너무 과도한 강압적으로 좀 그 감정을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자지우지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예.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좀 너무 빨리 후딱 감정들을 해치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좀 그런 반성들을 좀 저는 해봅니다.
0: 네. 네. 반성의 시간으로 네. 가져가는 우리 부부 고민 상담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해, 뭐 미안해, 고마워 이런 표현들을 입 밖으로 내는 걸 좀 어려워한다고 아직까지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1: 네.
0: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게 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으신가요?
1: 네, 문화적으로도 그렇죠. 문화적으로도 참 I'm sorry, thank you 뭐 이렇게 하듯이 네. 그게 잘 안 되죠. 안 돼. 네. 그게 사실 친구끼리도 그렇잖아요. 이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한쪽이 미안해하면 아니야 나도 미안해 그러면 해피엔딩인데 미안해했더니 웃긴 소리 하지 마. 평생 저주할 거야. 만약에 뭐 그렇게 한다면
0: 그쵸.
1: 절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부부 사이는 쉽게 절교도 못하고 몇 번 이렇게 사과와 고마움을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실패를 하게 되면 더 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받아들이는 사람이 좀 거기서 멈춰야 된다. 미안해 했더니 그러면 뭐 5년 전 사건 뭐 10년 전 사건 13년 5월 3일 몇 월 몇 시에 당신이 했던 그 행동 이렇게 되면 더 이제 미안해 고마워가 멈추게 된다.
0: 예.
1: 그래서 좀 그때는 좀 이 좀 막 그지그지라도 잠읍시다.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하고 싶네요.
0: 예.
1: 네.
0: 미안해라고 했을 때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막 이렇게 하는 네. 순간
1: 내 말을
0: 들어가죠.
1: 안 따라서
0: 예.
1: 당신이 내 말을 안 따라 순종하지 않아서 당신이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하는 말들은 좀 참는 게 예, 좋다.
0: 예. 이렇게 표현하니까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이 좀 서로 말로 표현해주는 사람이 있고 행동으로만 표현해주는 사람이 있죠.
1: 네.
0: 예, 좀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1: 이제 뭐 스킨십에 대해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만
0: 네.
1: 네. 이제 가정적인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경우들이 있죠. 어떤 가정은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까나주고

0: 미안해, 사랑해, 뭐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도 부모에게 사랑해, 껴안아주고 스킨십하고 이렇게 자라온 또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이제 딱 앉아서 자, 내 마음은 이렇다, 네 마음 어떻고, 네 마음 어떻고, 그래서 속 시원히 그걸 다 좀 풀어내야 대화를 해야 풀리는 집안이 있고,
1: F의 가정과 예. T의 가정이에요. 네. 예.
0: 이 둘이 만나서 한쪽은 무조건 끌어안으려고만 해. 한쪽은 이걸 얘기를 해야 돼. 그때 그 상황을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속 시원히 얘기해야 되는데 어 미안해 뭐 일로 끌어안자. 이제 속이 뒤집어지고 뭐.
1: 환장하는 거죠.
0: 또 이제 좀 끌어안아서 무조건 부부 사이가 맨날 그렇게 말만 해서 뭐 하나 예. 안으면 되지. 근데 또 여기는 막 또 그걸 다 따져야 되고 예,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좀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을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 왜? 같이 자라왔던 형제들도 싸운다.
1: 그렇죠.
0: 똑같은 환경, 문화 환경을 가지고 있는 형제도 붙여놓으면 싸운다. 사람을 붙여놓으면 싸웁니다.
1: 그렇죠.
0: 이해합시다.
1: 서로 이해합시다. 8720님께서 결혼 3년 차인데 한 번도 여행이나 나들이를 안 가셨다고 합니다. 아. 이거 괜찮나요? 아우!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0: 나가셔야 돼요. 추억이 추억만 남는다.
1: 아, 네. 추억만 남는다.
0: 특히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 자녀들이 5살 이전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분위기 그 추억은 다 남는데요. 마음에.
1: 아, 그래요?
0: 네. 그 어디로 갔는지 뭐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 못 하는데 그 따뜻했던 감정 그런 마음들만 남다고 하니까 좀 특별한 추억들은 가족끼리 꼭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1: 아멘. 아, 우리 오늘 특별 편성으로 부부 고민 상담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요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로 만나볼 수도 있는데 비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끝으로 이 시간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사랑과 은혜 하나님, 부부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너무나도 귀하고 비밀스러운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제 남편이 아내를 위해 살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사는 관계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나라는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고 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억한 심정들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내 마음대로 또 정말 내가 나름대로 많이 용서하고 또 많이 용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납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주님의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로 하나 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부부 사이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우리 4420님의 문자를 한번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성남에서 카페를 하시는 분인데 카페에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 따님들 차윤 학생 그리고 차유한 어린이가 저희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목소리 듣고 우리 아빠 목소리보다 더 잘생겼다고 우리 차유한 어린이가 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차유한 어린이 이름 한번 불러주시죠. 차유한 어린이.
0: 차유한 어린이. 감사합니다.
1: 들었죠, 유한 어린이. 예,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다음 주 월요일에도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목소리가 잘생기신 우리 마산충만교회 전혜건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오늘 특별히 부부 고민 상담소에 이어서 루카스의 색소폰 연주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부부 고민 상담소 하고 있는데요. 우리 0720님께서 다음 주에도 부부 고민 상담소 해달라고. 예, 오늘 좀 내용 괜찮았나요? 예, 요런 내용들. 뭐, 저희가 솔루션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저희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서로의 생각이 어떤지, 이렇게 한번 가볍게 나눠보는 시간, 다음 주에도 괜찮다고 하면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유한 어린이 때문에 저도 창원 극동 방송 불러주세요 하시네요. 아, 우리 목사님, 예, 뭐 제가 전화 연결이라도 한번 해드려야 될까요? 예, 또 특별한 시간이 있다면 목사님과 한번 더 전화 연결을 해보는 시간을, 우리 유한 어린이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 그 MZ퀴즈 정답을 먼저 발표를 한번 해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고진감래의 의미를 맞춰주시는 문제였는데요. 2850님께서 또 하나의 창의적인 오답을 남겨주셨습니다. 고등어 급식 나왔다. 진짜 맛있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레몬도 뿌려주세요. 아, 오늘 뭐 아주 그냥, 예, 오늘 좀 컨디션 좋으십니다. 예. 아, 고진감래 정답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죠. 고진감래. 아, 정답은 고용해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갈래까지가 정답입니다. 고용해주셔서 진짜 감사한데요. 집에 갈래요. 라고.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고진감래라고 이 줄임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충격적이시죠? 모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고진감래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고용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갈래요? 라고 하는 게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정답 맞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선물 당첨자도 발표해 드려야죠. 빠르게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산화 당첨자는 바로 3743님입니다. 3743님 등산화 당첨되셨고요. 그리고 화장품 세트는 0842번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우리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우리 당첨되신 분들은 따로 한번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 6월 말이 다가왔네요. 네, 6월 마지막 주쯤에 한번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락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프티콘 당첨되신 분들도 발표를 해드려야겠죠. 아, 1부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주신 분 9507님, 9507님. 그리고 2부는 4420님입니다. 4420님. 그리고 처음으로 문자 보내셨다고 뭐 처음인 듯 저 처음일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요. 0192님, 9742님, 8720님, 4833님까지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제가 번호를 한번 확인을 한 이후에 처음 남겨주셨다면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 1부와 2부 가장 먼저 문자 댓글 남기기 이벤트와 그리고 처음 문자 댓글 남기시는 분들 기프티콘 드리는 이벤트는 일단 이번 주 동안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또 이번 주 동안은 한번 받으신 분들은 조금 있다가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받으시는 거로 하겠고 우리 이번 주 동안은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께 기프티콘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앞서서 우리 9507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사랑의 송가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의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떠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창원 남중고 손병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지금쯤 시험을 끝난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좀 시험 중에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끝내고 후련한 마음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시험이 끝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동시에 어딘가 텅 빈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해방감과 함께 내가 진짜 잘한 걸까? 수고한 만큼 결과가 나올까 하는 불안도 밀려옵니다. 기대했던 만큼 성적을 받지 못했다라고 느껴질 때는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지요. 그땐 왜 집중하지 못했을까? 왜 더 무언가 하지 못했을까? 그럴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성장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귀하게 보십니다. 준비하며 흘린 땀과 눈물, 그 하루하루의 성실함을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비록 결과가 기대만 못하더라도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실망스러운 결과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더 깊이 세워가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지요. 실망감에 그냥 포기할까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믿음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잠언 24장을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의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시죠.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며 오늘을 버텨내는 것,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번 시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든 작은 성공이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 멈추고 돌아보고 다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걸음입니다. 내가 빨리 달리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것보다 나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부족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잠깐 쉬어도 괜찮습니다. 실망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사용하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일을 여전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 더 힘을 내어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고 버텨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창원 남중고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북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들의 유업으로서의 성령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그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유업 중에 하나인 성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업 중 하나가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믿는 자에게 양자의 영, 곧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양자의 영, 곧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업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4장 4절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같은 내용을 말하되 지금 제가 언급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미 이번 시리즈에도 살펴본 것처럼 여자분들도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자도 신부이고. 그러니까 이게 성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말했고요. 남자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래서 이것이 성적인 면을 전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주시되 그것이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유업 중 하나인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건 두 번째.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도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유업입니다. 심각한 게 이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 우리 속에 와 계신다. 동의해요. 근데 그 다음은요. 그냥 그것만 믿어요.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자리가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신다. 이것만 믿어. 그것만 고백해.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심각해요. 오늘 교회,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은 어떤가요? 제가 보면 적지 않은 사람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가능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즉 아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유업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후에도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저는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유업입니다. 작은 첫 번째, 후속적인 역사도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 유업입니다. 제가 큰 제목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11.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시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하나님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신 삶을 살펴보면서 기도 응답의 유업, 열방의 유업도 같이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보기에는 동일한 내용을 말하면서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좋은 것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결국 성령이시다. 그래서 누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페트로나 주석만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누가가 인간이 주는 좋은 것에 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질적인 차이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인 성령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오순절 이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선물 곧 복음의 물결이 온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R.C. 블라이트라는 학자가 An Exegetical Summary of Luke 1장에서 11장, 그러니까 1 to 11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뿐 아니라 심지어 가장 고귀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성령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그리고 이 선물은 모든 필요한 은사를 포함한다. 아멘. 근데 여기서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속적인 성령 역사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말하는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을 가리키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걸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셔 성령을 보내신 거잖아요. 오순절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냐는 거죠. 이 말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이미 이건 성취되었으니까. 성취되었으니까.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 정도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럼 그걸 의미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이 구절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이 구절은 후속적인 성령 역사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무슨 왜 그러느냐. 심지어 존 칼빈도 그렇게 이해했더라고요. 존 칼빈도 이 부분이 성령의 역사들, 은사들을 가리킨다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순절 이전에 공생애 때 하신 말씀은 맞지만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은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를 위해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신약의 교회의 신앙의 지침서로서 쓰여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절이 오순절을 의미한 거였으면 이 구절이 여기 들어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을 응답하실 것을 그토록 강조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그토록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면서 그러면 하늘을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이 말이 나올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성취된 거라면. 그러니까 이것은 오순절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 것이 명확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의 맥락과 강조점을 봐도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에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1권, 2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시는 대로. 근데 누가복음 사도행전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조금만 읽어봐도 금방 알 수 있고요. 누가복음도 명확하게 그렇거든요.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성령을 구하라고 그토록 하나님이 강조하실 것을 이제 응답하실 것을 강조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실 것을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게 오순절을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전혀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정리한 학자 중에 하나도 그분이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커멘터리라는 주석 시리즈에서 그 누가복음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잘 말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커멘터리 주석 시리즈는 미 남침례교단 학자들이 쓴 책이거든요. 주석 시리즈거든요. 제가 뭘 의미해서 이렇게 말했냐면 미 남침례교단 학자들은 오순절 은사주의처럼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쓴 주석인데 그 누가복음에서 닥터 R.H. 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우리말로 번역해서 말씀드릴게요. 명백하게 누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무엇보다 성령이었다. 성령은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부분적인 실현을 가져온다. 여기 성경 구절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임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적이에요. 이미 임했지만 온전히 임한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임해요. 그런데 아까 그 학자가 말한 것처럼 뭐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더 임하기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 속에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오이코스에, 여러분의 남녀 전도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력하게 실현되어지기를 추구한다면 여러분 성령 구해야 돼요. 왜?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거든요. 실현시키신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누가복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다고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강조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강조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용어 대신 생명 혹은 영생이라는 용어가 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살펴볼 때도.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강조가 들어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강조와 아울러 누가복음 사도행전 모두 성령에 대한 강조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성령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까 그 누가복음의 이 학자도 닥터 슈타인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는 부분적일지 몰라도 실현시키는 게 뭐냐? 성령이라고요. 그건 세 번째,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더욱. 아멘. 작은 첫 번째, 신약시대 우리 신앙은 성령에 관한 삶입니다. 아시고. 작은 두 번째,

육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나 고린도 후서 1장 21절만 하더라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렇게 어순이 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끝까지 읽어야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하게 잘 번역되어 있어요. 이렇게 It is God. 하나님이시다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굳건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시기에 우리를 세워가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다음 구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갔습니다마는 우리 신약시대 신앙생활은 성령에 관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그 새 언약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여기저기에. 그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예요. 여러 군데 그 외에도 있지만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얻으리라. 맺으리라. 새 언약.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구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시내산에서 맺을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따 나중에 보시면은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데 우리가 죄에 타락해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 속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에 대해서도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근데 시작 성경에 아까 와서 보니까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시죠. 성령이. 작은 세 번째, 적극적으로 성령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을 더욱더 구하는 자리에 포도나무께 모든 지체들이 서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죠. 그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그 후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까 우리가 자녀임으로 그 유업으로 양자의 영을 주셨다.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로 부른다. 그러면서 바로 윗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성령을 주셨느냐?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고요. 근데 이 구절만 보더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게 한다. 이 말은 많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또 강조할지 모르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다고 그러면서 참다운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

0: 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걸 믿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데, 여러분은 오늘 바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냐고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같이 묶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역이면 사역, 리더십, 리더십, 아까 설교면 설교, 뭐가 설교냐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에 대한 이해만 올바로 해도, 예배면 예배, 성도는 예배 나올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무슨 자세를 가지고, 뭘 추구해서 나와야 되느냐고요. 이거에 비춰서 말한다면. 이 하나하나를 따지면 우리는 너무나 옆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무장되어야 해도 그렇게 말하면, 아, 그 목회자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평신도가 이러고 있는 거죠.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냐고요. 여기 어디에? 예수님의 대의임령 보셨나요? 어디에 써 있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나 팽배한 주변의 사고에 젖어 있어가지고, 찌들어 있어가지고, 그게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말씀에 전혀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본, 문화 가운데는 뭐도 포함되느냐? 성령의 기름과 은사도 포함된다고요. 믿으십니까? 일은 성령이 하시니까요. 근데 여기 같이 가야 될 게 있어요. 같이 가야 될 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더 성령의 은사, 역사를 사모해야 한다고요. 우리 모든 면에서. 선교 삶을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심지어 자녀들,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 삶이 변하는데, 이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영적 괴물돼요. 자, 이제 마칠 텐데요.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없이 가능할 거 없어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본체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령, 성령님, 아들 되는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 성령님과 관계해서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토록 성령님 역사를 더 사모하고 계시냐고요. 갈망하시냐고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그분의 능력을 힘입기를, 그분의 기름 부음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요, 잘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해야 돼요. 이 일은 기름 부음이 이루시거든요. 찬양과 경배요, 기름 부음이에요. 리더십,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성품이 같이 가고 다모하지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 세우실 때 기름 부으시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맺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어난 모든 일 기름 부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기름 부음과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지만 어느 교회보다 더 어린 교회였거든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래서 포도나무께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그거부터 새롭게 늘 해야죠. 지속적으로 살고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고 계신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통치,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통치하시고 강력하게 우리 삶 안에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심지어 성령이 주신 지식으로, 그 의미에서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까지 더 사모하고 의지하고 무장되어지는데 자라나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82-1001번 포도나무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2: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에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펼쳤죠. 코로나 이후 소원해졌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복원됐다는 국제적인 평가가 나올 만큼 친밀한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수년째 대북 제재를 받아왔던 북한이 이렇게 중국과 다시 가까워지고 게다가 시 주석이 직접 방북까지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중국도 북한에 기대하는 바가 있고 얻고자 하는 게 있을 텐데요. 이런 중국과 북한의 밀착을 바라보며 우리 정부와 한국교회는 어떤

0: 대응과 자세를 갖고 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의도를 분석해보고 북한과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와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기도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었던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남북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네, 자, 북한 방문 소식을 중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2: 중국의 CCTV, 중앙TV하고 신화통신은 시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 등이 탑승한 전용기가 6월 8일 정오께 평안순환공항에 도착했고
1: 네.
2: 또 김 위원장과 부인 이설주 여사가 영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주석은 2019년 6월 20일부터 21일 처음으로 북한을 찾았고 7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1: 네, 자 북한이 이때 시주석을 환영한 내용도 정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대대적인 환영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였죠? 어땠습니까?
2: 예, 평양 순안공항에는 시주석이 도착하기 전부터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요. 또 공항 청사에는 대형 북한기 인공기와 중국 오성 홍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1: 네.
2: 또 습등평, 북한에서는 습등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1: 네.
2: 시진핑 동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또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불패의 친선 단결 만세 등 환영문구가 한국어와 중국어로 공항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주석이 평양에서 내린 뒤에는 양 정상이 악수했고 또 북한 어린이가 시주석 부부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1: 네. 그리고 뭐 평양에 도착해서도 또 김일성 광장에서도 시주석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더라고요.
2: 예, 시주석을 환영하는 의전 차량 행렬이 경호 오토바이 편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평양 개선문을 통과해 평양 시내로 진입했고요.
1: 예.
2: 또 거리엔 양국 깃발이 달려 있었고 수많은 군중이 꽃과 풍선 흔들며 환영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또 군악대가 국가를 연주하고 예포가 21발이 발사됐습니다.
1: 네.
2: 기병대를 필두로 의장대에 사열이 있었습니다. 환영식은 이렇게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 네, 자 북한이 혈맹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방북을 한 것에 정말 열렬히 대대적으로 환영 행사를 벌였는데 또 이때 양 정상 간의 스킨십도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예, 저녁까지 이어진 행사에서 시진핑 김정은의 브로맨스는 마오쩌둥 김일성 시기를 연상케 한다 할 정도로 돈독했습니다.
1: 네.
2: 또 동반한 영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이설주 여사의 속삭임도 친정 어머니와 딸처럼 친밀하고 극진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1: 네.
2: 코로나 이후에 소원해졌던 북한과 중국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1: 네, 벌써 한 주일이 지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또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목사님 분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이 시진핑을 왜 방북했을까 하는
1: 네.
2: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중국의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북한은 무역량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1: 예.
2: 또 이 역할은 러시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고요. 남한은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한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1: 예.
2: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경제 의존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고화되는 의도가 있고요.
1: 예.
2: 또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절실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을 통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중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북한을 통제하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1: 예.
2: 궁극적으로 중국은 그 한반도를 통해 태평양으로 나가려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중국의 대한반도, 대북한 전략은 이 흐름 속에서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1: 네.
2: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것은 낮은 선봉을 통해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항구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고요.
1: 네.
2: 그리고 남북이 중국의 의도대로 통일된다고 하면 중국은 한반도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고 또 이것은 미국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북한을 다루게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1: 예.
2: 두 번째로는

0: 북한의 입장에서는 왜 시진핑 국가주석을 초청했을까? 예. 북한은 지금 핵 비핵화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비롯해서
1: 그렇죠.
0: 위협을 받고 있는데 중국의 지지를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는 거론을 안 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을 묵인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이것은 대미 관계에서 북한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또 북한은 현재 지방발전 20승 10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물자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네. 상황이거든요. 이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북핵에 대한 중국의 지지, 경제 발전을 위한 물자 지원, 또 대북 경제 의존도가 90%에 있다고 하는 북한 입장을 중국에게 잘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 관계가 강화되고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이 옵션을 많이 가지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남한은 입지가 적어지게 되고 필요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1: 네.
0: 예. 더구나 남한의 한류의 북한 유입이 위협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남북이 교류한다면 북한은 더 큰 위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남한과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 대안으로 중국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위협을 낮추면서도 북한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북한에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데 북한이 중국을 의존하지만 사실은 북한은 중국 카드와 남한 카드를 모두 가질 때 더 입지가 좋아지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그렇게 지지하기보다는 좀 이용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양수집평할 수 있는 전략을 한국이 북한에 제시하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0: 예, 네 번째로는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면서 남한과 교류할 수 있는 길은 많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일테면 중국이나 베트남은 공산정권을 유지하면서 자본주의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자본주의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럴 때 북한에게 중국은 안전한 파트너가 아닐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북한의 경제를 예속화하려는 의도가 있고 또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남한은 이 점을 잘 활용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1: 네.
0: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한 해설을 할 때 북한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좀 유익하게 하는 것 같은 평가를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북한이 망하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변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한에 의해서 북한이 망하면 북한 동포들은 남한을 미워하게 되겠죠. 통일이 어려워집니다. 또 북한이 망하는 상황이 오면 남북이 통일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는요. 이 급변사태 속에서 미중일러 강국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 미중일러의 이익에 우선 반영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남한의 입지는 약화되기 때문에 통일은 고사하고 북한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북한이 변한다는 것은 남북한이 교류 협력을 통해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1: 네.
0: 물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지만 미래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유익할 수도 있고 유해할 수도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전쟁 논리로 북한을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똑같은 전쟁 논리로 북한과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네.
0: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북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통일하는 것이라면 한국교회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자, 오늘 나눠주신 또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 구체적인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는데요. 목사님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진핑의 방북으로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이용만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두가로 묶어두고 중국을 통한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을 통해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교류해야 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에서 다시는 피 흘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교류협력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평화의 사도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북한 바로보기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1: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던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0: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 시기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8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 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성결교회 담임목사 위임 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 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의 태어남도 또 거듭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듯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우리는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수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 기대하면서 풍성한 찬양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주의 손길 이곳에 사랑 이야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방송에 함께 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김대환의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 그리고 세바찬의 영어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또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수고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손길과 희생이 필요하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계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찬양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회복의 시간 되고 계시는지 문자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9459번님께서 문자 주셨었는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산골마을 작은 교회를 23년째 섬기고 있는 사모인데요. 새 목양지로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귀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목회하시느라 고생하고 애쓰시고 계신 이 땅의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9459번님 사모님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879번님께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찬송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찬송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엔젤 보이스의 십자가 찬양까지 함께 은혜로운 시간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7756번님께서는 나의 등뒤에서 이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과 요즘 젊은이들에게 제가 붙들었던 이 찬양 너무너무 들려주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역사가 흐르는 것이고요. 또 전수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잠시 뒤에 이 찬양 함께 듣고요. 그리고 1751번님께서는요. 굴착기 가지고 괴산교회에 가서 도와주고 다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작지만 건설 사역 할 수 있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두 분의 신청 찬양 이어들으시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문자 꼭 보내주시고요. 신청 찬양 기도 제목 모두 좋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수고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도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회복하는 시간 되시고요.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문자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1976년 6월에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납치돼서 254명의 인질들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감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테러범들이 100여 명의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질들만 석방하자 이스라엘은 특공대를 보내서 테러범을 사살하고 인질들을 구출해냈다고요. 무려 4,000km나 떨어진 곳에서 인질을 구출해야 되는 어려운 작전에 성공해서 엔테베 작전 이런 영화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영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7시간 반 동안 항공기로 이동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한두 사람이 흥얼거리며 시작한 노래는 곧 다 함께 부르는 합창이 되었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33편 1절의 노래로 히네마토브 찬양인데요. 히네마토브는 유대인의 안식일 축제에 불리는 노래라고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을을 히브리어로 히네마토브, 우마나임, 쉐베타힘, 감야드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는데요.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위기 상황 가운데 부르는 히네마토부,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참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요. 이 지체가 연합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그리고 사회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사귀고 싶어하는 친구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할메이트라고 하는데요. 할머니와 메이트의 합성어입니다. 요즘같이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할머니처럼 포근하고 안정감 있는 친구가 가장 이상적인 친구인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더 든든한 예 메이트가 있습니다. 예수님 메이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이연수의 브랜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셨죠. 우리를 돌봐주시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시는, 때론 엄격하지만 거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 삶의 길에서 힘들 때, 신앙의 싸움에서 지칠 때 잠시 멈추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클래식 콰이어의 주 은혜임을, 기프티드의 친구야 띄워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할메이트를 넘어선 예메이트 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며 한 걸음씩 성장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끝곡으로 김도현의 주님여 이 손을, 김하정의 아바아버지 띄워드립니다. 전혜권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장세기. 다말이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녀의 태 속에 쌍둥이가 있었다. 아이를 낳을 때 한 아이의 손이 나왔다. 산파가 그 손에 붉은 실을 묻고 말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아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아이의 손이 도로 들어가더니 그의 동생이 나왔다. 산파가 말했다. 동생이 밀치고 나왔구나.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했다. 곧이어 그 아이의 형이 손에 붉은 실을 감고 나오니 아이의 이름을 세라라고 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가자 바로의 신하로 왕실 일을 도맡아 관리하고 있던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들에게서 요셉을 샀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되었다. 그는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알았다. 그는 요셉이 몹시 마음에 들어 그에게 자신의 시중을 들게 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의 집에 있는 것이든 밭에 있는 것이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두루 미쳤다. 보디발은 하루 세끼 밥 먹는 일만 신경 쓰면 되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남자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모든 소유를 제게 맡기시고 집안일에 대해서는 일절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저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다만 그분께서 제게 맡기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주인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분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졸라댔지만 요셉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와 같이 자기를 거절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일을 보러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집안의 종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그의 겉옷을 붙잡고 말했다.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요셉은 그녀의 손에 겉옷을 버려두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그가 겉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뛰쳐나간 것을 알고는 종들을 불러 말했다. 이것 좀 봐라. 저 히브리 놈이 본색을 드러내서 너희 모르게 나를 유혹하려 하는구나. 저놈이 나를 욕보이려 해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내 고함과 비명 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겉옷을 내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9장 15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특별한 순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단하거나 크지 않아도 바른 것을 선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는 삶, 그 길을 따라가며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꿈이 있는 자유의 그대 주님을 만나려거든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순간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평범한 하루들입니다. 때론 말씀을 알고도 그냥 지나칠 때가 있기도 하고 작은 선택 앞에서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순간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하나씩 바로 서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Ron Canoli의 For the Lord is Good, Erwin Slaughter의 Made Me Glad, 이스라엘 휴튼의 Friend of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벳의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오영은의 쉬이 기대어 말하진 않을래요, 이화연의 그렇게 오늘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1229번 쓰시는 분께서, 김도현님 안녕하세요 그러시면서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6804번님은 하루를 극동방송 앱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앱 설치해서 이분도 들으시나 봅니다. 앱으로 설치하면 솔직히 요즘 라디오를 이렇게 뭐 차 운전하지 않는 이상은 집에서 듣기가 좀 어려운데, 앱으로는 어디서든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이분도 아마 앱으로 하루를 함께 한다고 하시니까 반갑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청해 주신 소원이란 찬양은 마지막 곡으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브룩 리거트 우드와 브랜든 레이크가 함께한 Honey in the Rock, 조시 볼드윈과 젠 존슨이 함께한 Made Me More, 그 존 레딕이 부른 God Turn It Aroun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가까운 사람의 위로만큼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위로와 격려는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려도 있습니다. 심리상담 전문가인 브래드 헨브릭 목사님에 따르면요, 상담과 위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듣는 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브래드 목사님이 쓰신 전문 상담가처럼 경청하는 7가지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관심을 계속 보인다. 두 번째, 손짓, 눈빛, 앉은 자세와 같은 몸짓까지도 집중한다. 상대방의 의중을 이해하기 위한 명확한 질문을 던진다. 적절한 타이밍마다 대화의 요점을 정리한다. 듣고 있는 내용에 적당한 대답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상대방의 대화를 기도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적당한 대답을 못 찾을 땐 질문으로 받는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대화는 답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고요. 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한번 마무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어쩌면 난 기도할 때마다 내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말을 듣고 분명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이제 앞으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범키의 찬양입니다. 공감.

지금 여러분께서는 교통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늦은 시각 교통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별그대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실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뭐 육아 때문에 아직까지 깨어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지금이 출근 시간이라 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들으시면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교통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로할 때 같이 울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잘 됐을 때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요. 그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하는 거는 저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브래드 목사님의 말씀처럼 잘못된 위로와 격려는 오히려 해가 되고 또 오해가 되기 때문에 저도 위로할 때는 말을 더 아끼려고 합니다. 경청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 계시다면 우리 교통방송과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찬양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외롭다고 또 쓸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동방송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든 기도 제목이든 좋습니다. 문자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저희가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영적으로 침체될 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함을, 또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스스로 책임을 묻는 괴로운 소리들입니다. 죄책감, 수치심, 스스로 정죄하는 소리가 너무나 클 때면 우리는 낙심해 주저앉을 때도 있죠. 죄의 목소리는 크다, 그러나 용서의 목소리는 더 크다고 무디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실패와 정죄를 속삭이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이미 다 이루셨음을,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세상 가장 큰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큰 죄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예수나를 오라 하네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준모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남궁 송옥의 걸어가세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밥 카플린의 만세반성 열린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사랑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사라 그룹스의 There is a Redeemer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앵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벳의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응제의 내 주를 가까이 하기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현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캠프 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보금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을 보면 흉흉하고 또 어려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또 눈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기준 아래서 살아가야 할까요?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같이 죄를 짓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허비하며 순간의 쾌락을 위해 또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주의 길을 그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삶. 그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죠.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이 세상 험하고 함께 하셨는데요. 세상은 험하고 나의 믿음은 또 내 능력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비루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과 상황이 너무나 크게 또 넓게 많이 또 펼쳐지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누리는 사람만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북한의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녘 땅에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동행함의 기쁨을 오늘도 사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가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고요. 또 찬양도 함께 하시면서 외부의 소식들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함께하고 계시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휴대전화 또는 지능형 손전화기로도 듣고 계실 텐데, 며칠 전에 중국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문자가 한 통 왔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중국에 계신 분들도 가능하시다면 플레이스토어나 또 앱스토어에서 FEBC 저희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로드 하시면 이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의 간증 두 번째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하시죠.

0: 다동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끄셨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분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솔 자매님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그러면 북한을 떠나신 지 한 2년이 채 안 된 기간 만에 대한민국에 오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오셔서 어떠셨어요 처음에?
1: 신분을 가졌다 라는 안정감도 있었고, 그 전에 한국을 딱 도착하자마자 그 공기가 이게 여기가 내 나라구나. 눈물이 나네요. 예, 네, 그런 안도의 그런 마음이 많이 들, 안정감. 네, 안도하는 마음. 그 중국 땅은 물론 거기서도 먹고 사는 거는 어찌됐건 그 나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북한보다는 잘 사는 나라였지만 항상 그 불안과 그거에서 그런 마음에서 제가 떨고 살았는데, 한국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 이제는 평안함이 제 안에 있었고, 그 공기와 그 바람 이런 거를 느끼는데 뭔가 모르게 그 내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동질감과 함께 그런 따뜻함이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걱정이 없겠구나.
0: 중국에서의 느꼈던 거와는 또 다른.
1: 네, 맞습니다.
0: 그치요? 예. 그때 감격, 또 감동, 안도감이 지금도 생각이 생생하시

0: 인가 봐요, 그쵸?
1: 네.
0: 예.
1: 저도 지금도 그때 그 마음에 제가 미국도 갈수 있고 뭐 이렇게 삼국을 거쳐서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왠지 모르게 한국에 가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0: 네.

0: 같아요. 네. 더 좋은 나라, 더 발전된 나라도 있을 테지만 저는 내 조국의 반쪽짜리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온 것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내 고향은 떠났고 내 부모 형제하고는 헤어졌지만 그 한반도의 반쪽에 난 항상 있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됨을 계속 느끼고 삽니다.
1: 그렇게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우리 나솔 자매님은 처음에 어느 지역에 정착하셨어요?
0: 저는 경기도 쪽에.
1: 네. 처음에 정착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0: 저희가 이제 나오면 임대 아파트라는 아파트를 주는데 봉사자분들이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지금은 그것도 정말 감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그 네모 반듯한 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되게 썰렁함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안도감과 동시에 썰렁함도 많이 느끼고 허전함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네, 한 단계가 해결이다면 그렇죠. 그 다음 단계의 어려움이 또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뭐 쫓기고 그런 불안함은 없지만 대신에 허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밤에나 엄청 대한민국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1: 네.
0: 나는 지금 누구 여기는 어디 약간 이런
1: 외롭기도 하고
0: 쓸쓸한 감정이 들고 먹는 거 맛있는 거 잘 먹어도 그렇게 그게 마냥 기쁘지는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 과연 인간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과연 정말 행복일까 이게 내가 꿈꾸는 삶일까 그런 여러 가지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1: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시고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0: 제가 그때 그 교회는 저희가 이렇게 하나원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영락교회에서 저희 하나원으로 나오시는데
1: 그렇죠.
0: 그때 이제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믿음은 없지만 그 십자가에 이끌려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시는 그 분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그때는 그냥 불안한 마음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제 안 잡히게 해주세요. 제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빨리 그렇죠. 한국 가게 해주세요. 자 원하는 거를 계속 쏟아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일요일만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가고 그러고 돈도 별로 없는데 헌금을 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 저의 신음이었던 것 같고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끈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막 뱉고 나오면 순간 마음이 되게 평온해지고
1: 그렇죠.
0: 갑자기 담대해져서 걸어간 다리가 안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의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찬송가도 하고 막 뭐 예배도 드리고 성경책 나눠주시고 하는데 뒤에 이제 영락교회라고 직인이 딱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이렇게 큰 교회가 오는 거 봤을 때는 여기는 믿을 만하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1: 네.
0: 멀어도 저희 집에서 좀 꽤 멀었고 저는 경기도에 살고
1: 그렇죠.
0: 교회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갔었어요 교회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가면 교회에서 반갑게 맞아주고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어요. 대학교를 학생들에게 뭐 장학금 제도도 있고 뭐 이것저것 어찌됐건 교회 가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그 마음이 있었고 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1: 네.
0: 그래서 교회는 계속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예, 결국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고
0: 네.
1: 이끄신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불안한 마음을 또 없애주시고
0: 네.
1: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던 주님의 뜻 가운데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나솔 자매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나솔 자매님과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더 신앙생활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솔 자매님 오늘 참 힘드셨을 텐데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탈북민 신앙가족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문이 공개됐지만 핵심 쟁점의 상당수는 후속 협상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합의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세계 에너지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주요 7개 나라의 정상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열차의 범죄자 호송칸이 상인과 장사찜 운반 공간으로 이용되어 온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노래 가사 왜곡과 속어 사용을 문제 삼으며 안전원들에 대한 사상 기강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불닭볶음면을 비롯한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식품업계 성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네 번째 연속 동결인데요. 이번 결정은 케빈 워시 의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쟁 기간 급등했던 국제 유가의 영향이 물가에 반영되고 있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올라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고용시장과 소비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5월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17만 2천 개 증가했고 소매 판매도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쟁 충격에도 미국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물가 압력이 계속될 경우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을 70% 안팎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 유가와 물가 흐름이 미국 통화 정책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가 공개됐지만 핵심 쟁점 상당수는 여전히 후속 협상 과제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의문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핵시설 검증 방식이나 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문제 삼아온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친이란 무장세력 문제 역시 합의문에서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또 미국은 즉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은 30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전문가들은 해협 내 기뢰 제거 작업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역시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은 앞으로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지만 과거 이란 핵 협상의 타결까지 20개월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핵 프로그램 검증과 제재 해제 범위,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세력 문제 등은 양측의 입장차가 큰 사안으로 꼽혀 향후 협상의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 서명하면서 양국 간의 합의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중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서명된 문서가 이란과 중재국들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핵 문제와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란 재건 문제 등을 놓고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란 측은 양해각서에 페르시아어 공식본을 함께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후속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절차와 검증 방안 마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자신의 주요 외교 성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후속 협상이 안정적으로 진행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계기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동산 화석 연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각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으며 관련 산업을 선도하는 중국의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에 따르면 지난 4월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한 비중은 22%로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제품 수출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했으며 풍력 터빈과 배터리, 전력 설비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이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산업 구조 변화까지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각국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관련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춘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가이아나 등 새로운 산유국들도 국제 원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에너지 지형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지난주 열렸던 회의에서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요구했습니다. 당초 정상회의 사전 의제에는 한반도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동선언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사이버 범죄 대응, 납북자 문제 등이 포함된 건데요. 특히 정상들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국제 금융 질서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들입니다. 북한 열차의 범죄자 호송용 칸이 상인들과 장사짐을 실어 나르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범죄자를 호송하던 안전원과 열차 승무 안전원이 단속한 사용 문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관행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방 간 이동이 제한돼 열차가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여겨지는데 일부 철도 관계자들이 웃돈을 받고 상인이나 물품을 몰래 실어주는 일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없는 날에는 상인들과 짐이 단속칸을 채우고 범죄자가 있는 날에도 함께 탑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범죄자보다 장사꾼이 더 많다며 단속칸이 사실상 장사칸으로 변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관련 승무 안전원이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조적인 부패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철도 부문의 만성적인 부패와 뇌물 관행이 계속되는 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또 다른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거나 속어를 사용하는 안전원들의 행태를 문제 삼으며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안전국 학습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노래나 왜곡된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사상적 해이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과 국가를 찬양하는 노래의 가사를 현실 풍자 형식으로 바꿔 부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당국은 이를 단속해야 할 안전원들까지 이런 문화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안전원들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속어나 은어를 함께 사용하는 문제도 비판하면서 주민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장마당 단속 과정에서 안전원들까지 주민들이 쓰는 속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점이 문제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당국은 이를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사상적 해이의 표현으로 규정하며 강한 경계심을 주문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학습이 안전원들의 사상적 기강을 다잡고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VOA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입니다. 미국이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총 10억 달러가 넘는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미국의 8억 달러 지원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자금이 최소 37개국에서 식량 영양 지원 사업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칼스파우 WFP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 대행은 이번 지원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며 레바논의 기아 대응 활동 확대와 IT 실향민 가정 현금 지원,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피해 지역 식량 물류 공급망 강화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세계식량계획에 8억 달러, 유니세프에 2억 1,8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며 에티오피아와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건과 아동보호, 식수위생, 물류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인데요. 불닭볶음면을 비롯한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식품업계 성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 브랜드는 최근 누적 판매량 100억 개를 돌파하며 대표적인 글로벌 식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현재 불닭 제품은 100여 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연간 판매량만 20억 개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1초에 60개가 넘는 불닭 제품이 팔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식품업계는 최근 판매량과 성장 속도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맛이나 가격 경쟁력만으로 승부하기보다 소비자들이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건강을 강조한 저당, 고단백 제품과 강한 매운맛, 독특한 재미를 내세운 제품들이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업계는 K푸드가 단순한 식품을 넘어 콘텐츠와 캐릭터, 브랜드 이미지를 결합한 새로운 문화 상품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3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 지역은 전 지역에 잿빛 구름이 잔뜩 끼면서 다소 흐린 하늘빛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종일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모두 1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도 내내 구름이 가득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7도로 시작해 낮 최고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7도, 청진 15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2도, 청진 1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해상 모두 구름이 많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m에서 2m, 서해 북부가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23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또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 탈북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또 필요한 분들 있으시죠?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은 70년, 경량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출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세계적으로 50만 부가 팔린 경건서적 레디컬이라는 책은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진짜 제자의 모습대로 살자라고 당부하는 책인데요. 책의 저자인 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세상에 지지 않는 성도를 세우는 공동체의 여섯 가지 실천사항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개인주의를 버리고 이 땅에서 하늘의 공동체를 재현하라. 두 번째, 아침과 저녁에 함께 하나님을 찾는 경건 생활을 공유하라. 세 번째,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 네 번째, 세상 문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본을 보여라. 다섯 번째, 사회 취약계층을 찾아가 정의를 실현하라.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구체적 결단을, 그 실천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뿐임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실천하며 바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우리 북녘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말씀을 통해 제자로 살아갈 힘을 얻고 오늘도 견디며 살아가는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믿음과 소망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출발해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셨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환난을 당할 때도 그 어떤 상황 중에도 평안을 구하며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승리의 깃발을 함께 거머쥐는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찬송 함께 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마지막으로 신앙 때문에 따르는 사람.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한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천국의 소망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랬어요. 찬양과 감사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은다고 했습니다. 봉사하고 싶은

0: 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송명희 찬송 시집에서 어찌하여 주님은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초라하게 나셨습니까? 있는 곳이 많으나 낯을 곳이 많지만 어찌하여 주님은 작은 구유에 임하셨습니까? 거처는 많으나 빈 곳이 없어서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하지 않아서 우리 주님은 말구에 오셨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초라하게 나셨습니까? 거처는 없지만 나실 곳은 마땅히 않았지만 주님은 그늘에 앉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오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를 왜 쫓아야 합니까?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나는 그 예수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예수를 따라야 하는 우리들 계속해서 가깝게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에 이어서 주께 가까이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나무엔의 찬송 함께한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도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 이어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3개월 차 함경북도 중진시에서 온 이옥희입니다.
1: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진이 고향인 이옥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남한 정착 3개월 차 우리 4개월 차쯤에 접어들고 있는 이옥희 선생님과의 이야기, 북한에서 어떻게 또 강을 건너게 되었는지, 장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중국이 중국인 줄도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강을 건너고, 그리고 중국에서 함께 지냈던 어여쁜 딸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지금 수도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야기까지, 이곳에서의 일상들까지 나눠주셨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바로 모셔볼게요. 이옥희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사슴공장에서 처음 이제 1차 탈북을 하시고 나서 1년 동안 일을 하시고, 아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북한에 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시어머니를 다시 모시기 위해서, 예, 북한으로 갔다가 나오는 과정 중에서 교화소에 들어가게 되셨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탈북을 감행하셔서 그 3차 탈북도 사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0: 예,
1: 왜냐하면 그렇게 몇 번에 걸치다 보면, 물론 다 들키신 건 아니었지만, 보위부로부터의 감시가 더 심해지잖아요.
0: 예.
1: 그거를 또 피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그러면 얼마나 머무르신 거죠, 탈북 이후에?
0: 2004년도에서부터 25년도, 2025년 2월까지, 2월 25일 내가 여기 대한민국으로 오자고 시도하고 버스를 탔으니까 한 거의 20년 됩니다.
1: 와, 20년 동안, 네, 중국에서 사셨어요.
0: 네.
1: 그것도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동네에서 주로 사셨다고요.
0: 예.
1: 중국어가 처음에는 되게 생소하셨을 텐데 어떻게 익히게 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언어잖아요.
0: 그러니까 처음에는 밥을 먹자고 하는 것도, 청소하겠다는 것도 버버리처럼 손으로 밥 먹자 이렇게 청소한다 버버리처럼 한 6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1: 몸짓 언어로 해서,
0: 예,
1: 사셨어요.
0: 예.
1: 그럼 20년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한 곳에서 계속 머무르셨던 거예요?
0: 예.
1: 한 곳에서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다 보면 이 삶의 변화를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도전이잖아요.
0: 예.
1: 이 도전을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도 굉장한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의 동력이 뭐였어요?
0: 우선 첫째, 북한의 생활에 너무나도 지옥감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난 그렇게 안 살리라. 이것이 첫째였고,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 중국에서 살 때 내하고 함께 하는 그 시아버지, 함께 하는 그 하는 그 사는 그 시아버지 누이가 예수님을 믿는
1: 기독교인이
0: 됐습니다.
1: 세상에.
0: 항상 그 늙은 나이든 분이 책상에 앉으면 여기에다 요만큼 십자표들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1: 와,
0: 듣더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거기 중국말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 못 듣고,
1: 네,
0: 무슨이라 하는가 이러면서 들었지만 점차점으로 2년 3년 있다가 말을 알아듣게 되니까 이 라디오를 듣는 것이, 이런 거 조그만 거 놓고 듣는 게 나도 같이 듣게 되면서, 아, 이 세상에 하느님이란 게 있기나 있는가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 고모하고.
1: 그 라디오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었어요.
0: 예. 그러니까 중국말로 나오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내가 있기나 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런 말을 마구 입을 하지 말라고 그 고모가.
1: 몰래 신앙생활을 하시던 고모분이셨나 봐요.
0: 어쨌든 그거까진 나는 물은 안 봤지만 그림에서 내보고 항상 식사할 때도 앉아서 기도하고 식사하고.
1: 세상에.
0: 이래서 내가 그건 또 뭐인가고. 그렇게는 그때 당시 처음에는 모르고

0: 알았지만 중국에 있을 땐 어쨌든 고모는 착한 분이다. 이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태국 이 대한민국에 오자고 태국에 도착해서 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중국에서 살 때는 살벌하게 말하자면 악스럽게 사느라고 약하게 사느라고 중국 사람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뭐 이래 하면 악쓰고 이렇게 하던 나도 내 마음과 내 심장 속에 다가오는 누군가를 대하는 내 모습도 달라지더라고요. 태국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도 거기에 오시고 들어오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마다 야, 정말 이분들은 정말 하느님이 있는 걸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의심스럽던 나한테도 야, 어쨌든 이 기독교인이라면 첫째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야, 사람이 사람과의 사람과의 사이에서 인간을 존중히 여기고 착하게 살아야 하겠구나. 이걸 제일 먼저 느꼈습니다.
1: 어떤 건강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셨고, 느끼셨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먼저는 고모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고모가 듣던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오실 때 성경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곳에서도 바로 그럼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죠. 우리 선생님에게 여쭙고 싶어요. 꼭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 방송이 너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방송 속에서 나오는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단순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우리 선생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0: 하나님은 실제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우리한테 모든 걸 개척해 주시는 말하자면 야,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하면 뭐랄까 우리한테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자면 성경이다 하듯이 정말 우리한테 기본 스승은 그 어느 부모나 어느 형제나 어느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의 스승입니다. 내가 갈수 있는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스승입니다.
1: 아멘. 우리의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스승인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과 후는 우리가 감히 그 간극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크잖아요. 우리 선생님에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변화 가운데, 청취자분들에게 하나를 소개해 주자면 어떤 게 변하셨어요?
0: 우선 첫째, 북한에서부터 지금까지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나, 발끝에 조각돌이 채우듯이 그렇게 살던 나, 내 마음이 지금은 항상 눈을 뜨면 아침에 다 일어나서 첫째로 내가 찾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이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큰 기쁨과 기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이렇게 첫째 하고 싶고 다음에 둘째는 내가 하나님 덕분에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큰 행복과 기쁨과 기대 고름고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고 어쨌든 하고 싶은 내 말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말 건지를 건져야 할지는 모르지만 그날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다가도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오, 아버지, 내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지켜주세요. 걸음걸음 봐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고, 자연히, 내 스스로가, 누굴 찾는 것이 없이, 무슨 엄마나 내 딸이나 동물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내가 지금 직업지기도 힘듭니다. 아버지, 난 지금 돈 벌고 살아야 되겠는데, 내일은 좋은 직업을 지게 해주세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1: 정말 그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고

0: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남과 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은혜 가운데 바라보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북한, 중국, 러시아, 또 고향 청진 땅에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분들, 앞으로는 자기한테 모든 행복이 누려지는 것 같아도 그 행복이 영원히 길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하며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께 영원하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께 영원히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면서 오늘 청진이 고향인 남한 정착 3, 4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이오키 자매님과의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1: 감사합니다.

오, 찬양 사역자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며 남과 북이 함께 두 손을 맞잡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 찬양 전에 나누었던 이 자매님의 기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그 축제의 장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의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과 찬양 가운데 거하며 매 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아뢰며 모든 것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나누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지식 가운데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화가 풍성하기를 원한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

강좌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할 텐데요. 특별한 분들의 목소리로 오늘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님들이 함께하는 해림교회 복음소망통일부 합창단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국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3: 매일 저녁 짧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오래 듣지 못하니까 들었는데 이제 무서운 생각보다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방송이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살짝 녹는 느낌. 뭔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았어요. 오히려
4: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5: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기독교와 하나님, 교회에 대한 반감과 부담감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채워주셨죠. 그렇게 주님께서 극동방송을 통해 전해주셨던 따뜻한 이야기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김준우 형제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0: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안도에서 온 5년 전쯤에 이곳에 정착한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형제님이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처음 들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어요. 음악을 이제 휴대폰을 이용해서 음악을 듣다가
1: 네네.
0: 우연히 채널이 맞춰져서 라디오가 켜져서 방송을 들었던
1: 네, 맞습니다.
0: 그때를 회상해 주셨는데
1: 네네.
0: 그러면은 그러니까 평소에 뭐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도 하셨는데
1: 네네.
0: 처음 들었던 한국 방송이 극동방송이었어요.
1: 네 맞아요.
0: 처음 켜졌던 그 채널이 극동방송이었던 거죠?
1: 네 맞습니다. 처음에 딱 켰을 때 그 이제 찬양이랑 그 이제 성경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제가 그때 딱 그냥 어 이거 그 북한에서 얘기하던 종교 방송이네 약간 그런 그 딱 있어가지고 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 네.
0: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들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1: 뭐 이제 북한에서 약간 교육용으로 이제 들었었어요. 뭐 배운 건 아니고 이제 남한이나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있다.
0: 네.
1: 이런 기독교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란 건 세상에 없다. 이제 이렇게 뭐 북한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0: 학교에서요?
1: 학교에서도 하고 뭐 다양한 단체에서도 하고 그냥 이제 북한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딱히 학교가 아니더라도.
0: 근데 교육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1: 네.
0: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해서 조금 북한 당국 차원에서 처벌을 내린 그런 장면을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보고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네. 보고 들으신 게 있으세요? 혹시 북한에서?
1: 저는 딱히 보고 들은 건 없어요.
0: 그러면 평소 이 종교, 하나님,
1: 네.
0: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인상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겠어요?
1: 맞아요. 좀 살짝 무서웠어요. 네.
0: 방송을 들었을 때 그런 긴장감과 두려움이 좀 있으셨어요?
1: 아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방송을 듣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그렇게 무서운 감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0: 네.
1: 기독교에 대한 이제 무서운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방송이 들었는데 이제 무서운 생각보다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방송이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살짝 녹는 느낌? 뭔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았어요, 오히려.
0: 그래서 채널 라디오를 딱 다 봤을 때
1: 네.
0: 처음 들었던 방송을 찾아보셨다고도 하셨고.
1: 네네.
0: 근데 남한 자체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1: 네.
0: 뭐 드라마나 남한의 음악이나 이런 걸 자주 접하셨던 거예요?
1: 저는 이제 음악은 많이 들었어요. 음악은 많이 들었는데 이제 드라마는 별로 안 봤던 것 같아요.
0: 자주 들으셨던 음악이 뭐예요?
1: 아, 저 그 한국에서 약간 유명한 그 음악이긴 한데
0: 네.
1: 이제 노라조의 형이라고 제가 힘들 때여가지고 그런 애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노라조의 노래를요?
1: 네.
0: 그 느낌이 좀 지금 이제 목소리로 들려오는 느낌이랑 많이 다른데.
1: 아, 네. 근데 노래가 제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냥 이제 뭐 기분 좋을 때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내가 진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0: 네.
1: 그 노래를 딱 들으면 진짜 아 뭔가 그래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
0: 러시아에서.
1: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한국의 음원을 휴대폰 안에 계속 넣어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1: 네, 맞아요.
0: 무섭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거기를 러시아를
1: 네.
0: 나오기까지도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1: 네.
0: 더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1: 네. 근데 뭐 무섭지를 않았어요. 뭐 노래 같은 건 사실 저 북한 내부에서도 많이 듣긴 하거든요.
0: 그래요.
1: 네, 뭐 북한 청년들이 사실 노래는 뭐 귀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듣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위험하진 않잖아요.
0: 네.
1: 저도 이제 북한에서 한국 노래를 못 듣긴 했는데 저는 이제 중국 노래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노래는 이제 러시아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부터 이제 노래 같은 건 들었다 보니까 해외 나와서도 뭐 노래 듣는 거는 이제 딱히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0: 중국 노래를 즐겨 들으셨으면 중국어도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1: 아, 뭐 중국어는 이제 그냥 풍월? 풍월로 하는 정도.

0: 북한에서는 그 중국어가 좀 되게 인기가 많아서 학생들이 이제 자습도 많이 하고
1: 네.
0: 어디 특강 같은 것도 많이 듣고 하면서 이제 중국어 열풍이 좀 높긴 합니다.
1: 우리 준우 형제님을 러시아에서 방송을 들으신 만큼, 러시아어도 하실

0: 러시아어가 이 혀를 저기 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1: 아, 뭐 자연스럽게 오래 살면 되는 것 같아요.
0: 짧은 기간 거주하신 게 아니신가
1: 네,
0: 봐요,
1: 네.
0: 러시아에서.
1: 저는 좀몇년 동안 살았어가지고.
0: 그럼 그곳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방송을 들으시고 하실 때,
1: 네.
0: 근데 주변에서도 그러면 적잖게 이렇게 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라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신 적은 있으세요?
1: 아니요, 저는 친구들이랑 이제 뭐 공유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뭐 혼자서 그냥 알아서 다 이제 뭐 듣는 사람은 듣고 이제 뭐 했지, 그걸 서로 이제 공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잘 때? 잘때 그냥 이어폰 끼 이제 꼽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듣던 노래는 그냥 이제 뭐 약간 주제가, 노래 주제가 뭐 이제 사랑이라든지 뭐 친구, 뭐 그다음에 헤어짐,
0: 연인
1: 뭐
0: 사이에.
1: 연인 사이 이런 이제 노래였잖아요. 뭐 슬픈 장르도 있고
0: 그쵸.
1: 뭐 이제 뭐 신나는 장르도 있긴 한데 이제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노래는 사실 찬양이잖아요. 제가 뭐 찬양을 딱히 그때 당시에는 뭐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은 적도 없고 이제 그 방송에서 처음 들었으니까 찬양만의 이제 특이한 그게 있잖아요. 그 느낌? 뭔가 위로가 되는 느낌? 찬양만의 힘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 것만 같고 뭔가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이제 느낌 같은 거는 생각이 나요. 기억에 남습니다.
0: 또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생소했을 텐데,
1: 네.
0: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거나 하셨던 거예요?
1: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아나 그냥 힘들다. 그냥 위로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그때 그냥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제 그 찬양이랑 그 방송을 통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0: 뭔가 너에게 평안을
1: 같아요.
0: 주고,
1: 네,
0: 너는
1: 맞습니다.
0: 사랑받기에 태어난
1: 맞아요.
0: 존재고,
1: 맞아요.
0: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사랑하는
1: 맞습니다.
0: 신이 계시고,
1: 네.
0: 이런
1: 네.
0: 내용에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1: 네.
0: 러시아에서 이제 남한행을 선택을 하신
1: 네,
0: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곳에 오시고 나서부터 그럼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1: 네, 맞아요.
0: 하나원에서부터 혹시 교회를 다니셨나요?
1: 저는 그래도 이제 매주 그 기독교 이제 목사님, 저희 이제 목사님 들어오시면 그 목사님이랑 찬양 했던 것 같아요. 했습니다.
0: 왜 거기를 선택하셨어요?
1: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처음 들었던 방송도 이제 극동방송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그 기독교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저에게 그냥 가장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0: 따뜻했어요.
1: 네, 따뜻했던 것 같아요.
0: 거기 종교 선택하는 게 많잖아요.
1: 맞아요. 그러면
0: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1: 네.
0: 그리고 간식도 선물도 다양하게
1: 네,
0: 준비하세요.
1: 맞습니다. 맞죠.
0: 다른 데도 좀 경험하셨어요?
1: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제. 네,
0: 정말로?
1: 저는 그냥 기독교만 쭉 갔어가지고. 근데 제 주변에는 뭐 사실 불교 가시는 분들도 있고.
0: 가보자고 하셨을 것 같은데. 가서 이거 받아오자고.
1: 아니,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불교 이제 갔던 제 친구는 막 이제 옷 같은 것도 이제 선물로 주셨어요. 그 스님들이 이제 그 친구한테 막그 청바지라든지 이런 이제 옷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 그 친구가 갔다 와서 저한테 아, 나 이런 건 청바지 받았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한테 준다고 해도 이제 불교에 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0: 왜 없었어요?
1: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이제 한번 기독교를 믿었으니까 이제 그냥 그쪽으로 계속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기독교로.
0: 근데 북한 체제를 경험하고 오신 분들 중에서는
1: 네.
0: 이게 좀 닮아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1: 아,
0: 많아요.
1: 그 이제 기독교랑 북한 뭔가 우상 숭배랑 이제
0: 맞아요.
1: 비슷하다고.
0: 왜냐면은 이게 착안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십계명도 그렇고,
1: 네.
0: 십계명 아시죠?
1: 알아요.
0: 그리고 찬송가
1: 네,
0: 북한의
1: 맞습니다.
0: 음악,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음악도 그렇고, 회개하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는 게 생활총화에서도 그렇고,
1: 네.
0: 반감이 안 드셨어요.
1: 아, 그게 방송을 들을 때는 사실 잘못 느껴요. 뭐 방송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딱히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냥 방송에서는 그냥 찬양하고 뭐 성경 낭독하고 뭐 가끔 뭐

0: 뭐 찬송가 듣고 하니까 뭐 딱히 못 느끼는데 이제 그 느낌을 교회 가서 조금 저도 이제 처음에는 받긴 했었어요. 교회 처음에 이제 딱 갔을 때 이제 목사님 설교라든지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누군가를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북한 정권의 김일성을 어디 어느 때든 어느 장소에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 북한에서는 사실 김일성을 믿고 항상 김일성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말마디만 바꾸면 사실 하나님이란 단어만 바꾸면 진짜
1: 그쵸.
0: 똑같긴 하거든요. 처음에 아, 좀 뭔가 뭐지 이제 이런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계속 다녀보자고 다녀보니까 뭐 하나님이란 존재랑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란 이제 인간이랑은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게 처음에 반감 들었던 게 이제 하나님의 그큰 인간이랑 비교가 안 되니까 그걸 보면서 아, 그냥 이제 북한이 잘못되고 그냥 하나님은 진짜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저는.
1: 아니, 라디오를 켜주신 것도 자연스럽게 켜주시고,
0: 네, 맞아요.
1: 신앙의 그 뿌리를 내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내려주셨어요.
0: 맞습니다.
1: 진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0: 아, 저도 조금 이제 놀랍기도 해요. 네.
1: 이렇게 단비에 스며들듯이
0: 네.
1: 젖어드는 은혜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들,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 극동방송이 나에게 어떤 또 방송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평안도에서 온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혹시 연어를 아십니까? 물고기 말입니다. 생명체 중에서도 귀소본능이라고 해서 고향을 향해 돌아오는 생명체, 생물이 연어라고 합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는데 아주 작은 새끼일 때 바다로 나가서 대체로 3년을 바다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작은 연어 새끼는 10kg 이상 되는 큰 물고기로 성장하게 되는데 3년 지나고 나면 온갖 역경을 헤치고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알을 낳고 마지막 생을 보낸다고 합니다. 즉 생의 마지막에는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귀소본능의 생명체가 바로 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 가는 길, 그리운 내 고향을 말할 때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연어를 예로 든다고 합니다. 저는 파주에 있는 임진각이나 강화도로 자주 갑니다. 그곳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들을 보게 되지요. 실향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향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을 말하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고향, 그리운 내 고향,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한한 이 땅의 고향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내 고향이 존재하는데 그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고향, 영원한 고향,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영혼의 고향을 가지고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

0: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더 좋은 고향을 가진 사람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소유한 분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있는 더 좋은 고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친들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증거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영혼의 고향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 꼭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인 시장민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북의 동포 여러분,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향이나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 말은 원래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살던 언덕으로 머리를 둔다는 데서 생겨난 말입니다. 고향은 이렇게 우리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에게도 그만큼 소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즉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에게 영원한 고향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시민권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이유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지만 천지 만물의 주재시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소 본능의 언어처럼 하늘 본능의 인생이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영적인 존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남북의 동포 여러분, 귀소 본능의 언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달려가시는 복되고 복된 남북의 모든 동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평안도와 함경도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 반면 아침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남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0도, 서울과 광주, 목포, 부산이 19도, 평양과 포항, 대전과 여수가 1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강릉, 대구가 17도, 춘천 16도, 함흥 15도, 청진이 14도, 강계가 13도, 해산이 1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이 29도, 평양과 개성이 28도, 신의주와 강계, 춘천과 광주가 27도, 대전과 목포가 26도로 보이고요. 해산 25도, 포항과 대구, 여수, 부산 24도, 강릉과 제주 23도, 함흥 22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본향주 우리 아버지 안에 온전히 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삼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0: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7장 19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우리 삶에는 피곤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때때로 지치고 피곤해서 누군가의 위로가 그리울 때 있으시죠? 사랑 어린 위로와 격려, 그것은요 피곤한 삶에서 하나의 활력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그런 위로들을 지나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하면 그것도 중독이 되기 때문이죠. 어쩌면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릴 때 어쩌면 그 사람에게 묶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힘이 들 때 우리의 위로, 그것은 바로 주님이시며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않고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 때로는 어떤 사람이 도움과 위로를 줄 때가 있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힘이 될 때, 사실 그것은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위로인 것이지요.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 편안한 잠을 허락하시고 새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유지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밥을 먹을 경제력과 시간 주심을, 그리고 치아와 소화시킬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작은 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요. 내가 하는 평범한 일 하나하나가 수십 가지가 가능해야 할 수 있는 소중한 일임을 알게 하소서. 그 수십 가지가 모여서 어제의 하루를 살았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도 이 작은 일을 크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구합니다. 감사하지 않고는 보낼 수 없는 소중한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도 사명감을 갖고 내가 하는 작은 일에 임하게 하소서. 내가 밥을 지었기에 누군가가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청소를 했기에 누군가가 깨끗한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일이 사명임을 이해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동안 이 작은 일을 반복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성실함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네.

목수였던 그분은 커다란 목재와 씨름하며 열심히 땀 흘려 일하셨습니다. 울퉁불퉁한 나뭇결에는 대패질을 하고 힘차게 쾅쾅 못질을 하셨습니다. 잣나무나 백향목 목재로 그 나무의 쓸모에 따라 영원한 집을 짓기에 앞서 임시로 거처할 집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목수였던 그분을 붙들어 그분의 정다운 벗인 나무 위에 매달고 그분의 손때 묻은 못을 그분의 몸에 박다니 이 어인 일인가요?

우리가 가는 길끝엔 언제나 주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으시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때를 버티게 하나 봅니다. 고난을 지나든 행복을 지나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A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수원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열처녀의 비유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열처녀의 비유는 영성이 아닌 종교성에 그냥 엎드러지고 뒹굴고 있는 나의 영성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경각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깨어 기다림의 영성이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치 바이올린 줄의 양면의 텐션이 그 바이올린의 줄소리를 가장 아름답게 내듯이 초림과 재림의 기다림이 우리의 영성에 이 텐션을 회복하게 해줘서 늘어진 우리의 현주를 팽팽하게 땡겨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자체가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세 가지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세 가지가 다 지금 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스토리 안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이 비유의 스토리 안에 어떤 상황들을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신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25장 1절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여러분들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열처녀가 아니고요. 제목은 열처녀의 비유라고 하지만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이제 막 오셔야 되는 그 유대 문화의 결혼 문화를 아시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결혼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결혼은요 하루 몇 시간 동안 일어나는 행사가 아니었고요. 일주일 내지 2주 또는 길게는 한 달까지도 긴 일정이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중에 하나는 신부를 위해서 집을 예비한 그 고향이 다를 수 있거든요. 동네가 다를 수도 있고 멀리에서부터 신랑이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결혼에 대한 초대와 파티를 같이 열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신랑이 결혼식의 그 메인 이벤트에 오기 위해서 신랑이 그 결혼을 알리고 또는 그 결혼을 축하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한참 걸려서 신부가 살고 있는 곳에 오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 바로 그 신랑이 올 것을 신부로부터 대표성을 가져서 여기 열처녀라고 하는데 10명의 처녀가 다 신부들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결혼식엔 거의 없어졌지만 기독교 결혼식이 대부분에 있는 들놀이라고 생각하면 브라이즈메이드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들놀이들은 뽑힌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사람. 이 열처녀는 신부 가족으로부터 신랑이 오는데 너희들이 역할이 있다. 너희는 신랑을 접견하는 약간 그 웰커밍 파티가 되어주고 그래서 등을 들고 나가요. 왜 등을 들고 나가면 아침에나 낮에 정도 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가다가 이 준비하러 오는 이 여러 집을 거쳐서 와야 되는 이 신랑이 조금 늦어질 수 있으면 초저녁이 되면 밖에서부터 등불을 켜고 결혼식이 하루가 아니라 며칠씩까지만 이 결혼식이 시작하는 날은 밤 늦게까지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열처녀들의 등은 단순히 신랑을 환영하는 그런 밖에서 맞이하는 등불이 아니라 그 결혼식 안에 들어와서도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조명이 있는 데가 아니라.

아니라 이 들놀이들이 들고 있는 등불로 인해서 그 잔치에 그 신랑과 신부가 조명을 받게 하는 그 밝음의 중심이 이 열처녀들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의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스토리의 반전 중에 하나가, 이 스토리의 긴장감을 더해주는 하나가 5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신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졸며 자고 있는 열처녀의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인 건 아시죠? 이 대강절의 주인공은 신랑 대신 예수인 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 측의 입장에서는 이 신랑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주인공입니다. 여기 신랑이 더디 왔다는 크로니자이라고 하는 프라나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헬라 말에 이 시제를 뜻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라노스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크로놀로지컬 그러면 시간에 맞춰서 또는 역사적인 어떤 이런 크로놀로지 그러면 순서로 말하는 역사를,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예를 들어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말하면 크로놀로지컬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더디 왔다. 시간을 끌었다. 근데 우리들 인생 속에서 지금 우리 안에 잘 깨어있지 않는 영성, 제 마음속에 영성이 이렇게 긴장이 없는 영성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주제가 아닙니까? 때로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안에는 숨어 계신 하나님의 크라나스, 하나님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의를 갈망하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지 않아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병 낫기를 기도하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하심이, 사실 하나님의 이 신랑의 더딤이 게으르심이나 잊어버리심의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답답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잘 드러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하심이 우리의 영성에는 나태함의 빌미가 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의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약간 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내 편인 거 맞아? 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신랑의 더디 오심 때문에 우리가 졸고 자고 있는 영성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깨어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디 오는 신랑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수백 년 동안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어려워서 거의 이제 속국이 되어버릴 때까지 몇 번의 강대국의 침략을 당하고 이제는 로마의 속국이 돼서 더 이상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 더 진작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우리한테 말합니다. 때가 참에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요. 여기서 때가 찼다는 단어는 크라노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의 시제를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때는 와야 되는데 하는 우리의 시제하고 너무 달라요. 시간과 공간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가장 때가 찬 순간에, 카이로틱한 순간에, 카이로스의 순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이 그 시대의 상황을 잘 보시면 옛날 이야기처럼 아름답게 약간 로맨틱하고 나스텔직하게 단순함으로만 그동안에 접촉했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스텔직하거나 로맨틱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초림 자체도 그 현실의 상황들은 녹록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정말 많은 그 악한 세력들의 그런 팽배함이 예수님의 초림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비유는 마태복음 23장 24장에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신 것들이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깨어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견해 주셨던 사건들이 지금 엄청나게 전쟁과 기근과

예악과 제약이 난무하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시다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나신 분이 아니라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그분이 이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분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모습이 신랑이 더디다고, 예수님이 실존의 인물로서 내 안에 그렇게 강력하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여기게 하는 그런 연막에 가려져 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랑이 더디지만 꼭 반드시 오시는 신랑이란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성이. 두 번째로, 지금 우리들 안에 이렇게 잘 깨어서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액티브하게 웨이팅하지 못하는 이유, 메시아를 기다렸던 몇몇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열 처녀들을 다섯 다섯으로 분간해놔서 비유했던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2절 말씀, 그 중에 다섯은 뭐 했다고 그랬죠? 2절 말씀에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들이라. 여기 이 미련이라는 소식은 그냥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 판단력이 둔했던 사람들과 그 판단력이 확실히 잘 됐던 두 처녀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이 있어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저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약간 좀 생각이 짧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은 미련과 지혜에 대한 우리들의 헷갈림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미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가 된.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다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똑같이 긴장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삶을 영위하신다면 세상에 볼 때 미련한 사람들로 보일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면, 아니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기대한 만큼, 그리고 원래 결혼식들은 그랬으니까 신랑이 보통 낮에 오거든요. 밤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의 이 다섯 처녀, 그러니까 등을 들고 등 안에는 기름을 채워갔지만 이 따로, 여러분들 여기서 등이라는 게 조그만 등이 아니고요, 톨치 같은 등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잔뜩 들어서 오래 시간 태울 수 있는, 한 두세 시간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 등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속적인 기준을 봤을 때 꽤 합리적인 처녀들이었어요. 결혼 행렬이 밤새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랑이 오면 다른 선물도 많이 갖고 오니까 한 손에는 그 선물을 들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가볍게 가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반면에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슬기롭다고 말씀하신 그 열다섯 처녀들은요, 매우 우스꽝스럽게 보였을 겁니다. 등만 가져간 게 아니라 혹시 신랑이, 그럴 일이 없는데 새벽 3시에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통을 반대쪽 손에 들고 가면서 질질질질 끌고 왔습니다. 여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기름이 뭐냐? 이 비유 안에 기름이 뭐냐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이 성령에 충만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 기름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기름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요. 미련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예수님이 미련하다고 한 다섯 처녀들은요, 자신들이 보는 세상, 즉 예측 가능하고 자신들이 통제 가능한 세상을 믿었습니다. 신랑도 믿었지만, 신랑이 온다는 걸 알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주관에서 신랑이 그때 올 거라고 예측하고 그렇게 생활해온 사람들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세상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속에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말한 그들은 신랑의 신비를 허락한 사람들이었어요. 상황이 허문이 없어지고 기다림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신랑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밤이 깊어져도 꼭 오실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진리 속에, 신랑이 온다는 것에 대한 확신 속에 언제 오든 반드시

반드시 오실 거야 라는 생각 속에 기름이 그의 삶 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진 그 등불만이 아니라 그 등불을 채울 수 있는 기름을 예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우리 손에 쥘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도구가 이 믿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할 것은요 열심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한 행위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될 것은 신랑이 꼭 오신다는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성령님의 주권의 영향력을 삶 영역에 구석구석에 채워놓고 가장 깊고 어두운 시간 아우 안 올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가장 그 우리의 기름이 우리의 믿음이 앵꼬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래도 신랑이 오시고 우리 안에 그 신랑이 오심을 깨우쳐 주실 성령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살지 않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두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것을 다 예측하셨던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기대로 자기의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돼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의 핵심적인 선물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그가 다른 보혜사, 컴포터를 너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다시 오심을 안 믿게 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견했는데 제자들에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비유 속에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혜, 이걸로만 내 등불로 채워진 것을 생각하면 이걸로 내가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고 있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우리가 언제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한 확신이 가장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가장 어두울 때, 우리의 기름이 떨어지는 상황을 봉착할 때, 암송고를 받고 사업이 신뢰했던 믿었던 사업이 망가지고 가장 믿었던 누구에게 배신당하고 이 기름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그렇게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준비된 기름은 뭘까요? 제 안에 적용해 본다면 이 준비된 기름은요 평소예요. 아직 낮에 있을 때, 이 기름이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도 괜찮을 때에 신랑이 늦게 올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의 신뢰 속에 그 믿음의 역량들을 점점 더 복음으로 키워가는 것이 아닐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가장 어두울 때에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내 주변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과 함께 깊이 교통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냥 생각하는 틀, 내가 이렇게 맨날 했던 방식대로만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름통들을 가득 채워서 없어도 될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을 암송하고 무장하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영성을 영위할 수 있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더 강하게 더 많은 영역에 내 삶 속에 가득 채워놓는 것이 기름통을 같이 들고 가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슬기롭고 미련한 것에 대한 우리들의 착각이 뒤집어진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깨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믿고 등불 요만큼만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지금 내 삶 속에 내 생각인지 예수님의 생각인지 내 느낌인지 내 감흥인지 내 감각인지

0: 내 감정이 나를 채우고 있는지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그 감정대로 내가 계속해서 나는 용서해 줄 수 없는 그 대상을 향해서 그 감정을 지키겠다고 고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감정이 내 안을 더 많이 채우고 있을까요? 용서하는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용서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요, 떨어진 기름과 닫힌 문으로 저는 상징이 되는 이 스토리 속에 조금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가장 제일 먼저 좀 불편함을 초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 그 다섯 처녀들이 기름 조금만 나눠달라는데 왜 안 나눠줘? 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반응이 참 저는 좀 찝찝해요. 여러분들 안 찝찝하세요? 근데 왜 신랑은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이제 왔어요 하는 그들을 매정하게 나 너 모른다 라고 말했을까요? 이 스토리에 가장 수용하기 쉽지 않은 그 내용이 떨어진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던 다섯 처녀와 뒤늦게 다시 나타난 다섯 처녀에게 문 닫아버린 그런 것이요. 아직도 해결해야 될 건 있지만 우리 안에 일단 이 다섯 처녀의 마음은 신랑에게 집착돼 있어. 이 나머지 처녀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소명은 처음부터 신랑을 철석같이 믿었고 언제 와더라도 신랑을 위해서 본인들이 선택받아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을 비추라는 그 이야기에 성실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 이 기름을 나눠주었다가는 그 결혼식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이 늦은 밤에 와서 계속해서 불을 밝히면서 신랑에게 그 등불을 비춰야 하는 그들의 성실한 헌신의 커미트먼트가 조금이라도 흔들릴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스토리에서 저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남의 믿음으로 내가 어부지리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신랑 때문에, 오지 않는 신랑 때문에, 저희들 안에 지혜와 미련의 헷갈림 때문에, 아니 이 재림의 날이 예수님의 카이러스가 우리 시기에는 우리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헤드트릭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영성이 깨어있지 못하는, 기다리지 못하는 영성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에 따라 행하면서 조롱하여 이르되 아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조상들이 죽은 후부터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똑같이 그냥 있어, 그냥 있다고 하니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그들은 잊어버리려 함이로다. 안 올 거야. 아니, 이렇게 늦으면 안 오는 거지 뭐. 그러나 베드로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역사는 반드시, 카이러스는 반드시, 신랑은 밤늦게 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 원천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 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11-0714번, 지역번호 031-211-714번 원천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제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에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오라, 내가 새 이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를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은혜는 경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은혜를 묘사하는 성경 구절도 많고 은혜에 관한 책들도 많아서 은혜를 꼭 경험해야 할까 싶지만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정말 은혜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각

각자에게 다 다르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겪는 수많은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이 은혜보다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은혜로 내 삶이 만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은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겠죠?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23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두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FM98.1 장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요. 기도문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은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상쾌한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고단함을 씻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해야 하는 많은 일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급하다고 서두르지 말게 하시고 급하지 않다고 무시하지 말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과 살아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 의존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주님이 이루게 하셔야 가능합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상의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의 마음에 확정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중에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들리지 않아서 마음대로 했다 하지 말게 하소서. 보이지 않아서 내가 길을 정했다 하지 말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올바른 결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가는 길에 인도자가 되어주소서. 그 길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은혜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은혜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4960님께서 새벽 기도 가는 길 기도문에 은혜가 더해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날 되기를. 0242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9757님, 지금까지도 남편 집사님을 지켜주신 것 주님의 은혜라고 감사를 남겨놓으셨네요. 9139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영과 육이 늘 강건하여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9224님, 어쩌면 이 시간이 필연으로 방송을 듣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빛나는 오늘 아침에 너무 반갑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은혜가 뛰어서 내게 왔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기도문과 같이 오늘도 나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로 그 길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주님이 이루셔야 하는 그 길, 오늘 그길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벗어나지 마시고요. 주님 의지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은혜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본문으로 꿈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저는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꿈꾸는 사람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계 역사는 5% 미만의 창조적 소수 꿈꾸는 사람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있을 때 독일의 칼 벤츠라고 하는 사람이 1886년 세계 최초로 가솔린 자동차를 발명했습니다. 지금 벤츠 자동차는 저분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미국 복음주의 교단의 목사의 아들인 오빌 라이트, 윌보 라이트 형제가 자전거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수리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늘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발명된 지 17년밖에 안 됐는데 1903년 12월 17일 자기들이 만든 플라이어 1호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세계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하는 꿈을 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에 정의하기를 믿음은 꿈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원어 성경의 실상이라는 말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을 썼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 진문서같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내가 믿고 꿈꾼 것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의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현재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대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우리의 미래를 새로운 역사로 바꾸어

나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과거에 갇혀서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현재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미래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또한 그 꿈꾸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기 때문에 현재 삶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가나안 입구까지 왔을 때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40일을 둘러보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삼키는 땅이요,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린 그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사람을 거인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우리들의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에서 거룩한 꿈을 갖고 다가올 미래를 믿음으로 바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 앞에 열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여기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 대한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꿈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루하루 한숨 쉬며 살아가겠습니까? 한 번뿐 인생인데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다 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17살 때 꿈을 꿨는데 자기가 장차 높은 사람이 되어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꿈을 분명히 꿨는지 형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형님, 형님, 내가 꿈 꿨는데 형님의 곡식단들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형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꿨습니다. 형님, 형님,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저 못된 녀석,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만. 어디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현실은 정 반대로 펼쳐졌습니다. 꿈을 꾼 요셉의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노예의 삶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1년 365일 저들을 부리다가 병들면은 광야에 내다버려서 짐승의 밥이 되어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도, 노예의 고난도 요셉의 꿈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보디발 대장의 집에 팔려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가정 총무로까지 그가 인정받게 되었을 때 또 신년이라고 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서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앞에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매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성악가들이 또 연주자들이 세계 나가서 세계적인 콩쿠르를 휩쓸고 있는데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꾸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그다음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꿈꾸었을 때 그에게 형통의 복이 임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꿈을 꾼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것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어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가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다 왔을 때 2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나고 난 후에 형들이 와서 꿈꾼 그대로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가 총리가 된 지 9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그리고 9년 지나니까 22년 됐을 때에 꿈꾸었던 그대로 형들이 앞서 넙죽 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평안에 살게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다음 저들이 걱정하니까 그때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한 자가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손으로 악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을 붙잡고 나갈 때 많은 도전과 시련이 다가올 것이지만은 눈을 깜짝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께서 예수님을 바라고 나갈 때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 끝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난 물고 뜯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한 번도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길은 파멸의 길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 것이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모두가 다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은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방주가 길이만 150m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졌지만 동대문 운동장 그 길이만 한데 그런데 거의 100년 가까이 비가 오지 않은 그때 방주를 지어서 홍수가 내렸을 때 가족과 그 안에 들어간 가축들을 보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가족 대대로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75세에 떠나라는 그 말씀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고대 사이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면 어떤 위험이 도달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사가 되어서 이제는 백발의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 부인 나이 90인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그것을 약속하셨을 붙잡고 믿음으로 백세의 이삭을 낳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틀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산화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주인만에서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들이 우리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당시 에녹은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에녹은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더 이상 넌 이 죄 많은 세상에 있지 말고 내게 올라와라,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로 하늘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24절을 설명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그러니까 36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365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자기를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죄를 지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죄를 짓습니다. 왜 거짓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줄 알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물고 뜯고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상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찾는다는 말이 원어의 성경에 보면 찾고 또 찾고 또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로 찾고 찬송으로 찾고 말씀 묵상으로 찾고 예배를 드리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일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서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변화받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자고 부르면 영광으로 알고 준비하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찬양을 들을 때 주님 만나주시고 전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열심히 주님 일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누가 보면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실패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한평생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여, 한평생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하루가 빨리 지나고 일주일이 빨리 지나고 한 달이 빨리 지나는지, 여러분 이 빨리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술가로 화가로 꿈을 이루려다가 선교사로 헌신한 이인응 선교사님의 사역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선교 세계를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원래 계명대학교에서

그래서 미술대를 졸업한 다음 훌륭한 화가로 화가의 꿈을 꾸고 1980년 독일 뒤셀도르프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런데 유학 시절 어느 날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그림 그리고 성공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성공한 화가보다 주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친구가 스페인령 그란 카나리아 섬에서 성경을 사역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서 가서 그를 도우며 잠시 지내게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새벽에 해변을 걷다가 갑자기 가슴에 불덩어리가 들어오는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요한에서 불을 받고 나서 감격을 창시한 것처럼 불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디든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신학교도 안 나오고 목사 안수도 안 받는데 무슨 선교를 하냐고 평지도 없는 선교를 하냐고.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1989년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기니바사우라고 하는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저도 찾아봤는데요. 이 기니바사우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2021년 유엔 통계를 보니까 그 1인 1년 총 수입 이 GDP가 759불 그러니까 1년 총 수입이 114만 원 정도 한 달에 9만 5천 원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사는지요. 9만 5천 원 갖고 한 달을 살아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근데 이런 나라는요 또 아이들이 많아요. 대부분 7, 8씩 낳습니다. 그러니까 9만 5천 원 갖고 어떻게 한 달을 삽니까? 그래서 유엔 통계로 보니까 유엔에 195개국이 등록돼 있는데 180제예요. 가장 극빈 국가로서 1년 총 소득이 100만 원, 11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가 계속 전쟁이 있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람이고 또 각각 주술을 섬기는 정령 숭배 신화 갖고 있는데 기독교에는 1%가 되지 않습니다. 전기도 부족하고 의료시설도 열악한데 그것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를 하는데 청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둘 청년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1993년에 세워진 밀리따르 교회는 훗날 수백 명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해서 이 선교사님의 생활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훈련받고 학교가 7개나 세워지고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가는 곳마다 또 교회를 세우고 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총성과 폭격 속에 창문을 닫고 커튼을 가리고 숨어 지내야 됐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일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 나라 교회 지도가 되고 그들이 다시 시골 마을 들어서 서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이 온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에 그의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2004년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의 큰딸 두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 칼스 뉴먼 대학교에서 그래픽을 전공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1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함께 우리 아빠 선교사님이라고 선교사님 사역지에 와서 머무는 동안에 잠깐 시내에 나가서 택시 타려고 하는데 택시로 가장한 무장 강도입니다. 그 택시 타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탁 낚아채는 순간 차에 발동을 거니까 그 차 밑에 끌려 들어가고 끌려가서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가 아스팔트에 깨지고 해서 급히 중환자실에 옮겼지만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20살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20살 난 자기 맞딸이 천국에 간 것입니다. 전쟁도 견뎠고 가난도 견뎠고 풍토병도 견뎠고 다 견뎠는데 사랑하는 딸의 죽음만은 정말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울면서 하나님 왜 하필 제 딸입니까? 하필 제 딸입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당한 사람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오래전에 본인이 딸한테 줬던 사줬던 크레파스 쓰던 오래된 크레파스가 있었습니다. 그 크레파스 상자를 보는 순간 딸이 자기에게 오래전에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아빠는 화가인데 왜 그림 안 그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크레파스를 갖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0: 했습니다. 딸의 죽음이 그의 화가의 꿈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아프리카 어린이들, 청년, 노인들을 그리며 아프리카에서의 슬픔과 희망을 담아냈습니다. 그림을 통해 아프리카를 품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밑에 현저 성경 구절과 성경 고백도 함께 새겨 넣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눈물의 그림이었고 눈물의 기도였고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기 시작했고 미국과 한국 곳곳에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을 데려가셨지만 대신 더 많은 아프리카 영혼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들의 얼굴과 함께 딸이 남겨준 아련한 추억과 복음을 화폭에 담아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역사하심을 전하렵니다. 딸을 잃은 아픔으로 아프리카 땅을 떠났다면 원망과 후회로 채워졌을 생이지만 그림으로 아픔과 슬픔의 땅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고 계속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그는 선교사역을 이제 은퇴할 때까지 35년 동안 가장 최빈국인 그 아프리카 그 땅에서 선교사역 하다가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은 주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어려움이 나와도 주님 주신 영롱한 꿈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6181번에 9191번, 02-6181번에 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하늘숲교회 강남웅 목사님입니다.
1: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이 선악의 역사와 나라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조국,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기대하시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는 정부와 우리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소금과 빛으로 세워주신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과 상처라는 것을 위해 기도하며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장차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6월 23일 화요일 빛나는 오늘 2부 찬양하며 출발했습니다. 오늘의 출석 단어는 은혜이고요. 은혜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81번으로요.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죠. 샵 0981 우물정 0981번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출석 단어 은혜 두 글자도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은혜를 설명하는 것도 뭐 필요하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죠? 이렇게 은혜라고 표현해 주시면서 그 경험을 문자로 나타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3235님 오늘을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1050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2809님 오늘따라 에너지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찬양 듣고 힘나기를 바란다라고 문자 주셨네요.

0: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1: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던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0: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 시기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둘, 셋.

0: 살리는
1: 말씀. 오늘도 말씀으로 살려주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0: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1: 목사님 지난주에요. 네. 그 국립직물공방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우리는 정말 귀하게 직조된 작품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래 남더라고요.
0: 그렇죠. 우리가 근데 우리 인생을 볼 때 조금 이해 안 되는 순간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마치 그 직조한 그
1: 뒷면
0: 한 땀 한 땀 떴을 때의 뜨개질의 그 뒷면은 네.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1: 그러니까요.
0: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탁 뒤집어 보면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 되듯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조금 이해 안 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사뿐히 저를 밟히고 있는 순간일 수 있어요. 지금 진달래꽃 너무 아름답지만
1: 맞아요.
0: 내가 사뿐히 저를 밟히는 순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지.
1: 맞아요.
0: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네. 좀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나눴죠.
1: 저는 국립직물공방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에 네. 참 놀라웠는데요.
0: 프랑스에. 네. 네.
1: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 주실지 기대가 되면서
0: 네.
1: 본문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고요.
0: 네.
1: 퀴즈는 18절에서 드리겠습니다.
0: 창세기 35장 18절.
1: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이것이라 불렀더라 입니다.
0: 그래요.
1: 여기서 그가 죽게 됐다는 것은 라헬이죠.
0: 그렇죠.
1: 라헬이 이제 죽게 됐군요.
0: 야곱의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1: 네.
0: 해산하다가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죽으면서
1: 네.
0: 이름을 지었죠.
1: 근데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아빠가 베논이라고 안 돼. 하고 이름을 바꿨어요.
0: 이름 비슷한데 그죠?
1: 네. 근데 뜻은 다른가요, 목사님?
0: 완전 다르죠. 그 두 뜻이 오늘의 핵심적인 이야기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1: 네. 자, 뭐라고 불렀을지 엄마는 베노니 아빠는 뭐라고 불렀는지 정답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살리는 말씀 오늘은요. 창세기 35장 18절에서 문제 드립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네라고 불렀다. 자, 정답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그 지파할 때 네. 베노니 지파는 안 들어가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렇죠. 요 지파가 네. 들어가잖아.
0: 제일 마지막 지파죠.
1: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0: 네.
1: 그 야곱이 정말 사랑한 아내가 라헬이지 않습니까? 뭐 레아도 있겠지만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라헬이 이제 길에서 정말 너무 큰 아픔을 야곱에게 주면서 본인도 이제 큰 아픔을 겪고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0: 네.
1: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에브락 근처에서 라헬이 산길을 느낀 거예요.
0: 아니 그때 병원이 있는 것도
1: 그렇지.
0: 아니고
1: 그 진통이 오는 거지. 네.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기다렸던 아들이거든. 그죠? 그래서 오랜 기다림 끝에 요셉을 낳았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아이를 품에 안으려는 그 순간 너무너무 기쁨의 순간인데 라헬이 그만 그 길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재밌는 게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0: 네.
1: 여보 자녀들 잘 부탁해 뭐 이럴 수 있는데
0: 네.
1: 성경은 뭘 기록했냐면 이 라헬이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온 힘을 다해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0: 아...
1: 자 그러면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라헬이 진통을 겪고 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0: 네.
1: 부른 아이의 이름이 뭐냐?
0: 네.
1: 아까 그러니까 베노니.
0: 베노니.

0: 벤오니거든요, 정확하게.
1: 벤오니.
0: 예, 벤이 예, 아들이라는 뜻이고 오니가 슬픔이에요.
1: 그럼 슬픔의 아들?
0: 내 슬픔의 아들이야.
1: 아.
0: 그러니까 이 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픔, 그 슬픔, 그 고통, 그 정말 행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죽는 게 너무 마음이 조금 억울하고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아이의 이름에다 그걸 새겨버린 거죠.
1: 근데 참 이해가 되는 게 라헬이 언니랑 경쟁하면서 사실은 힘든 삶을 살았었고 아들도 겨우 얻었는데
0: 이제 좀 행복하고 싶은데
1: 그러니까요.
0: 이 순간에 이런 일을 겪으니까 좀 한탄스러운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마음은 그래도 내 아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어떤 물려준달까?
1: 영향을 주고 싶지 않은.
0: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1: 그렇죠.
0: 이제 근데 라엘의 선택은 잊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의 이름을 벤오니. 내 슬픔의 아들이다.
1: 너무 힘들었나
0: 내가 보다. 고통으로 슬픔으로 눈물로 낳은 아들이라 이런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벤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1: 네.
0: 야곱이 그 이름을 받지 않는 거예요.
1: 근데 그것도 신기해요.
0: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1: 아.
0: 근데 이 유대 사회는 그게 철저합니다. 그런데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을게요. 그죠? 그래서 받아줄 만도 하거든.
1: 그렇죠.
0: 근데 이건 안 돼. 이게 그 아이에게 슬픔을 담기는 너무 아버지로서 이게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슬픈 순간이고 그 와중에 엄마도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아내가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헤어지는 거죠. 얼마나 슬퍼요.
1: 상실의 아픔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벤오니에서 베냐민하고 불러버립니다.
1: 아, 베냐민. 그러면 목사님이 이 두 이름이 어떤 주제가 된다라고 네. 하셨으니까 벤오니가 슬픔이었다면 베냐민은 좀 반대되는
0: 그렇죠.
1: 의미겠네요.
0: 야민이라는 건데 오른손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1: 오른손?
0: 네.
1: 어?
0: 오른손의 아들이야.
1: 오른손은 보통
0: 그렇지.
1: 능력을 그렇지. 나타낸다.
0: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나 능력을 나타낼 때 오른손. 유대인들은 오른손에 대한 어떤 강박이 있을 정도로
1: 네.
0: 오른손에 대한 어떤
1: 얘기를
0: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너무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도 좀 옛날에 왼손잡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오른손에 대한 강박이에요.
1: 네.
0: 근데 성경적으로 이제 유대 사회에서 오른손은 능력, 권능, 영광 뭐 이런 걸 상징한단 말이죠.
1: 네.
0: 그러니까 능력의 아들이다 이거야. 사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거기 있었죠. 야곱이 왜 안 슬펐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슬퍼하는 그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슬퍼할 수도 있지. 그러나 야곱은 그 아이에게 슬픔의 이름이 아닌 영광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입히는 거예요.
1: 와.
0: 네. 이게 너무 슬프니까 기본 전환용으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베냐민 한 게 아니란 거야.
1: 아.
0: 이건 뭐냐면 우리가 비록 지금은 슬프지만 그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의 표현이 그 슬픔으로 태어난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아들이 되고
1: 아멘.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아들이 될 줄 믿기 때문에 슬픔에서 멈추지 않는 거죠. 이건 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있는 거죠.
1: 그렇군요.
0: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어떤 상실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낙인을 찍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배논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곤 하죠. 스스로를 너무 저주스럽게 말할 때도 있죠.
1: 네.
0: 이런 거 있더라고요. 1488년에 그 포르투갈의 탐험가 예, 바르톨레모 디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1: 네.
0: 이 디아스는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지고 정말 거친 파도와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투를 벌인 그 아프리카 남단의 장소를 이름을 지어요. 폭풍의 곳 이렇게 짓습니다.
1: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0: 정말 여기서는 싸움해야 된다. 목숨 걸어라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포르투갈의 국왕이 주왕 2세거든요.
1: 주왕.
0: 이 사람이 이름을 희망봉으로 바꿉니다.
1: 아, 폭풍의 곳에서
0: 희망의 곳 희망봉으로 바꿔버려요.
1: 와.

0: 이름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그동안의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여기는 목숨 걸어야 돼. 그랬는데 이름이 희망봉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의 상징인 거야. 요거 야. 지나가면 인도 나온다 이거야.
1: 희망이 생기는군요.
0: 희망의 관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이런 거센 파도를 만날 때 이 상황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뭐라고 명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사실 야곱도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슬프니까요. 아유 그래 뭐 여기까지 온 것도 난 잘한 거야 뭐. 그렇지. 아유 뭐 있겠어. 이제 라헬도 없는데 이러면서 좌절하면서 아들 보면서 야 너 아니었으면 너 엄마 살았다. 뭐 이런 그런 막 원망과 그런 저주의 예. 이름으로 그 아이를 부를 수 있었지만 그러기 않는 거예요. 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십자가라는 게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벤 오니의 현장이에요. 정말 슬픔의 아들이지 거기가.
1: 맞아요. 예.
0: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부활의 영광인 베냐민의 자리로 바꿔놓으십니다.
1: 맞네요.
0: 그 십자가가 죽음의 자리인데 부활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능력의 영광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네. 정말 아픔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영광으로 능력으로 흐르듯이 우리 인생에 붙여진 이 고통의 이름 그걸 바꾸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 네.
0: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상황과 사태가 나를 자꾸 벤오니 하고 스스로를 정의하려고 해도 그 슬픔의 자리 그 자리에서 새 이름을 주시는 베냐민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1: 네.
0: 오늘 좀 담대하게 일어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와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저도 그 아버지를 천국으로 떠나보냈잖아요.
0: 네.
1: 동생과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는데 제가 그때 그랬죠. 이날을 천국 생일로 정하고 우리가 매해 생일 잔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0: 역시.
1: 그래서 요즘에는 매해 그날 생일 잔치를 해요.
0: 추모일에 오히려 천국에서 태어난
1: 네.
0: 출생일이니까.
1: 그러니까요.
0: 역시.
1: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0: 해석의 문제가 그렇게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냥 슬퍼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1: 네.
0: 그 시간을 오히려 내 삶의 자양분 삼고 그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지 우리 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1: 아멘.
0: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아버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곁에서 떠나셨지만 지금 천국에서 출생하신 거잖아.
1: 그럼요.
0: 얼마나 기쁘겠어.
1: 그래서 케이크 사놓고.
0: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1: 네.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이 상태나 자리가 베노니로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베냐민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거.
0: 네. 그렇게 막 바꿔놓으실 분. 십자가의 눈물과 그 처절함을 영광과 기쁨으로 바꿔놓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1: 아멘. 오늘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네.
1: 장유중앙교회 이경노 목사님과 함께 살리는 말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는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 오늘 내용 또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극동방송, 그 중에서도 창원 극동방송의 인별그램이나 유튜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 은혜 두 글자고요. 오전 8시까지 샵0981번으로 은혜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특별히 빛나는 오늘은요.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파를 통해 복음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시편 스스로 행운아로 여겨라. 그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잘못을 말끔히 씻고 새 출발하는 그대 스스로 행운아로 여겨라. 하나님께서 흠잡으실 구석 전혀 없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길 것 없는 그대. 내 속에 꼭꼭 담아두려고 했더니 내 뼈는 가루로 변하고 내 말은 종일토록 신음이 되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중압감 그치지 않으니 내 생명의 진액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마침내 내 모든 것 주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잘못 모조리 털어놓겠습니다. 갑자기 나를 짓누르던 압박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날아갑니다. 내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나 없이 기도하는 이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대혼란이 일어나고 댐이 터질지라도 높은 곳에 있는 우리는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은신하는 섬, 위험이 해 안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호산나의 화환을 내 목에 걸어주십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조언을 몇 마디 하겠다. 너희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말이나 노새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라. 그것들은 재갈과 고삐를 채워야만 제 길로 간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언제나 공경에 처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다 함께 노래하여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여 목청껏 환호하여라. 선한 너희여 하나님을 기뻐하여라. 바르게 사는 이들의 찬양만큼 아름다운 것 없도다. 기타 반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랜드 피아노로 찬양곡을 연주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기리고 트럼펫으로 팡파르를 울려라. 하나님 말씀은 속속들이 믿을 수 있고 그분께서 지으신 것 무엇

하나 흠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것 제자리를 찾고 그분의 세계가 다림줄처럼 바르게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을 흠뻑 적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하늘이 생겨나고 나직이 속삭이시자 불쑥 별들이 나타났다. 그분께서 바다를 자기 항아리에 퍼담으시고 대양을 나무통 안에 부으셨다. 땅의 피조물들아 하나님께 절하여라. 세상의 거민들아 무릎을 꿇어라.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그 순간에 세상이 생겨났다. 하나님께서 바벨의 허세를 제압하시고 세상의 집권 계획을 수포로 돌리신다.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굳게 서고 그분의 모든 설계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나라는 복이 있다. 그분께서 상속자로 삼으신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서 둘러보시며 아담의 모든 자손을 바라보신다.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땅에 사는 우리 모두를 굽어보신다. 그분께서 각 사람을 지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신다. 큰 군대가 있다고 왕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큰 힘이 있다고 용사가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말의 힘이 답은 아니며 완력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눈은 그분을 귀히 여기는 이들, 그분의 사랑을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머문다. 그들이 역경에 처할 때 당장 구하러 오시며 어려울 때 그들의 몸과 영혼을 모두 돌보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 그 거룩하신 이름 우리 소유 삼았으니 우리 마음 기쁨이 넘치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전부로 우리를 사랑해 주소서.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32편에서 33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창원 반림교회 양성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힐 우회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힐 우회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이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오늘 열왕기상 12, 14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에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두 가지 사건을 행하십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여로보암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왕상 12장에 등장한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리게 됩니다. 열 지파가 올라가게 되고 두 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로 남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의 여로보암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들이 자기를 배신할 것이라는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의 세 가지 죄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절기의 날짜를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로 바꾸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 보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인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7월 15일에 드려야 되는 절기 날짜를

8월 15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이 한 일들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여로보암이 행한 세 가지 죄를 관통한 한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하는 모든 죄의 공통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다. 열왕기 13장에 등장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열왕기상 12장에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자 유다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로 와서 여로보암을 책망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13절에 등장한 이 일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열왕기상 13장에 찾아야 합니다. 하나는 그 일이 어떤 일인가? 또 하나는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열왕기상 13장 1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을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열왕기상 13절에 일어난 사건은 여로보암의 회개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일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망한 것은 죄를 지어서인 것도 사실이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개할 시간을, 회개할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본문 33절에서만 이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 일은 본문 앞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두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이 팔이 굳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자 폐진 사건입니다. 제단이 깨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죠. 그때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팔을 뻗었는데 그 팔이 굳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 사람이 물도 마시지 않고 바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떡과 물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왔을 때 사자와 나귀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해 살펴본다. 이 사건은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회개하도록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 뭡니까? 네, 하나님이 개입함으로써 법칙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졌습니다. 여로보암의 모습은 말씀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가 나사로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내 동생들에게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를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34절입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리고 14장 1절 말씀 바로 어떻게 이루어진지 기록했는데 그때 예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예,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을 그때의 표현으로 시작하므로 14장 사건이 13장과 이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열왕기상 14장에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여로보암이 13장에 등장하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로보암은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영성이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루에도 수많은 기적을 보고 삽니다. 여러분 기적을 만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그 낮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 가서 그 물을 내렸습니다. 낮에는 깊은 데 물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많은 고기를 잡았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감사를 하지 않고 회개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0: 아마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잡힌 고기를 보았다면 감사했겠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의 죄악됨을 보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처럼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로보암과 베드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적을 기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스스로 죄악됨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창원 반림교회 양성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5-6891번, 지역번호 055-285-6891번 창원 반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기로 입단을 해서요. 지금 현재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있는 최햇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어린이합창단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무엇인가요?
1: 창원극동방송이 지금 이 현재 건물에 있기 전에 그 전 건물에서 저희는 합창단 연습을 했거든요. 제가 1기 들어갔을 때 사실은 기억나는 거는 그 같이 했던 단원들이랑 쉬는 시간에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 혼나기도 혼나고 근데 함께하는 또 단원들이 있고 또 그 시간들이 되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나면 아 제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우리 단원들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나이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일이 없는데 그때 저희가 정기연주회를 이제 홀에서 하면서 앞에 이제 저희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가운데서 제가 찬양하고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약간 저의 재능을 발견하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극동방송 하면 그렇게 찬양하고 함께 또 즐겁게 지냈던 기억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 앞으로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네,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은 사실 합창단 단원들이 학교 콘서트를 갔다 오고 너무 좋았다는 또 은혜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더욱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면 사실 학교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새겨주는 그런 시간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원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창원극동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선결교회 담임목사 위임 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0: 맑은 영혼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1: 생명은 빛으로 생명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진주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22편 6절부터 9절까지를 본문으로 이 땅의 평안을 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성경에는요 신약과 구약 우리가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신약 성경까지 다 해서 66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져 있는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평안 그리고 평화 이것은 우리가 잘 알죠.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이걸 샬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롬을 좀 길게 빼야 돼요. 샬롬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 손가락을 하나 들어야 돼요. 이렇게. 중간에 둘면 절대 안 됩니다. 요 손을 딱 들고 옆 사람을 보면서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이레네, 에이레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평화는 성경 전체로 보면 약 330번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렇게 이 단어를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용되는 이 평화는 단순히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 감정적인 이런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는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죠. 상처와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회 안에는 세대 간의 갈등도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제가 부목사님들과의 생각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마음은 20대 청년 같은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문제인가? 아니면 저들의 문제인가?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꼰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세대 간에 이 갈등은 점점 깊어지는데, 물론 목사님들하고 저하고는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걱정 없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듯이 우리 삶의 이런 관계들이 회복되는 온전한 상태를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주 오늘 여러분 이세 가지를 알면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바뀔 거예요. 기대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화를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이라는 이한 도시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러 올라오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머무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이 땅의 평안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만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평안을 구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세상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땅의 평안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할 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 땅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 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그것이 발동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국제 정세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언제 어떻게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가 떨고 주식은
엎치락 뒤치락 그런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삶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서명을 합의했다고 평화합시다, 그렇게 약속했다고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집 윗집, 아니 아랫집 윗집, 앞집 뒷집, 여러분 우리 서로 좀 잘 지내봅시다, 이런 관계도요 뒤돌아서면 같이 파이팅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라와 나라가, 아니면 지금 이 모든 경제적인 이권이 그 안에 있는 그곳에서 국익이 그 앞에 있는데 어떻게 나라와 나라가 이 서명한다고 그것이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마음이 금방 뒤집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궁금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만 온전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복이 흘러나오고 바른 관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더욱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가 없어지면,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면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 것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환경적인 조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조건들이 물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들이 우리 안에 다 갖추어진다고 내가 평안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더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이것은 아론의 축도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사장의 축도 기도문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제사장입니다. 백성을 대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런 복 저런 복 다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뭘 이야기합니까? 평강 베푸시길 원하며. 그만큼 평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론이 축복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온전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제도가 이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평화를 만들어,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평안을 구하라.

기도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평강과 평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임을 또한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진주를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에서만 멈춘다면 여러분, 어떤 일도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불평이 비판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은 기도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염려는 중보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비판은 눈물의 기도로 바뀌어질 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금요일 엎드린 기도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디모데전서 1장 2장 1절 2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간구의 기도와 또 간절한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이 나라와 임금들과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응당해야 하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도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종살이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비판하지 말고 그 땅을 저주하지 말고 그 지도자들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나라가 평안해야, 이 지역이, 이 지도자들이 여러분 잘 되어야 우리가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평안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진주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평안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의 평안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본문 6절 하반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는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사랑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고 내 마음에 품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기도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가식일 수 있고 형식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우리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이유는 그저 그냥 추상적인 그런 애국심 따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곳에는 내가 사랑하는 형제와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냥 자기의 나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어디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들의 나라, 그들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도 해외에서 살아보니까 없는 애국심도 생기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해외에 나가고 살고 있는 많은 이민자들과 그 우리 동포들은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애국심이 강해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 소식이 들릴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걱정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해하기도 하고 이 나라가 나의 조국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대한민국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오늘 지금은 아마 많은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어깨 뽕이 올라가, 국뽕이 올라갔습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너무 잘하니까요. 경제적으로도 잘하고 문화적으로도 정말 수준 있고 모든 일들을 위해 스포츠도 잘하고 예, 그래서 스포츠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골을 넣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목이 쉬도록 기도는 목이 쉬도록 안 하면서 치면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조국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평안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형제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 지역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형제와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근심하며 울었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의 말씀을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곧 무너질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우셨다라는 거야. 왜 우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죄를 모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완악함을 모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결국 자신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었다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나라를 품는다는 것은 특정 정치 진영을 여러분 지지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땅의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산다는 뜻도 아니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죄와 타협한다는 그런 뜻도 분명 아닙니다. 이 땅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로 이 시대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땅을 사랑하느냐? 너는 너의 조국을 사랑하느냐? 내가 사는 이 도시를 사랑하느냐? 너는 내 교회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앉아있는 이 교회, 우리 진주대광교회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진주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평안을 구하는 기도는 바로 사랑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평안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9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마지막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이 처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2편에 여러분 표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책 옆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들은 언제 부르는 노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을 명합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는 6개월, 1년이 되는 그 거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긴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짧게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우리는 이 성전의 노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하나도 시민이 낡아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 우리가 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까? 예배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자리가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이 땅의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아무 일이 없어지는, 그러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경제가 안정되고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안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삶이 불안하고 내 삶이 어렵고 넉넉하지 못하여도 내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그것이 참된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평안을 흔들립니다. 교회가 식어지면 성도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기준이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면 영적 분별력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평안을 구하는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땅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평화는 교회가 교회답게 설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된 성도는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주 땅에 복음의 평안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이 땅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강을 누리는 그런 나라, 그런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읽고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구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진주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61-6866번 진주대광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98.1 진주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2: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건70년 경남산 10년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요즘 줄넘기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예, 따로 줄넘기 학원이 있을 정도고요. 태권도장 같은 데서도 줄넘기를 빼놓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래서 최근에 줄넘기 대회도 부쩍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조금 신기하죠. 우리 어릴 때는 왜 그냥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2단, 3단, 16단 뛰기 요 정도가 다였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는 어엿한 종목이 된 거죠. 자, 혹시나 요 얘기 듣고 내가 왕년에 말이야 하면서 해보지 마세요. 아, 몸도 다치고 마음도 다칩니다. 자, 줄넘기 잘하는 아이들 보면요, 비결이 있대요. 줄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그냥 자기 리듬에 집중을 하고 자연스럽게 뛰는 겁니다. 줄을 의식하는 순간 몸이 굳거든요. 의식이 동작을 방해하는 거죠. 자, 어떤 거든 잘하려고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실수하곤 합니다. 발표를 잘하려고 단어 하나하나 신경 쓰면 더 떨리고요. 첫인상 잘 남기려고 너무 의식하다 보면 더 어색해지고, 자녀 잘 키우려고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아이가 숨막혀 하고, 잘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몸도 마음도 굳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맞습니다. 힘을 빼는 거죠. 어깨에 힘 빼고 마음에 힘 빼고 결과에 너무 매달리지 않는 것.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애쓰는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는 게 신앙이고, 사실은 그게 가장 잘 사는 길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수입니다.